0: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여쭤봐야지.
1: Of course. 저는 그것도 그런데 해외까지 갔는데
0: 맞아.
1: 좀 해보면 안 될까요?
0: 아, 트라이
1: 실수한다고
0: 해봐야죠.
1: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든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해봤으면
0: 예.
1: 좋겠어요.
0: 그쵸,
1: 네,
0: 그쵸.
1: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1: 도전!
0: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0: Ah, really? Okay, I'll try.
2: Okay.
0: I want to go to 마이오 디파트먼트 스토어.
2: 아!
0: 네, where, how?
2: How to get the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rain? Train good?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0: Bet.
2: Best option.
0: Best
2: Okay.
0: option.
2: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0: Station is two?
2: It's just two
0: Two blocks.
2: blocks away from
0: 오,
2: here.
0: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그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2: Another question?
0: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2: Oh,
0: 예.
2: okay.
0: 그 저기, thank you.
2: No problem.
0: Virginia is first time.
2: Oh, Virginia.
0: Yes.
2: Oh, you're new to Virginia. Oh, okay. Enjoy.
0: Thank you.
2: No problem.
0: Yeah, train.
2: It's your best bet.
0: Yes.
1: 결국 그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0: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1: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0: 아,
1: 괜찮겠어요?
0: 거의 국토대장경
1: 아, 그렇죠.
0: 느낌으로. 예.
1: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0: 그쵸.
1: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0: 놀러
1: 가서.
0: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행하면은
1: I know.
0: 아쉽죠.
1: 아마 자전거 타고 뭐한 10분이면.
0: 그쵸.
1: 네, 뭐 2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0: 아하.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Okay. What's the best way?
0: To get. 또 끊어요.
1: 근데 어디요? 어디?
0: To 마유 백화점.
1: 믿어보겠습니다.
0: 백화점은
1: 믿어볼게요.
0: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다 영어로 써 있어.
1: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0: Department.
1: 오케이.
0: Department가 끝인가요?
1: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0: 뭔가 좀 허절한데. 여기까지.
1: 자, 네. 오케이. 일단은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이제
0: 네.
1: 썼고요.
0: 네.
1: So what's the best way to 뭐 하는 거예요? Oh, to get 어디로? To my department. 정답은
0: 스토어가 있군요.
1: 그렇죠.
0: 아,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가지고.
1: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0: 아, 그래요?
1: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상하죠.
0: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는 혼자잖아요.
1: 죄송한데 아파트먼트는 아파트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So, department store. 이게
0: 에이.
1: 백화점이 될 거고
0: 네?
1: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0: 에이.
1: 이제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1: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0: 네.
1: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0: 예.
1: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0: 예, 예,
1: 네,
0: 예.
1: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내가 강세를 뭔가 잘못 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영어에선 나면 안 돼요. So, depart 하고 T가 거의 나올 그럴 여지가 없게
0: 네?
1: department
0: 오.
1: 이렇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0: 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Department. There you go.
0: Okay.
1: 그리고 store 할 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0: 네.
1: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0: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1: store.
0: 소리가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1: 네.
0: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1: 네.
0: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1: 먼트 아니에요?
0: 근데 희한하게도 예.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문.
1: 아, 그러네요.
0: 처럼 빠져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이게 아니라 예? department.
1: 아.
0: 힘이 빠져. department.
1: 오히려
0: 이렇게 돼요.
1: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0: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1: 예.
0: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 보면
1: 네.
0: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그래요?
1: apartment. apartment.
0: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1: 네,
0: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entertainment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entertainment 이게 아니라
1: 네.
0: 제가 두 번 들려 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entertainment. entertainment.
1: entertainment. entertainment.
0: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1: 네.
0: document 무슨 뜻이에요?
1: document. documentary.
0: 예. 그럼 서류란 뜻이에요. 서류.
1: 아, 서류구나.
0: 오케이. Okay. So 이것도 document보다는 document.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1: 네.
0: document. document.
1: document.
0: Mm-hmm.
1: document.
0: There you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1: 네.
0: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아하.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 네.
0: 그래도 많이 좀 봤죠?
1: 맞아요.
0: get to 하는 거.
1: 네.
0: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 될 수 있어요.
1: 네.
0: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아서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1: 네.
0: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Right?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1: 네.
0: Right? 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1: get.
0: To get to 어디. 어디 네.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 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1: 그죠.
0: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1: 아우, 그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 같죠.
0: 그렇죠. 뭔가 응용을 더 할 수 있게
1: 그쵸.
0: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1: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0: That's right.
1: 네.
0: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1: 우와.
0: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1: 오.
0: Right, you guys?
1: What's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0: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1: I learn English.
0: Very nice.
1: Wow.
0: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게 영어로 덩어리 표현하는 거 있을까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1: Yeah.
0: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1: 네네.
0: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Oh, to lose weight 하는
1: 예.
0: 거. Make sense?
1: Wow.
0: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0: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1: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0: Mm-hmm.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1: 네.
0: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1: Yes.
0: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차가 가장 나아요.
1: 자,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0: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1: 아,
0: BAT죠.
1: Sorry
0: 네.
1: about
0: 오케이,
1: that.
0: 깜짝 놀랐어요.
1: Yes.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0: 네.
1: 예, 열차.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트레인 할게요. 네,
0: 오케이.
1: 트레인 is your best bet.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트레인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1: 그쵸.
0: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1: 생소해요.
0: 해석을 하면
1: 네.
0: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1: 아,
0: 상상 가능할까요?
1: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0: Better.
1: 아니에요?
0: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1: 예.
0: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배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배팅. 뭔가
1: 아,
0: 돈을 걸거나
1: 네.
0: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 아.
0: 뭐 돈을 걸다, 내기를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1: 트레인이 가장 높다.
0: 맞아요. 그런 데서
1: 아하.
0: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1: 우와.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버스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 해요?
1: The bus is your best bet.
0: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1: 네.
0: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네네네.
0: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뭐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1: 네.
0: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ook.
0: book.
1: Yes.
0: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1: Booking.
0: booking.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booking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booking
1: Booking online.
0: onlin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또
1: 네.
0: 될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1: The bus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1: 뭐죠?
0: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1: 그쵸.
0: 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 The is just two blocks a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0: 주어가 빠졌네요.
1: 그쵸. 그러면은 역에 해당하는 station 할게요.
0: Okay.
1: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Alright. Okay. So, 뭐, 무슨 역, 무슨 역,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1: 네네.
0: 같아요. 그쵸?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맞는지 보겠습니다.
1: Yes.
0: You got it. Alright.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역. 뭐 사실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train station이겠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1: 예.
0: 얘기를 할때 뭐라고 쓸까요?
1: 버스 스테이션.
0: 버스 스테이션
1: 예.
0: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우리 보통 뭐라 그래?
1: 버스탑이네요.
0: That's
1: Sorry.
0: right.
1: Yeah.
0: Okay.
1: 버스탑.
0: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1: 네.
0: 하면. So 일반적으로 버스는 버스 stop.
1: 버스 stop.
0: 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1: yeah.
0: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그냥
1: 맞아요.
0: 몇 블록을 가면
1: 네.
0: 이라고 하죠.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특히나 뭐 뉴욕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0: 겁니다. 네.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block,
1: block, block.
0: There you go. Mm-hmm.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네.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Away.
0: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맞아요.
0: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느낌.
1: 네네.
0: 이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station은 그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1: way,
0: away. away, 떨어져 있다.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1: 네.
0: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1: 아하.
0: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1: Post office.
0: Post office, right? 그럼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1: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그렇죠. Five blocks away.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와.
1: 와우.
0: I love it, I love it.
1: Yes, yes.
0: Al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1: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0: Al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A hundred이라고 읽어도 돼요. Okay.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고마워요. 하면서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1: 아우, 처음이라 얼마나 또 어리둥절 하셨을까.
0: 거기 막 열차역이랑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1: 그쵸.
0: 저도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 있어서 갔었는데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아무튼.
1: 그쵸. 네.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0: 저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지역 이름이라서.
1: 이 친구는 버지니아에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아, V겠네요. 왠지.
0: 왜요?
1: 예?
0: 왜요?
1: 왠지 네. 굴려보고 싶어요. Virginia 이렇게.
0: 오케이.
1: 예. Virginia.
0: 아, almost.
1: So beautiful.
0: 엄청 비슷해요.
1: 그래요?
0: 오케이, 벌써 beautiful은 뭡니까?
1: 몰라요.
0: 자, the I입니다. 네, Virginia. 그래도 bird 할 때 B를 안 쓴 게 고쳤잖아요.
1: 그쵸.
0: That's good. All right.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1: yes.
0: That's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1: Virginia. Virginia.
0: 그렇죠,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1: 네.
0: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1: 네.
0: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1: new to.
0: Yes. yes.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대신에 뭐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1: 예.
0: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 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 못 들어봤어요.
1: I am new to this concept.
0: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래서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1: Yeah.
0: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Wow.
0: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나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1: 네.
0: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1: I'm new to this concept.
0: She is new to the city.
1: She is new to the city.
0: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1: 네.
0: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새롭나요?
1: Are you new to this office?
0: 그 office 좋아요? 회사?
1: this who's that? Company?
0: Company?
1: Yes.
0: That's it,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Mm.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네.
0: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Mm-hmm. 첫 번째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Oh,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네.
0: 같아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1: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0: 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1: 내가 진짜 쫓아가서 호출을 내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저도 열심히 할게요.
1: 네.
0: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아하.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1: 네.
0: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1: 네.
0: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1: What's the best way?
0: 자, 영어를 배우는.
1: To learn English.
0: To learn English.
1: Yes.
0: 아주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1: What's the best way?
0: 살을 빼기 위한.
1: To lose weight.
0: 그렇죠. To lose weight.
1: Mm-hmm.
0: 세 번째입니다. Mm-hmm.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1: What's the best way?
0: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 백화점에.
1: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Right.
1: Mm-hmm.
0: 좋았습니다.
1: Wow.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1: 네.
0: 쉽진 않았을 것
1: 문장이
0: 같아요.
1: 문장이 지금 거의
0: know, 뭐,
1: 공간이 모자라요.
0: 빠박하게 네. 들어갔는데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Be new to
1: 아하.
0: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1: 네.
0: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1: I a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1: Uh-huh.
0: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네. 그녀라고 잡을게요.
1: 네.
0: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 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1: Oh, I'm new to this concept.
0: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입영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1: 그쵸.
0: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겠죠.
1: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하면서.
0: That's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2: 미션 해결할까요?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5: The train is your best bet.
3: Ooh.
5: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2 blocks?
5: Yep.
4: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5: Well, enjoy.
3: Yeah, thank you.
2: Great job, you guys.
3: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2: 그러니까 네.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피터의 편이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on Peter's side?
2: 그렇죠.
3: 네.
2: on을 써서 side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3: Mm-hmm.
2: So are you on Peter's side?
3: 네.
2: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동사 쓰고요.
3: 네.
2: be new to something
3: 오호.
2: or somewhere,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3: 아하.
2: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맴도실 것 같은데요.
2: That's right.
3: 네. 완벽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보시고요.
2: Okay.
3: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Very good.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3: 그럼요.
2: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네.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2: 믿어보겠습니다.
3: 네.
2: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2: Bye.

0: Oh, so that's why.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이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티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어휴, 잔뜩 짜증이 난 크리스틴. He's so annoying. 이라고 짜증을 막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짜증나. 이렇게 짜증을 나타내는 말이 annoying 있고요, annoyed가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말한 것처럼 annoying이라고 하면 짜증을 유발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That music is so annoying. 그 음악 진짜 짜증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느끼는 짜증이라는 감정은 annoy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짜증나는 I'm annoyed with myself. 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난다라는 뜻으로 했죠.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annoying 아니고 annoyed.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 부장님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부장님이 뭐가 문제냐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라는 게 짜증의 원인입니다.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He has such a big mouth. He has such a big mouth. 입니다. 이 표현은요, he, 그는 has,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such는 강조입니다. 매우, 해석 안 해도 괜찮고요. big, 큰 mouth, 입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큰 입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입이 큰 만큼 말이 많이 새어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옮기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말해 볼게요. He has such a big mouth. 붙여서 He has such a big mouth. Has such a big mouth. 입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짜증이 난대요. 그런데 케빈은 크리스틴을 나무라네요. 어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입이 좀 크게 생겼을 수도 있지. 외모 가지고 그러면 되나? 가 아닌데, 그죠? 우리 big mouth는 무슨 뜻이라고요? It means he talks too much, 말을 너무 많이 하고, and can't keep a secret. 비밀을 못 지킨단 말이야. Keep a secret. Secret이 비밀이죠. 비밀을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Can you keep a secret? 하면 너 비밀 지킬 수 있지? 라는 뜻. 아하, 그렇구나. 아니, 무슨 일 있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한테 막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말하고 다니고요. 또 이렇게 소문내는 거 있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크리스틴도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Remember when you picked me up at work the last time? 너 지난번에 나 늦어서 데리러 온 적 있지? 자, 보세요. Pick 누구누구 up 하면 그 사람을 데리러, 즉 태우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I'll pick you up at 7 이라고 하면 내가 7시에 데리러 갈게. 또는 Can you pick me up now? 지금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이렇게 pick 사람 up 하면 데리러 가다 이런 뜻.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렇게 케빈이 늦은 시간에 데리러 온 날 세상에 부장님이 사람들에게 케빈이 크리스틴의 보이프렌드인 줄 알았나 봐요. 나 남자친구 있다고 다 소문을 냈지 뭐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나 봐요. 그런데 I'm regretting it. 지금은 후회한대요.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걸. 왜요? 왜요? 부장님이 서운했는지 크리스틴만 쏙 빼고 부서의 모든 사람을 회식을 데리러 음식 식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틴은 기승전 음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He has such a big mouth. He has such a big mouth.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이번에는 tongue, 혀를 사용해서요. 그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려. He has a loose tongue. loose가 헐렁헐렁 느슨한 거거든요. 혀가 헐렁헐렁 느슨하면 중요한 말을 딱 붙들고 있지 않겠죠. 입을 함부로 놀린다. He has a loose tongue. He has a loose tongue.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다녀서 모두의 눈밖에 났어요. 걔는 말조심

0: 말을 안 하더라. 어떻게요?
1: He has a loose tongue. He has a loose tongue.
0: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밀 꼭 지킬게.
1: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0: Lips는 그저 입술입니다. 윗입술, 아랫입술이 seal 하는 거는 꽉 잠그는 거예요. 내 입술이 꽉 닫아졌으니까 만화 같은 데서 입에 지퍼 채우는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 꼭 지킬게.
1: My lips are sealed.
0: My lips are seale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을 내게만 말해줬어요.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걱정 마. 비밀 꼭 지킬게. 어떡해요?
1: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0: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말, 비밀 지키기 관련한 표현들 배워봤죠.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볍다. 가볍다지만 맞아요. He has such a big mouth. 또는 tongue을 사용해서 He has a loose tongue. 이렇게 재미난 표현. 그래서 연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밀 지킬게. My lips are sealed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 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는 발음,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utton. Press the button. Curtain. Can I close the curtain? Important. This is important to me.
0: 네, 여러분. 오늘의 음성 잘 들었나요? 어때요? 어떤 단어들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던가요?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죠. 자, 그런데 아직 선생님이 발음 다시 한번 잘 들려드리지 않아 볼게요. 자, 공통점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지금 다 가운데에 T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 한번 좀 자세한 규칙 살펴봐야 해요. 자, 규칙은 이렇습니다. T 사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모음이 있는 거예요. 강세를 받지 않는 약한 모음 발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N이 있을 때, 그 다음에 N이 있을 때, 자, 우리가 T 발음을 딱 하자마자 갑자기, 스톱! 멈춰! 이런 그 스톱 사인이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 발음을 하자마자 딱 멈춰!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던 약한 모음 있죠? 이 모음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냥 N 소리만 남아요. 자, 그럼 도대체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발음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단어 속에 적용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들려줄게요, 이제. 자, 먼저 이 단어 있죠. 버튼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버튼인데 지금 T 가운데 있고 바로 옆에 모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세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N 사운드 있으니까요. 지금 이 가운데 O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button이 아니라 but에서 멈춰 하고 그냥 N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button 이렇게 되는 거죠. but에서 멈춰 그리고 N만 따로 발음해 주세요. button 이런 발음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바로 이 규칙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버튼을 눌러. Press the button. button이라고 정확하게 T 발음하는 것보다 button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영어 원어민, 미국 영어에서 특히 굉장히 흔해요. Press the button. 연습해 볼게요. 오늘 좀 과장해서. 자, 두 번째 단어.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커튼이거든요. 커튼, 열고 닫는. 자, 그런데 똑같아요. T 옆에 약한 모음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강하게 소리 안 나거든요. 그리고 N이라서 curtain 이렇게 또 발음을 해주는 거죠. curtain보다 curtain. 오케이? 커튼을 내가 닫아도 돼? 라고 물어볼게요. 커튼 이렇게 쳐도 돼? 닫아도 돼? Can I close the curtain? curtain 이렇게 하면요. 조금 어색하니까 curtain. 오케이, 여러분 포인트 알겠죠? 자, 마지막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하고 뜻도 중요한이란 뜻이죠. important라고 해도 되긴 돼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 살려서 지금 여기에 N까지 있으니까요. important. 마지막에 이 T는 여러분 하더라도 N까지만 보면 이 규칙 똑같죠? important. 오케이. 이건 나에게 중요해. This is important to me. This is important to me. 여러분 어때요? 이 이렇게 stop 하는 사운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발음 큰 소리로 연습해 보러 갈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의 발음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자, 이거 button보다 자연스럽게요. button 가볼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button. button. 굿잡! 여러분 발음하기에도 재밌지 않나요? 즐겁게 조금 과장해서 연습해 보아요. 자, 두 번째로 curtain 바로 갑니다. 커튼. 자, 갈게요. curtain. curtain. Good job. 마지막 중요한. 자, 이것도 important 이렇게 중간에 stop 걸고 가겠습니다. 갈게요. important. 한 번 더. important. Very good. 자, 이제는 우리 문장 속에서 한번 만나서 훈련해 볼까요? 버튼을 눌러. 바로 갈게요. Press the button. One more time. Press the button. 그렇죠. 두 번째. 커튼 닫아도 돼 갑니다. Can I close the curtain? 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큰 소리로 한 번 더. Can I close the curtain? 그렇죠. Awesome.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건 나에게 중요해. This is important to me.

0: 그렇죠, 여러분. One more time. 큰 소리로요. This is important to me. Great job,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이 발음의 규칙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T 그리고 N 사이에 약한 발음 있을 때요. 이 약한 발음 우리 탈락시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utton. Button. Press the button. Press the button. Curtain. Curtain. Can I close the curtain? Can I close the curtain? Important. Important. This is important to me. This is important to me.
0: 네, 여러분. 왜 영어 원어민들이 button이라고 정확하게 안 하고 button 이런 식으로 하는지 혹시 궁금했다면요. 오늘 확실하게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영어 발음을 할 때도 한번 try 해보고요. 영어 원어민들의 발음도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eason S-E-A-S-O-N. Season. Season. Summer. S-U-M-M-E-R. Summer. Summer. Winter. W-I-N-T-E-R. N-T-E-R. Winter. Winter.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What's today's topic?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seasons. 계절. Wow! 여러분, season 영어로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season, 계절이에요. 앞서 제가 seasons 뒤에 S를 붙였어요. 여러분, 계절 하나 말할 때는 season이라고 불러도 돼요. season. Next, summer. 여름. Do you like summer? I love summer. We can go to the beach like this. 이렇게 해수욕장에 어푸어푸 swimming 해도 돼요. 그 다음은 winter, 겨울이에요. 매우 춥지만 we can make a snowman. 이렇게 snowman을 만들 수 있죠. 그럼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계절, season. 여러분, 이를 길게 끌어보세요. season. That's right. 여름, summer. summer가 아니라 summer.

0: That's correct. 겨울, winter. One more time. Winter. R 발음이 아주 좋았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eason. Season. Summer. Summer. Winter. Winter.
0: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into the sentence.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여러분, what's your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What about you?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That was very good. I like to swim in the summer. 나는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어푸 어푸. 와우, 생각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I like to.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 잊지 말고요.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I like to swim in the summer. Excellent, everyone. Next,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너는 겨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Do you like to ski? Or make a snowman? Wow,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Fall. F. A, L, L. Fall. Fall. Spring. S, P, R, I, N, G. Spring. Spring. Change. C, H, A, N, G. E. Change. Change.
0: Our next word is fall, 가을이에요. 와, 이렇게 fall에 보면 나뭇잎이 변하죠? 아주 예쁜 붉은색으로 변해요. 친구들, 얼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가을이란 뜻인데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fall, 영국이나 호주는 얼음이라고 불러요. Next, we have spring, 봄이에요. Wow, 아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꽃이 많이 피죠? Spring. 그 다음은 change, 변하다 또는 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배운 fall에는 나뭇잎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달의 색도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가을, fall. 자, fall이 아니라 입을 길게, fall. That's correct. 봄, spring. One more time, R 발음을 강조하세요. Spring. 잘했어요. 변하다, 달라지다, change. 조금 길게 말해볼까요? Chang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Fall, fall. Spring, spring. Change, change.
0: Okay, here are some sentences. It is cool and windy in fall. 가을에는 시원하고 바람이 분다. 슈, 슈. 여러분, cool은요, 시원한이란 뜻이에요. 멋진이란 뜻도 있고요. windy, 바람이 분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t is cool and windy in fall. Perfect. Next, we can see pretty flowers in spring. 우리는 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써니는 spring도 좋아해요. We can see flowers and new leaves, right? Pretty, 예쁜이란 뜻이에요. Okay, now how about you try? We can see pretty flowers in spring. That was very good, guys. Okay, our last sentence.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나뭇잎들은 가을에 색깔이 변한다. 맞아요. 노란색 또는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죠. 얼마나 예쁜데요? 자, change, 변한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The leaves, or 너가 없이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eason. Season. Summer. Summer. Winter. Winter. Fall. Fall. Spring, spring. Change, change.
0: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oo.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플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museum. I'll be right back. Hey, Berta, how's it going?

0: Unit 90. FT. Let's go. Phonics FT. Foot, foot, foot. Foot, left.
1: Foot, left.
0: Foot, soft.
1: Foot, soft.
0: Foot, craft.
1: Foot, craft.
0: Foot, gift.
1: Foot, gift.
0: Foot, lift.
1: Foot, lift.
0: Foot, aircraft.
1: Foot, aircraf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F와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good. 그럼 단어 끝에 foot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왼쪽, left예요. 여기 끝에 foot 소리 들리나요? 지금 친구들이 써니를 봤을 때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 영어로 left.

0: 부드럽지예요. 우리가 인형이나 강아지를 만질 때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운 영어로 soft. soft. sof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떤 단어가 foot 소리가 날까요? 아, 공예. craft가 있었네요.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해요. 공예, 영어로 craft. craft. craft. Well done. 이 단어도 끝에 foot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선물, gift예요. foot 소리 들리네요. 우리가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 영어로 gift. gift. gift. That was very good. 또 foot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들다, 영어로 lift. 우리가 손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짐을 들죠? 들다, 영어로 lift, lift, lift. Excellent. foo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비행기, aircraft 예요. 여기 끝에 foot 소리 들렸죠? 우리가 멀리 외국에 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영어로 aircraft, aircraft. aircraft. Great job! 와우! 이렇게 foot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foot 소리 나는 알파벳 F와 트 소리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That's right. 이제 세번 발음해 주세요. 네, 신기한 소리가 났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어느 쪽이죠? That's right. Left. 여기 끝에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one more time. Show me your left han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Foot to foot to left. Foot to foot to left. Foot to foot to left.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foot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우리가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주고받죠?
1: Gifts.
0: That's right. 선물 gift. 자, 그래서 써니가 surprise gift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래요? 짠! 우리 로건이를 위한 선물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이제는 이게 뭔지 영어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열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였죠?
1: Gift. Gift. Gift.
0: Excellent. Now you can finally open the gift. 한번 열어볼게요. 잡아당겨요. 그렇죠? 과연 안에 뭐가 있을까? 열어봐요. A dog!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강아지예요. 멍멍, it's a puppy. 아주 귀엽죠? 자, 친구들, 부드러운 영어로 뭐죠? 이 퍼피가 아주 부드럽잖아요. What is it? That's right, soft.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Soft. Soft. Soft.
0: Good job! 또 소리 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Craft.
0: 네, craft. 뒤에 소리 들렸죠? 자, 봐봐요. 이렇게 손으로 만든 바구니인데요. Let's color the basket. 같이 색칠해 봐요. Wow, look at this. It's an orange basket. 아주 잘했어요. 자, 공예, craf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Craft, craft, craft, craft.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oot 소리가 났죠? 아, 손으로 들다. 영어로 뭐였죠?
1: Lift, lift, lift.

0: lift.
1: Very goo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ug은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무엇을 타야 돼요?
0: Aircraft.
1: That's right. 여기 소리가 나는 aircraft, 비행기.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0: Aircraft. Aircraft. Aircraft.
1: Good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FT. Foot, foot, foot. Foot, left.
0: Foot, left.
3: Foot, soft.
0: Foot, soft.
3: Foot, craft.
0: Foot, craft.
3: Foot, gift.
0: Foot, gift.
3: Foot, lift.
0: Foot, lift.
3: Foot, aircraft.
0: Foot, aircraf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oo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oo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배웠었죠. 자, 그 질문들 다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물어봤고 요일도 물어봤고 날짜도 물어봤고 그리고 생일도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3. Ask questions. I can ask some basic questions.
0: 자, 복습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warm-up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Oh, look! We're in a classroom. 교실이네요. 어, 뒤에 참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the teacher is asking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니까 뭐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우리 친구는 자기 생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We learned these questions. 우리 질문들 배웠었잖아요. 일단 시간 물어보는 질문 기억나요? What's the time? 맞아요. 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했네요. 그 외에 다른 질문들 그리고 답하는 것들 같이 복습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Ask someone for the time, day, date, and birthday.
0: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Today's topic was Ask someone for the time, day, date, and birthday. 자, ask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다인데 뭘 물어봐요? The time, 지금 시간, the day, 요일, the date, 날짜, and birthday, 생일이죠. 자, 제가 the day, the date라고 했지만 여기서 생략된 이유는 앞에 the time 앞에 있어서 뒤에는 생략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 주제가 요거니까 우리 요 주제로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 What's the time? 이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s the time? 자, 그래서 What's the time? 이라고 했더니 6시예요.

0: It's 6 p.m.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말할 때는 it's 다음에 숫자가 오면 되는데 이 p.m.은 뭘까요? 바로 오후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오후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약간 라틴어 같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풀어서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PM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대문자 PM, 대문자 P.M. 아니면 소문자로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전은 뭐였죠? 오전은 AM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요 네 가지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죠? 무조건 PM, AM 이렇게 발음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즐거울 때 너무 시간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 벌써 저녁 6시야? Alread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already는 벌써, 뭐 이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벌써? Already? 자,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일도 물어봤었어요. 시간 물어본 다음에 요일을 물어봤는데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Day가 날 혹은 요일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today를 물어봤으니까 오늘의 요일을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는 질문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크게! 잘했어요. What day is it today? 자, 답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을 얘기할 때도 it's, 그 다음에 시간이 왔는데 요일도 똑같아요. It's 다음에 요일의 이름이 오면 되죠. Thursday는 목요일이었고요. It's Thursday. 목요일이에요. 라는 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월요일은 Monday. 화요일은 Tuesday. 수요일은 Wednesday가 아니고 Wednesday죠. 그래서 D 발음은 생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은 Thursday. TH 발음 잘해주시고요. 금요일은 Friday. 토요일은 Saturday. 그리고 일요일은 Sunday이죠. 그래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여기 계속 그 순서가 입에 붙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써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날짜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날짜를 물어볼 때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Date는 우리 데이트 가자. 이렇게 남녀가 혹은 뭐 여자들끼리도 친한 친구들끼리 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데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날짜라는 뜻이 있다고도 했죠. 그쵸? 그래서 What's the date라고 물어봤으니까 오늘 날짜가 뭐야? 라는 질문입니다. What's the date? 자, 답을 할 때도 역시 It's 뭐뭐라고 대답을 하네요. 여긴 예로 6월 12일인데 June이 바로 6월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2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6월의 12번째 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12의 V 발음이 TH를 붙였을 때는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F 발음으로 바꿔서 12th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요것도 사실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없는 바람 소리거든요. 자, F 발음은 윗니 아랫입술이 된 상태에서 P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바람만 내뿜어 보세요. 그러면서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껴나면서 쓰라고 하는 것처럼 또 발음을 내뿜어요. 두 개를 이으면 요 소리예요. 네, 이게 원어민 귀에는 잘 들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12th, 12th. 네, 이렇게 빨리 발음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날짜를 얘기할 때는 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일단 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름이 다 있으니까 그것부터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물론 February라고 철자는 되어 있지만 그 R 발음, 첫 번째 R 발음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February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3월은 March, 4월은 April, 5월은 May, 그리고 6월은 June이죠.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자, 그 다음에 7월은 July, 8월은 August. 자, 여기까지는 다 각자 개성 넘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9월부터는 burr, burr, burr 이렇게 끝나죠. 자, 9월 September 이음절에 강세했고요. 10월도 October, 11월은 November, 12월은 December였죠?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잘 외워주세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서수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요걸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 첫째라고 할 때는 first, first. 둘째는 second, second. 셋째는 third, third.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부터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아까 12th처럼 숫자 뒤에 th를 붙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네 번째는 fourth. 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five 다음에 th인데 아까 twelfth처럼 v는 f로 변한다고 했죠. 발음 때문에. 그래서 fifth, fifth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sixth, sixth. 그리고 일곱 번째는 seventh, seventh. 요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쉬워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일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죠. When'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When이 언제고 누구누구의 생일은 one's birthday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의 생일은 my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your birthday, 그의 생일은 his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her birthday, 그리고 그들의 생일은 their birthday였죠. 그리고 언제냐? It's tomorrow, 내일이라고 했어요. 자, tomorrow가 내일이었고요. 어제는 yesterday였고 모레는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표현하고 그저께는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Happy birthday! 이거는 생일 축하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와! Thanks! 너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죠. 시간은 몇 시야? What's the time? 너 지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 What's the date?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 day is it today? 그리고 너의 생일은 언제야? When'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어민이 얘기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What's the time?
2: It's 9:20.
1: What's the day today?
2: It's Monday.
1: What's the date?

0: It's September 3rd.
1: When's your birthday?
0: It's March 17th.
2: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 basic questions. 기본 질문들 몇 개를 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Check!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거, 요일을 물어보는 거, 날짜를 물어보는 거 매일매일 연습하는 숙제만 남아있어요. 꼭 잘 해주시고 질문과 대답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더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3. Polite requests. Friday. Write a letter to my friend.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who is crying.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쵸? 금요일은 뭐 하는 날? 글쓰기, writing 하는 날이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지고 멋지게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topic은요. Write a letter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편지 쓰는 거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쓸지 궁금하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look and talk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 그치? The boy is crying. 자, 우리 한번 무슨 일인지 한번 예상을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편지니까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My friend Jiwon, 지원이에게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편지 쓸 때 맨 앞에 지원이에게 한번 하려면 Dear로 시작합니다. Dear Jiwon, 지원이에게 Dear Jiwon. Okay,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지원이한테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짜잔! Jiwon is crying. 봐봐, 남자의 지원이가 울고 있어요. Jiwon is crying. 빨리 위로해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don't Jiwon 나왔어요. 자, 쌤이랑 don't 하지마, 뭐뭐 하지마 라는 패턴 쌤이랑 배웠죠, 그쵸? 근데 강하게 뭐뭐 하지마 도 있지만 위로를 할 때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지마 라고 할 때도 Don't cr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원아 울지 마. Don't cry, Jiw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n't cry, Jiwon 울지 마, 지원아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뭘 쓰면 좋을까? Let's find it. 아, 뭘 잃어버렸나 봐, 지원이가. 그래서 슬퍼서 우나 봐. 자, 여자아이가 Let's find it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한번 써볼게요. Let's together. 자, let's는 뭐뭐 하자 라는 뜻이고 together는 함께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뭐뭐 하자 라는 뜻인데 우리 함께 같이 그걸 찾아

0: 찾아보자라고 해볼게요. 짜잔! Let's find it together. Let's find it together. 우리 let's랑 together 배웠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oh, G1's bag. 자, 지원이의 가방을 보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지원이한테 가방 한번 확인해 볼래?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Can you, your bag? 라고 쓰면 될 텐데 Can you help me please? 쌤이랑 배웠죠 이번 주에 거기에서 Can you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Can you 하면은 너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자 지원아 너 가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니? 해볼게요 확인하다 체크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 맨날 체크 이러잖아요. 그쵸? 학습 목표 달성했나 볼 때. 그 체크입니다. 너 가방 확인해 볼 수 있니?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해볼게요. 가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뭘 찾는 거와 같냐면 여자아이가 지금 손에 핸드폰 들고 있잖아. 지원이가 왠지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 자, G1 can use mine. 지원이는 내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는 것 같아. 그쵸? 짜잔! 그래서 난 뭐뭐 할 수 있어서 기뻐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해 볼게요. I'm happy too. 쌤이랑 배웠지? I'm happy too. 기꺼이 뭐뭐하다. 내가 뭐뭐 할 수 있어서 기뻐란 패턴인데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짜잔! Lend you mine. Lend you mine. Lend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빌리다는 borrow라고 쌤이랑 배웠죠? 반대로 자 빌려주다. 누구에게 빌려주다라고 말할 때는 lend, L-E-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lend, 내가 빌릴 때는 borrow. 이거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 오케이? 자, 빌리다 할 때는 borrow, 내 걸 빌려주다 할 때는 lend,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문장을 보니까 I'm happy to lend you mine. Mine은 내 거야. 그래서 내 거를 빌려줄 수 있어서 기뻐. 나 내 거 기쁘게 빌려줄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I'm happy to lend you mine.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편지를 살펴볼게요. Letter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쓰는 편지. 오늘은 울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하는 편지글이었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읽어봅시다. Dear G1, 지원이에게 Don't cry, G1. 지원아, 울지 마. Don't, 하면 하지 마. 라는 뜻이었죠? 근데 위로할 때도 쓸 수 있는 거 잊지 마요. Don't cry, G1. Don't cry, G1. Let's find it together. Let's랑 together. 무슨 뜻이었지? 자, 우리 함께 뭐뭐하자. 우리 같이 뭐뭐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Let's find it together 하면은 우리 함께 같이 그걸 찾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합니다. 체크는 쌤이 맨날 말하는 check, 그죠? 그래서 너 가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니?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I'm happy to lend you mine. 자, I'm happy to 뭐 말할 수 있어서 기뻐란 뜻인데 여기 lend가 뭐였지? 빌려주다 라는 뜻이었죠. 내 거를 빌려줄 수 있어서 기뻐. 기꺼이 내 걸 빌려줄게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에 your friend Chrissy. 너의 친구 Chrissy가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Dear G1, Don't cry, G1. Let's find it together. Can you check your bag? I'm happy to lend you mine. Your friend, Chrissy.

0: Culture.
1: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Recycling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나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How do we recycle?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알아볼까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요. 유리병과 뚜껑은 분리하고요. We need to separate the tops from glass bottles. 캔 뚜껑은 캔 속에 넣고 압착해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Put the bottle here.
0: Okay.
1: Let's look at Turkey. 터키의 재활용 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터키에는 아주 특이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부게돈이라는 수거함인데요. Turkey has a special machine, 부게돈. 마시다 남긴 물을 넣어주고 위에 있는 입구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넣으면 아래 부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This special vending machine gives food for stray dogs and cats. 태양 전지판을 통해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유기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착한 자판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Put the can here.
0: Okay.
1: Let's look at Germany. 독일에도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빈 병이나 빈 캔을 가져가서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Germany has a bottle return system.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매겨서 환급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People can save money when they return bottles.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Don't put the bottle here.
0: Okay.
1: Let's look at one more country. Let's look at France. 프랑스의 분리수거 방법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흥미로운데요. Recycling in France is quite different. 프랑스는 음식물,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많은 것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리 이 세 가지만 분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포함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People can throw away food garbage with regular trash.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모두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유리병용, 공동유리병용 등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on't put the paper here.
0: Okay.
1: 오늘 우리는 나라별

0: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현명한 재활용 수거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who is crying. 울고 있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쌤이랑 배운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쫙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더 기쁘게 만나요. Bye bye, butterfly.

tired.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0: 증상, 고골이란 피부 가려움,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1: 미세먼지와 깨룬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0: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미세먼지와 깨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1: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니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은 나머지 일도 가르쳐 주실 거죠? 요일 묶고 답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선생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요일 물어보고요, 대답할 때 It's Monday, It's Tuesday, It's Wednesday, 월화 수요일만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에는 7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나머지 4개의 요일도 함께 묻고 답하는 법 배워볼게요. Is Friday today?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자, 오늘은요 친구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야 이렇게 답하는 걸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이랑 질문은 똑같아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It's 하고 대답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답해 볼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Today가 바로 오늘이란 뜻이죠. 오늘은 today is 뭐뭐야. 그리고 요일 이름 Friday. Friday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Today is Friday 라고 하면 오늘은 금요일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같이 말해 볼게요. Today is Friday. 한 번 더. Today is Friday. 좋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It's Friday 해도 되고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우는 표현 Today is Friday 해도 좋다는 거. 그럼 오늘은 요일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 요일 묻고 답하기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자, 오늘은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배우고 써볼게요. 먼저 목요일 Thursday, Thursday예요. 소리 들리죠? 첫 번째는 th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ur도 짝꿍이에요. er 그리고 z 소리 나는 s가 만났네요. Thurs 그리고 day 붙여주면 목요일 쓸 수 있네요. Thursday. Thursday. 좋아요. 목요일은 Thursday. 그러면 금요일은요? 금요일 친구들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Friday. Friday예요. Fry 부분을 먼저 써보면 F 그리고 R I 여기까지가 Fry 그리고 Day 써주면 되겠죠. Friday. Friday가 금요일. 지금 보면 친구들 요일 이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 다 대문자로 쓰고 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토요일이네요. Saturday. Saturday. 어? 발음 좀 이상하죠? 천천히 읽으면 Saturday인데요. 이 t 소리가 단어 중간에 있으면 약간 흐리게 발음돼요. 약하게. 그래서 Saturday 해도 되고 Saturday 해도 돼요. 소리 나는 대로 S, A, Sa 그리고 T, U, R 만나서 R 여기까지 Saturday 그리고 Day 붙이면 Saturday. Saturday 토요일.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일요일 한번 써볼게요. 일요일은 Sunday라고 해요. Sunday. 이 sun 보니까 뭔가 태양 생각나죠, 친구들? 아, Sunday는 일요일. 소리 나는 대로 같이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요일의 이름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S 그리고 어 소리 나는 U 소리 나는 N 만나서 sun. Sun.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D, AY 만나면 무슨 소리? A. 그래서 sun,
day 강조는 앞에 줘서 Sunday. Sunda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내용들 다 모아보면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있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월요일은 Monday, 화요일은 Tuesday, 수요일은 Wednesday, 목요일은 Thursday, 금요일은 Friday, 토요일은 Saturday,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Sunday. Good. 그럼 우리 묻고 답하기 문장 함께 만들어봐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친구들 잘 기억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어떻게? 무슨 요일? 그래요. What day? 물어보는 말. Is it 오늘? Today. 한번 말해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한 번 더. What day is it today? 좋아요. What day is it today? 하고 물어보면 우리 it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은 뭐 무슨 요일? 목요일이야. 이렇게. 오늘은 목요일이야. 이렇게 먼저 말해볼 거예요. 오늘은이라는 말? Today. 맞아요. 그대로 쓰면 돼요. Today. 뭐뭐야? Is 목요일? Thursday. 조금 전에 배웠죠? Today is Thursday. 한 번 더. Today is Thursday. 그러면 Thursday 대신에 금요일 Friday 넣어서 오늘은 금요일이야? Today is Friday. 오늘은 토요일이야? Today is Saturday.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요일이야? Today is Sunday. 좋아요. 이렇게 요일 이름 바꿔가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Yeah. He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Thursday. Today's Thurs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Friday. Today's Fri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Saturday. Today's Satur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Sunday. Today's Sunday. Y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Thursday. Today's Thurs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Friday. Today's Fri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Saturday. Today's Satur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s Sunday. Today's Sunday. Yay! Yeah. 오늘의 요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 또 언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아, 좋은 아침. 잠깐!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일요일이야. Today is... Sunday. 회의 중에 물어보시네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Is it?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Today is... Today is Thursday. 야, 신나는 여행 계획. 잠깐,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토요일이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토요일이야. Today is Saturday. Alright.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요일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들 우리 친구들 오래 기억에 남으라고 오늘도 미션을 준비했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각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의 첫 글자를 써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선생님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친구들 첫 글자 채워주세요. 목요일 Thursday. Thursday. 두 글자 들어가야 돼요. 금요일 Friday. Friday. 토요일 Saturday. Saturday. 자, 소리 듣고 채워봤나요? 우리 정답 확인해 볼게요. 먼저 목요일은 소리 나죠? TH가 만나서 Thursday. 금요일은 소리 나요? F 들어가야 되겠죠? Friday. 토요일은 S로 시작하네요. Saturday.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잘 듣고 주어진 글자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만들어 보세요. Today is Sunday. 오늘은 일요일이야 라는 말 만들고 싶어요. Today is Sunday. 자, 주어진 글자 6개를 사용해서 Sunday 만들어 볼게요. 3, 2, 1. 정답은 이렇게 써야겠네요. Sun, S-U-N 쓰고요. Day. 소리 나는 뒤에 AY 만나서 A 소리 나죠. Sunday, 일요일. 그림을 보고 옳은 대답을 고르세요. 달력이 등장했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남자애가 물어보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지? A, B, C, D. 친구들 스스로 읽어보고 정답 찾아보세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정답 뭐예요? 그렇죠. 26일 날짜 위로 쭉 올라가니까 THU, THIR 부분 있죠. 목요일이에요. Today is Thursday. 정답은 A. Well done. We did it. 짝짝짝짝짝.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요일 물어보는 말에 Today is 하고 요일 답해주는 표현 배워봤어요.

여러 번 말해보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요일을 물어볼 때는 What day is it today? 대답할 때는 Today is 요일.

짜잔!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샤이니가 보통 바쁜 일이 있으면 뭐로 바쁜지 아세요? 이런 일 하느라 바쁩니다. 띵! 바로, 야, 나 원고 쓰느라 바빠. 이래요.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 또는 이제 앞으로 책으로 나올 것들 다 원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과연 나 어떤 일 하느라고 바빠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는 노느라도 바쁘고 그렇죠? 다양한 이유로 바쁘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단어부터 확인해요. 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봅니다. 짠! Right. Right. 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색연필인가? 그죠? 펜인가? 그걸로 thank you 라고 write 하고 있네요. 바로 쓰다 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슉슉슉 쓰는 거. 여러분도 쓰는 일 되게 많죠. 그쵸? 그것이 영어로 write 예요. Okay? Write. Write. Write. 잘하셨어요? And next. Script. 라고 하네요. 여러분 사진 잘 보세요. 보면 뭐뭐뭐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뭐 영화의 대본이 될 수 있고 연극의 대본 그런 것들 그렇죠. 뭔가의 원고나 대본을 보고 우리는 scrip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어 발음은 script. Script. Script. 그렇게 하시면 돼요. And next. Take care of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군요. 잘 보세요. 여기 old lady. 할머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요분. 요분이 요 old lady를 take care of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누구를 돌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를 돌보다, 누구를 돌보다. 이게 바로 take care of someone or something 이 돼요.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Very good. And next. Laundry 라고 하는 단어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 빨랫줄, 여러분 빨랫줄 봤나 모르겠네. 요즘에는 빨랫줄 정말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샤이니쌤 어렸을 때는 정말 주택이 뭐 아파트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주택이 전 또 시골 출신이라서 일반 주택이

0: 많아서 거기 보면 막 앞에다가 빨래줄 쫙 해서 옷을 이렇게 널어놨거든요. 그냥 옷이 아니라 이거는 맞아요. 세탁, 빨래한 옷이겠죠. 이렇게 세탁, 빨래 또는 뭐 빨래감, 세탁물 다 우리가 laundr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말해볼게요. laundry, laundry, laundry,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단어들 척척척척 배워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하는 시간.
1: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2: I'm sorry. I am busy writing a script.
1: Then, when are you free?
2: I don't know. I'll call you when I'm done with thi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하셨어요? 조금 어려웠다고요? 걱정 마세요. 샤이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라. 자, A가 이렇게 말했어요.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라고요. 여러분, go out 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밖으로 나가서 and 그리고 뭐 하재요? Take a walk. 여러분,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바로 산책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산책하자. 근데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즉, 야, 우리 나가서 공원에서 산책하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따라서 말해 볼게요.
2: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가 말해요. I'm sorry. 여러분, 우리 I'm sorry 되게 많이 봤어요. 주로 거절해야 될 때, 상대방이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미안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거절해야 될 때, I'm sorry. 정말 많이 사용하죠. 미안한데 말이야. I am busy writing a script.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빨간색 표시돼 있죠? I am busy. 나는 바빠.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writing 해서 ing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비동사 busy ing 나왔죠.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be busy ing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는 writing a script. 우리 아까 script, 원고, 대본이라는 단어 만나봤어요. 즉, 내가 원고를 쓰느라 바빠. 미안한데 내가 원고 쓰느라, 대본 쓰느라 바빠. 그래서 나 지금 산책할 시간 없어. 이런 말인 거죠. 오케이, 크게 말해볼게요. I'm sorry. I am busy writing a script. I'm sorry, I am busy writing a script.
0: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be busy 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볼게요. 자, 그녀는요, she's busy. 바빠. 근데 왜 바쁘냐면요, taking care of her baby. 아, 그녀의 아기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우리 take care of, 누구를 돌보다 배웠잖아요. 그녀의 아기 돌보느라 바빠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2: She i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1: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2: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1: Very good. And next.
0: 다음.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러면 그 빨래 다 하느라 바쁘겠죠.
1: They're busy. 잘 보세요. Doing the laundry. Okay, laundry. 세탁, 빨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래를 하느라 바쁘다라는 말이에요. 크게 읽어볼게요.
2: They're busy doing the laundry. They're busy doing the laundry.

0: laundry. Very good. And next, how about this one?
1: 내가 이 로봇을 꼭 오늘 만들고야 말 거야. 완성시키고야 말 거야.
2: 자, 여러분 그런다면 그 로봇 만드느라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0: I am busy making a robot.
3: I am busy making a robot. I am busy making a robot.
0: I am busy making a robot. 그렇죠. 다 모두 be busy ing 라고 하는 패턴 가지고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2: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이거 원고 쓰느라고 나 산책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0: Then when are you free?
2: 야, 그럼 너 언제 한가한데?
0: 그쵸, free.
2: 자유로운? 한가한? 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너 대체 언제 한가한데? 크게 말해볼게요.
0: Then when are you free?
3: Then when are you free? Then when are you free?
0: Then when are you free?
2: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0: B가 말합니다. I don't know.
2: 모른대요. 아이고, 자기 일정인데 모르나?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정확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0: I don't know.
2: 모르겠어.
0: I'll call you.
2: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근데 언제 전화할게?
0: When I'm done with this.
2: 내가 이 일 다 끝났을 때 너한테 전화할게. 아, 그러니까 기다려. 이런 말인가요? 자, 우리 영어를 읽어볼게요.
0: I don't know. I'll call you when I'm done with this.
3: I don't know. I'll call you when I'm done with this.
0: I don't know. I'll call you when I'm done with this.
2: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와, 정말 원고 쓰느라고 바쁜 친구를 둔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보겠습니다.
4: 야, 우리 나가서 공원에서 산책하자.
0: Speak.
3: Let's go out and take a walk in the park.
5: 아, 미안, 나 원고 쓰느라 바빠.
0: Speak.
3: I'm sorry. I am busy writing a script.
5: 그럼 너 언제 한가한데?
0: Speak.
3: Then when are you free?
5: 아, 모르겠어. 이거 다 끝나면 너한테 전화할게.
0: Speak.
3: I don't know. I'll call you when I'm done with this.
2: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제 주세요. 나 원고 쓰느라 바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 문장이죠? 여러분, 3, 2, 1, 띵! 자, 정답은 바로 I am busy writing a script.
0: That's right. 그쵸? Be busy ing니까 write 하면 안 되고 writing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셨어야 돼요. 말해볼게요.
3: I am busy writing a script. I am busy writing a script.
0: I am busy writing a script.
3: I am busy writing a script.
2: 잘하셨어요? And next. 그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바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3, 2, 1 She's busy taking 뭐예요? 맞아요. Care.
0: 그쵸, taking care of her baby.
2: 말해보겠습니다.
0: Oh,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3: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0: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3: She's busy taking care of her baby.
2: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 3, 2 자, 여러분 보니까 빨래 한 거예요. 그쵸? 바로 laundry!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내가 뭐뭐 하느라 바빠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잘 쓸 수 있는 표현 be busy ing 그쵸? 배웠어요. 지금 갑자기. 야, 너 말 걸지 마. 나 춤추느라 바빠.

오빠, 어떻게 해요? I'm busy dancing. 이런 식으로. I'm busy singing. 노래하느라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 얼마든지 be busy ing 이용해서 많은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투부정사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의 많은 용법 중에 마지막 부사정 용법을 배울 차례인데요. 마지막답게 뭐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답게 딱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것만 알면 조금 편안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친구일지 기대하면서 한번 문장 3개 보도록 할까요? 오나, 뭔가 굉장히 슈퍼 히어로 같은 느낌이 나는 남성이 막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와 계신데 He is here to save 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이에요. 자, 뒤에 있는 to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투부정사가 주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뭔가 어떤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막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m sorry도 뭔가 미안해라는 표현인데 뒤에 to hear that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부분 80% 이상 정도는 요 뜻만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걸 또 외우셔야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주 아주 많은 경우의 뜻이 요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 라고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정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험 문제는 뭐 80%라고 했지만 원어민들의 사용 비율은 90%, 95% 이상입니다.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설명할 건데 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그냥 뭐뭐 하기 위해만 머리에 넣고 가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뭐뭐 하기 위해만 외워주세요. 그 외에는 뭐뭐 해서 뭐 등등등등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사이기 때문에 수식어 자리에 쓰이고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보정사의 형용사, 형용법은 명사를 꾸몄죠, 명사.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명사 외에 나머지를 다 꾸밉니다. 명사 외에 나머지 다 라고 하면 그게 동사, 형사, 부사, 문장 전체예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0: 여기 있다?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그녀는 woke up. wake up의 과거죠. 일어났다, 일찍,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be on time이 약속 시간을 지키다 라는 뜻의 수거 표현이고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가 이제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닌 케이스인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I'm sorry는 미안해 라고 했죠. 자, 근데 이때 I'm sorry는 미안해 라기보다는 유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을 들은 것 자체가 미안한 거야. 근데 한국어로 그 사실을 들어서 미안해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그 사실을 들어서 유감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어서 미안해. 내가 그것을 들어서 유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부사답게 잡다하는 것들을 꾸미고 잡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90% 이상은 뭐뭐하기 위해지만 나머지 10%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뭐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심화 버전 가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를 아주 길게 프린트로 내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쭉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우선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케이스 1은 뭐뭐 하기 위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친구고요. 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in order to, so as to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주 100%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in order to, so as to가 나오는 순간 100%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해가 됩니다. 얘네가 나오는 순간, 아,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런 문장. 아까 전에 in order to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렇게 in order to를 넣으면요. 100%의 확률로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뭐뭐 하기 위해를 되게 강조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아래의 나머지가 10%의 뜻이 될 텐데요. 방금 전에 봤던 I'm sorry to hear that이 여기 있겠네요. 요거고요. 뭐뭐 해서 그걸 들어서 유감이다 라는 뜻.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에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건데, 뭐 이제 요런 문장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는 그 역에 닿았어요.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기차가 떠난 걸 발견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르면 넘어가. 그냥 넘어가.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enough to라는 수거 표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문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큽니다. 저기 머리 위에 있는 빈이라고 하면은 그냥 칸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칸에서부터 짐을 꺼내기에 충분히 당신은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수거 표현이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심화였고요. 모르겠으면 뭐뭐 하기 위해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is here to save us. He is here to save us.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0: here to save us. Here to save us. 이렇게 살짝 띄어서 읽게 됩니다. He is here to save us. 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 is here to save us. He is here to save us.
0: 여기는 early. 요걸 잘 들어야겠죠? Early to be on time. Early to be on time.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그녀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두 번 드릴게요.
1: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0: Sorry to hear that. Sorry to hear that. 띄어서 읽는 거. I'm sorry to hear that. 내가 그걸 들어서 유감이야. 두 번 듣겠습니다.
1: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0: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He is here to save us. He is here to save us.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She woke up early to be on time.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잤다. 내가 그걸 들어서 기쁘다. 자, 아까 전에는 그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있네요. 그리고 돕기 위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 앞에서 끊어있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They are here to help us. 자, 이렇게 here 하고 한번 쉬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 They are here to help us. They are here to help us. Very good. 그 다음.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잤다. 인데요. 여기 early, 요거 발음 많이 어려워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ly. er 할 때는 r 사운드 때문에 입안에 어디에도 혀가 닿지 않고요. we 할 때는 혀를 앞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early. early. early. 좋습니다. I slept early to wake up on time. I slept early to wake up on time. Wonderful! 그 다음 마지막. 내가 그걸 들어서 기쁘다. 인데요. 아까는 이제 조금 유감이었다면 이번에는 glad라는 단어를 넣었네요. 자, 요거 뭐뭐 해서 라는 투보정사 부사정용법에 조금은 희귀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m glad to hear that. 뭔가 축하해 주는 표현입니다.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Very good.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 포인트였고요. 이제 복습해 볼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오늘 제목은 Love Letter이네요. 사랑의 편지인데 아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행복해하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bought, 나는 샀다 인데요. 이 bought가 선생님이 bought라고 발음을 하고 bought, 이것도 됩니다. bought, bought 다 되는데 bought 같은 경우는 뭐 미국식 bought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영국식 발음에 가까워요. 둘 다 맞는 발음입니다. I bought roses. 나는 장미들을 샀다. 그 너를 웃게 만들기 위해 인데요. 자, 요 자리에 답은요? 그쵸? 자, 뭐뭐하기 위해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to make가 맞겠죠. 자, 그리고 요 자리가 사역동사가 아닌 이상 동사원형을 두 번 쓸 수는 없겠죠. 그것도 따지면은 to make가 맞겠네요. 그 다음, 나는 샀다, gloves, 장갑을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그쵸? 이것도 뭐뭐하기 위해란 해석이 살려면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 자, 영장입니다. 우리는 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갔다. We went, 그렇죠, to a restaurant to celebrate your birth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 해석하면 나는 원한다.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뭐뭐하는 한,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었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Love letter. I bought roses to make you smile. I bought gloves to keep your hands warm. We went to a restaurant to celebrate your birthday. I want to make you happy as long as we are together.
0: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오늘 배웠고요. 부사인 만큼 해석 굉장히 다양하지만 90% 이상은 뭐뭐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뭐해서 등등의 해석이 있었고요. 수식어 자리에 사용이 되며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등등을 꾸민다 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모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한 번만 들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어려울 테니까 반복적으로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정리 겸 전치사 2와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1: 이거 교차 검증했나?
0: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0: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0: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독해 파트 함께 할게요. 자, 오늘 우리 독해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the prettiest girl in her family를 비교급을 사용한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No one in her family is, 자, 두 칸이니까 prettier than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보다 더 예쁜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최상급의 의미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제목은요. 말 그대로 sugar인데요. 뭔지 아시죠? 우리 설탕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같이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sugarcane입니다. 우리 설탕의 주 원료가 되는 식물이죠. 이렇게 좀 식물인데 좀 키가 좀 크게 자랄 수 있어요. 한 3m에서 7m 정도까지 자랄 수 있고요. 지름도 꽤 두껍습니다. 한 2cm에서 5c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이 이제 사탕수수인데요. 이 케인이 막대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얘가 좀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So sugar cane, 사탕수수, 설탕의 원료가 되는 식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로만입니다. 예, 로마 제국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요게 이제 로마 이렇게 빠지면 이제 로마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즈, 우리 S를 붙이면 타임에다가 S를 붙이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뜻은 이제 시대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배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예를 들면 three times 그러면 세 배, four times 하면 네 배, 이런 식으로 배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횟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three times가 세 번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뜻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본문에서는 시대라는 뜻으로 살펴볼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luxury.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그냥 럭셔리하다 이런 말 하잖아. 말 그대로 사치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luxurious, 그럼 사치스러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고급진 이런 뜻도 있어요. 명사로 얘기할 때는 사치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rare. 그러면 진귀한 두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ly 붙여서도 많이 쓰죠. rarely. 그러면 드물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plant. 뭐이 단어는 좀 쉽다. 그쵸? plant 하면 명사로 식물 또는 묘목. 이런 뜻이 있고요. plant는 사실 동사도 돼요. 동사로 쓸 때는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huge. 그러면 형용사가 되겠고 거대한, 뭐 매우 큰 이런 의미의 형용사 발음은 huge. 따라하면서 단어 정리하면 좋아요. huge. 자, 이번에는 plantation입니다. 뭔가 식물들을 가지고서 경작을 하는데 대규모

농장이 돼요. 그래서 plantation이고 대규모 농장. 따라 읽어보죠. plantation. 한번 더. plantation. 여기에 강사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명사이고요. slave. 발음? slave. 노예인데, 얘가 이제 이 slave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slavery.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노예제. 노예 제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slavery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slave 노예. 자, 계속해서 sweeten. 자, 이 단어는 원래 sweet이라고 하는 형용사, 달콤한, 달달한이란 형용사에다가 뒤에 전미어 en을 붙인 거야. 네, en이라고 하는 애가 동사를 만들어 줍니다.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기도 하거든. 네, 뒤에 붙든 앞에 붙든 얘는 동사로 품사를 바꿔주는데 해석이 달게 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돼요. 그래서 sweet 하면 단 건데 sweeten 그러면 달게 하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우리 length 하면 길이거든, 길이. 뭐 명사에 붙어도 되는데 이거 이제 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en을 또 붙이잖아? lengthen. 그러면 이 해석은 길게 하다, 즉 늘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strength 하면 힘이란 명사거든요. 얘가 힘이란 뜻인데 얘도 뒤에다가 이제 en을 붙여서 strengthen. 그러면 무슨 뜻일까? 힘이 세게 하다, 즉 강화시키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IV로 끝나는 단어들의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addictive 발음은 addictive 이렇게 되고 중독성의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동사가 IV 떼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동사죠. addict 동사일 때는 강세가 좀 여기로 오면서 addict 해서 이제 중독 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중독성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명사입니다. consumer 소비자. 얘도 이제 뭐 이어를 붙여서 좀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 소비하는 사람이 돼서 소비자가 됐고요. consume 이렇게 끝나면 동사로 소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단어는 이렇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 설탕 얘기를 해볼 거니까 설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야. 설탕의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결국은 설탕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역할이 좀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일단 설탕에 좀안 좋은 점이 뭐냐. 물론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좀 많이 먹었을 때 좋지 않겠죠. 설탕을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이단 것이 더 먹고 싶어진다? 즉, 설탕이 중독성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몰랐죠, 그쵸? 얘가 중독성이 정말 강해서 약물 중독과 비슷한 그런 어떤 중독성이래요. 그래서 이단걸 먹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 점점점 중독이 되는 거야. 더단 거를 먹고 싶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끊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안 좋은 이 노화가,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영향을 주는데 이 콜라겐, 엘라스틴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바로 피부의 탱탱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설탕이 영향을 줘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장이 영양분을 흡수를 잘 못하고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따라서 그냥 쑥 흘러가서 염증이 막 곳곳에 생기고요.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또안 좋은 점이 있고요. Sugarcane was first grown in India thousands of years ago. 자, 사탕수수가 설탕을 만드는 주원료의 식물이었죠. 자, 이 사탕수수는 was first grown. 요거 우리 수동태지, 그치? 그래서 우리 BPP 형태를 지금 쓰고 있고, 원래 grow 하면은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재배하다는 뜻이 있는데 BPP가 되면서 재배가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어디에서 재배가 되었었냐면 in India, 인도에서 재배가 처음에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그럼 수천 년 전에란 뜻인데 원래 thousand가 천이죠. 여기 이렇게 s를 붙여서 thousands of 명사 이렇게 쓰게 되면 수천 년의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In Roman times, it was considered a great luxury in Europe. 자, 이 Roman times 하면 로마 시대에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란 뜻이 있었고, 여기 시대란 뜻이 있었죠. 자, 로마 제국 시대에는 it was considered, 여기서 있은 당연히 sugar cane을 받겠죠. 이 사탕 수수가 was considered. 역시나 BPP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수동태는 여겨지다. 그치? 뭐라고 여겨졌냐면 a great luxury, 최고의 사치품, 그치? In Europe, 유럽에서는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겨졌었다라는 거 사탕수수가 꽤 구하기 어려운 그리고 값이 나가는 그런 음식으로 취급이 됐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It remained rare and expensive for centuries even after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자, 그리고 또한 남아있게 되었대요. 자, 뒤에 형용사 나오고 있어요. Rare and expensive. 둘 다 and로 병렬이 되고 있고 얘는 드문, 얘는 값 비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탕수수, 즉 설탕이 굉장히 진귀하고 그리고 값이 비싼 상태로 for centuries, 그러면 수세기 동안 그 상태로 있었고 even after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심지어 이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설탕은 아주 럭셔리한 그런 음식으로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fall 하면 명사로, 원래 얘가 동사로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 이 명사로 쓸 때는 떨어진 거, 즉 몰락, 뭐 멸망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in 1493, Columbus took a sugar cane plant to the West Indies. 자, 우리 연도 앞에는 항상 이렇게 in을 써줍니다. 1493년에 콜럼버스가 took, 이건 take에 지금 과거 동사 쓰고 있고 이 사탕수수 식물을 또는 뭐 사탕수수 묘목을요 가지고 어디로 갔니? 전치사 The West Indies. 그래서 서인도 제국으로 이 사탕수수의 묘목을 가지고 간 거야. It grew so well that huge plantations were started by Europeans and worked on by slaves from Africa. 이는 당연히 이 사탕수수 묘목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So that 구문인데 자, 요거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다시 너무 땡땡땡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대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 나오거든. 그래서 his plantation 주어 그 다음에 were started and worked. 자, 지금 둘 다 PP에 걸리면서 다 동사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조죠. 자, 사탕수수가 너무 잘 자라서 그 결과가 뒤에 이어져. 그 결과 아주 거대한 농장이 were started 시작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대규모 농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월이 생략된 거라 그랬죠. Wort 또 운영이 된 거죠. 그 농장이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slaves from Africa. 그러면 아프리카의 노예들로부터 경작이 되었다. 그 농장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해석이 돼요. So much money was made that sugar was known as white gold. 자, 이것도 결국은 so, 그 다음에 that 구문이 좀 눈에 보이고 얘도 같이 해석해주면 돼. 뭐뭐 해서 그 결과가 대절 뒤에 이어질 겁니다. 역시나 이때 대절 뒤에는 주어와 동사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so much money was made. 굉장히 많은 돈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벌렸다는 거지. 그 설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워낙. 그래서 그 결과 이 설탕이 was known, 알려졌습니다. 뒤에

as가 붙으면 뭐뭐로, 뭐뭐로서 알려지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white gold. 아, 골드하고 비교가 되면서 아, 얘는 흰색 금이다. 아, 그만큼 굉장히 진귀한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지. 왜? 돈이 많이 벌리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 be known as를 쓰고 있는데 이 be known이라고 하는 구조는 뒤에 그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be known for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to도 있어. 이것만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지다였죠, 방금?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 그 다음에 be known for를 쓰게 되면 얘는 be famous for랑 똑같아. 즉,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to는 방향성이잖아. 그래서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ugar was used. 자, 우리 수동태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설탕이 사용이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sweeten food. 음식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 사용되었지만 하지만 it was addictive. 이거 어떤 뜻이었죠? 중독성의. 하지만 설탕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었다. 맞죠? In the 16th century, the English were the greatest sugar consumers in history. 참고로 이 밑줄 문장에는 지금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치면서 한번 해석해보죠. 자, 16세기에 The English 하면 영국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영국인들이 이었대, 뭐였대? The greater sugar consumers. 자, 일단 비교급이 보이는데 앞에 더가 붙은 게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이 슈가, 그러니까 설탕 소비자들이잖아요. 역사상. 뒤에 이제 역사상이라고 하는 뭔가 범위도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역사상 이런 느낌에서 비교 대상도 없고요. 아마 영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설탕 소비자들이었겠구나라고 번역을 해줘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더와 뒤에 있는 비교 범위, 그리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도 greater이 아니라 the greatest, 최상급의 구조가 맞더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Queen Elizabeth I lost her taste because she has so much of it. 자, Queen Elizabeth 그 다음에 이거 the first 이렇게 서술로 읽을게요.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잃어버렸다. 이제 lose의 과거형 되죠. 뭘 잃었어? her teeth. 이를 전부 다 몽땅 잃었대요. 자, 왜 그랬을까? Because she had so much of it. 너무 많이 먹어서.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이가 다 빠져버렸다. 아, 뭐, 그때 뭐, 치약 같은 게 별로 좋지도 않았을 테고, 이를 잘 관리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가 몽땅 빠지게 되었다. 요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head는 ate, 섭취하다, 먹다로 쓰인 동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별로 안 좋네요. 우리 설탕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사탕수수가 인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에서 나와 있었어요. 맞고, 맨 처음에 first was grown 이 수동태 나오면서 나와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설탕이 아주아주 아주 귀했다. rare하고 expensive하고 귀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사탕수수 묘목을 웨스트 인디즈로 서인도 제도로 가져갔다. 이것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재배 확대로 확대는 맞는데 이게 설탕 가격이 하락했니? 아니야.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섭취가 되면서 흰 금으로 불릴지언정 가격이 하락됐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16세기에는 설탕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sugar consumer였다가 그게 그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우리 아까 찾아봤습니다. 이 비교급이 좀 어색했고요. greatest라고 하는 최상급으로 바꿔서 앞에 더와 짝꿍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서 얼마인 거 골라보죠. 앞에 so가 있어. 힌트야.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설탕이 white gold라고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를 나타낼 때 so와 이게 짝꿍이 됩니다. 골라보시고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헷갈렸던 문장들은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른 문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진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책들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 곳, 도서관을 영어로는 library라고 해요. 라틴어 librium, 책 창고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이고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library, library. 자, 두 번째 단어 return. return을 말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다라고 할때 return이라는 이런 말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presentation. presentation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발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prepare.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다음 단어 instead. instead는 대신에라는 부사예요. 자,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라고 하면 이해라는 명사입니다. 자, 앞에서 도서관이 있는 그런 사진을 봤고요. 뭔가 책을 반납하는 거, 무언가 뭐 준비하는 거, 발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Hey, Mandy, what's the matter?
2: I don't know what to do, Nick. My brother asked me to help him with his homework this Wednesday, but I told him I can't. I have so many things to do that day.
1: What do you have to do this Wednesday?
2: I need to go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After that, I have to prepare for an exam at night.
1: Oh, you do have a lot to do.
2: Yes, but my brother seemed let down, so I feel bad.
1: Well, then how about meeting on Thursday instead for our presentation? Then you can do everything and also help your brother on Wednesday.
2: That would help me out so much. Thanks for understanding, Nick.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독해 볼게요. 자, 먼저 남자가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Hey, Mandy,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라고 하면 무슨 일이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자가요. I don't know what to do, Ni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 don't know는 당연히 모른다 라는 이야기고요. What to do? 라고 하면 의문사 what과 함께 to 부정사가 쓰이면요.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 don't know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여자가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My brother Ask me to help him with his homework this Wednesday. 자, this Wednesday는 이번 주 수요일이 되는 건데요. 내 동생이 뭐 했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래 ask라고 하면 물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오형식의 경우로 어떤 목적어와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일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나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무엇을? 자기 자신의 homework이니까 과제죠.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But I told him I can't. 근데 내가 동생한테 뭐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I can't. 내가 그럴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

얘기를 했대요. I have so many things to do that day. 자, 문맥상 that day라고 하면 그날 있는 거니까 바로 수요일이 되겠네요. 자, 여자는요, 수요일에 할 일이 so many things 할 일이 너무나 많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have to do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일에 너 뭘 해야만 하는데?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여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I need to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 한대요. 뭐 하기 위해? To return some books, 어떤 책들을, 몇 권의 책들을 반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한대요.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아, 여기에서는 our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니과 이 여자는 서로 반 친구인가 봐.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친구인가 봐요. 발표를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 내가 널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After that, 그 뒤에는 I have to prepare for an exam at night. 자, 내가 prepare는 준비하다였죠. 그리고 exam은 시험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돼. 언제요? At night, 밤에요. 자, 그럼 여자가 할 일은 총 몇 가지죠? 수요일에 할 일은 첫 번째는? 그렇죠. 도서관에 가는 거. 두 번째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presentation,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총 세 가지 일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Oh, you do have a lot to do. 자, 여기에서 do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do는요, 동사 앞에 있는, 다시 말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로서의 기능으로요, 의미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you have a lot to do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you do have라고 하면은 정말로란 어떤 강조의 의미가 있어서 와, 너 진짜 할 일이 많구나. you do have a lot to do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yes, But my brother seemed let down. 자, 여기에서 let down이라고 하면요. 일종의 어떤 관용 표현으로서 약간 실망스러운, 뭔가 좀 다운되어 보이는 이렇게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내 동생은 어떻겠어요?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seemed let down, 좀 실망하는 것처럼 보여. So I feel bad. 그래,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Well, then how about meeting on Thursday instead for our presentation? 자, 원래 이 남자와 여자도요, 수요일에 만나서 발표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의 지금 제안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meeting을 보면 전치사 about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 동명사 meeting이니까 만나는 것을 제안하고 있네요. 언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수요일이었는데 Thursday는 목요일이잖아요. 우리 목요일에 대신 만나는 건 어때? 이렇게 대신해라는 의미가 부사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발표 준비를 하는데 목요일에 만나는 건 어때? Then you can do everything and also help your brother on Wednesday. 자, 그렇게 되면은 일정 세 가지 중에서, 그쵸? 도서관 가고요, 발표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 중에서 중간 스케줄이 비면은 그 시간에 아무래도 동생 도와줄 수 있으니까 you can do everything. 너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and also help your brother. 너 동생도 도와줄 수 있게 되잖아. 언제요? 수요일에요. 자, 여기서 어법적으로 볼 포인트는요, 바로 병렬의 개념입니다. 자, 병렬의 아이콘 and, but, or가 나올 경우에 앞에 뒤를 성분상 맞춰주는 성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you can do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you can help으로 이어져서 너는 뭐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스케줄을 빼서 목요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너 모든 걸 할 수 있고 두 번째, you can help, 너는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They would help me out so much. 자, 보통 help라는 동사만 써도 되고요. 또는 help out의 의미까지, out까지 써서 편하게 구어체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at would help me out. That means that would help me a lot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크게 두 개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죠. 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 Thanks for understanding, Nick. 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고 대화는 끝납니다. 자, 지금 여자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남학생과 같이 해야 됐던 일은 to work on our presentation.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스피킹 클리어에서 함께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앞에서는요, then이라는 부사 이렇게 끊어보고, I have to meet you. I have to meet you. 자, 이 부분은 meet you로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0: 완전히 끊어서 meet you, meet you로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확실히 이 work의 마지막 자음의 소리, 크 사운드로 끝나고 뒤에 이 전치사의 모음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work on 빨리 하다 보면 work on으로 들릴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자, 두 번째 발음 다시.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0: 그렇죠.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1: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0: Very good. 자,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 여학생이 도서관도 가야 되고 동호회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정말 많았죠. 자, 이렇게 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타임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자, 타임 매니지먼트의 정의를 보면요.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planning how to divide your time between different activities. 자, 이렇게 다른 활동들 사이에 당신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How to divide. 나누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time management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동아리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야 되고, 할 일들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이런 식의 time management가 여러분도 필요할 텐데, 선생님이 다섯 가지 팁들을 서칭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 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5 tips to better, 여기서 to better를 보시면 better가 원래는 더 잘이라는 비교급의 의미도 있지만요. 이렇게 동사의 의미로 투부정사처럼 쓰이게 된다면요. 무언가 향상시키다라는 말도 있어서 너의 시간 관리를 향상시키는 다섯 가지 팁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Set reminders for all your tasks. 너가 해야 될 일들 전부 다 reminder 이렇게 뭔가 떠올리게 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을 설정을 하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할 일들을 다 적어서 내가 포스트잇도 좋고 혹은 스케줄러도 좋고 이런 것들에 다 적어서 리마인더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create a daily planner.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give each task a time limit. 자, 각각의 뭐이라? 각각의 태스크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 그럼 뭐할수 있겠어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더할수 있겠죠. 이 방법은 선생님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타이머 재놓고요. 해야 될 일을 끝내는 거예요. 네 번째, block out distraction. 자, block out이라고 하면요. 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뭐해라? 차단해라. 다섯 번째, establish routine.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루틴으로, 하나의 어떤 일상적인 것으로 확립해라. 여기까지 총 다섯 가지의 타임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문장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는 need to go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두 번째, have to meet, 그 다음에 have to prepare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번 시간 Grammar Clear에서 다룰 부분은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하고 싶을 때를 쓸수 있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들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need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need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말 그대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곧 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need to 부정사를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들었던 그 예문에서 보면 I need to go to the library. 여자가 뭐 해야 됐다? I need to go. 내가 뭐 해야 돼? 그렇죠. 나 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어. 나 도서관에 가야만 해.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go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have를 활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본적으로 have라고 하면 얘들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have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주게 되면은 의미가 무언가 해야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는 것이 뭔가 당연한 것 혹은 요구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have to 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그렇죠.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예문 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문장들이죠. Then I have to meet you to work on our presentation. 그럼 I have to meet은 무슨 의미겠어요? I have to meet? 그렇지. 내가 너를 만나야만 해. I have to meet. 내가 만나야만 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After that, I have to prepare for an exam at night. 자, have to prepare라고 하면은 해석 어떻게? 그렇죠. 내가 준비해야만 해. 준비해야만 해. 무엇을? 아, 시험을. 자, 왜요? 당연히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을 표현할 때 have to 부정사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것들? 내가 시험 준비해야 돼라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실은 이 표현들보다 더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조동사 must예요. 자, must. 자, must의 기능은 뭐다? must의 기능은 조동사이고요. 해석은요, 크게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must는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must의 특징을 보면 과거의 일을 할 때는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는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하고, 혹은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할 때, 현재와 미래에서만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 근거가 있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must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구어체, 회화체에서 쓰이진 않고요.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예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문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볼게요. All visitors must report to reception. 자, 모든 방문객들은 must는 기능이 뭐다? 그렇죠.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요. report는 무언가 보고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모든 방문객들은 뭐 해야만 한다? must report. 그렇죠. 보고해야만 합니다. 어디에다가? to reception. 자, recep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카운터를 얘기를 하는 부분 있죠? 학원이나 혹은 어떤 병원이나 혹은 어떤 다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데스크 부분을 영어에서는 re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reception에 모든 방문객들은 must report, 보고해야만 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need to 부정사 혹은 have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깔끔하게 조동사를 써서 이 must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다? 그렇죠. I have to보다 must가 조금 더 강한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to go to class today. 나 오늘 뭐 해야 돼? 그렇죠. 나 오늘 수업에 가야만 해.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I must go to class today. 자, 이두 번째 부분도 나는 오늘 뭐 해야 돼? 그렇죠. 수업에 가야만 해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그런 의미일 때 이렇게 must를 쓸수 있다. 훨씬 더 화자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must이다. 이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다. 자, 정답은 당연히 오였었죠. 자, 그리고 오늘의 OX 퀴즈 나갑니다. 동사 need 그리고 have를 활용해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타임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My name is Kevin, Kevin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Let's go, go, go!
1: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o!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2: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1: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2: I'm going to do the hip-hop exercise today.
1: Hip-hop? Work out to hip-hop music.
2: Not hip-hop music, you know. Hip up for the butt.
1: Uh-oh.
2: Should I do some squats?
1: Oh, you mean butt lifting?
2: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1: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2: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1: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2: You're right.
0: Okay,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케빈이 보입니다. 오, 몸이 좋아졌는데요. 자, 크리스틴은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아우, 너 어디 갔는지 했네. You were at the gym. 헬스장에 있었구나.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정말 운동 열심히 하네. 그러자 케빈이, Yu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아, 집에서 home workout, 운동하는 게 조금 지겨워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 헬스장에 왔어. It's been a while. 아, 좀 됐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Good for you. 정말 잘했네. Shall we work out together? 혹시 같이 운동할래? 그러자 케빈이, I'm going to do the hip up. 아, 나 힙업 운동 좀 하려고. Exercise today. 아, 오늘 힙업 운동 좀 해야겠어. 그러자, 오, 못 알아듣는 크리스틴이네요. 힙업? Workout to hip-hop music? 힙합을 하기 위한 운동? 힙합? 그러자 케빈이, No hip-hop music. 아니, 힙합 음악이 아니고, You know, hip-up for the butt. 힙업, 그 엉덩이 운동. Should I do some squats? 그래서 혹시 그 스쿼트 좀 해야 되나? Oh, you mean butt lifting. 아, butt lifting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콩글리시가 나왔습니다. 빠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힙업 운동, 힙업. 그렇죠, 말은 됩니다. 힙업. 그런데요, 콩글리시라는 점. 미국에서는요, 힙업이라고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lifting. butt 엉덩이 lifting 들어올리다 butt lifting 그렇죠. butt lifting이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자 케빈이 yes, but squats are so hard. 근데 스쿼트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should do

0: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여기서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I'm not a big fan. 무슨 뜻일까요?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맞습니다. 핵심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m not a big fan of.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안 돼.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여러 가지 운동을 해줘야 돼.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그래야 다른 근육들도 운동이 되지. 그러자 케빈이, You're right. 그래, 알겠어. 벤치프레스. 나 정말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어. 어? It wasn't me, not me.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케빈, how could you run away? 케빈,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 What about me? You're impossible. 너 어떡하고? 너 정말 못 말려! 오, 방구를 끼고 도망간 케빈. 너무 재밌네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0: I'm fine. Okay,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1: Well, 나는 솔직히 이런 거 핵심 표현 다시 짚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I'm not a big fan of 핵심 표현.
0: 어? 진짜야?
1: I'm just kidding.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I'm not a big fan of.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따라 볼까요? I'm not a big fan of. One more time. Very good, students. 자, 다음은요. I'm not a big fan of fish. 나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따라 볼까요? I'm not a big fan of fish. 나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One more time.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힙합을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I'm not a big fan of hip-hop. 따라해볼까요? Very good.
0: 좋습니다. 자, 이제 카툰을 다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go, go, go.
2: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o!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3: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2: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3: I'm going to do the hip-hop exercise today.
2: Hip-hop? Work out to hip-hop music.
3: Not hip-hop music. You know, hip-hop for the butt.
2: Uh-oh.
3: Should I do some squats?
2: Oh, you mean butt lifting?
3: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2: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3: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2: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3: You're right.
0: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I'm not a big fan of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I'm not a big fan of.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come과 관련된 재미난 수거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dialogue부터 들어볼게요. Did Dave come up with this idea? Dave가 이 아이디어 생각해낸 거야? I think so. It's a great idea, isn't it? 맞아, 그래.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그렇지 않니? Absolutely. I hope it comes true as time passes. 물론이지. 나는 이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서 진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표현입니다. Come up with과 come true인데요. 요 두 개는 이제 살짝, 지난 시간에 비하면 살짝 뭔가 고급 레벨 느낌? 지난 시간은 약간 안녕 베이징 레벨이었다면 오늘은 살짝 높다. 그래서 요 높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come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두벅 두벅 두벅. 이제는 선생님이 이 두 개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연습 하도 많이 해서. 자, 여튼 이렇게 두벅두벅두벅 걸어가는 요 느낌. 자, 요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그거를 come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come up with부터 설명을 하자면 come up. 일단 그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막 골똘히 생각하고 아, 해결책이 없나? 하다가 소위 말하는 유레카 혹은 아하 모먼트라고도 하죠. 뭔가 생각이 퍼뜩 떠올랐을 때요. 약간 여러분 이렇게 크게 가,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빨리 해결책 생각해내야 되는데 막 어떡하지 어떡해? 막 생각의 길을 걷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아하! 생각이 하나 퍽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with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e up with 자체가 생각의 길을 걷다가 아하! 그 아이디어를 낚아채서 with 데리고 르르르르르르르 제안한다! 마련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자, 아까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Did Dave come up with this idea? Dave가 이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야? 생각해낸 거야? 제안한 거야? 마련한 거야? 자, 전부 다 지금 한국어는 엄청 다양한데 결국은 어떤 생각이 나서 그거를 여기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아! 낚아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생각을 확 낚아채가지고 다다다다 달려가는 그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뜻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come up with은 교과서마다 뜻이 선생님이 종합해보니까 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3개를 적어놓은 거고 이거 말고도 이 선생님이 방금 그린 그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아! 요거와 관련된 거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예문도 있을 수 있겠어요. I came up with a good idea.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마련했다. 뭔가 이렇게 하, 어떡하지? 내가 혼자서 막 고민과 막 생각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야호!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 꿈에도 나오겠다, 그죠? 자, 이게 바로 come up with의 그림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다음은 come true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우리 true가 뭐야? true, true. 뭐, 그것이 real true임? 뭐,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 여러분. 진실, 진짜, 혹은 뭔가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닌 참. 요렇게 할 때 보통 tru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떤 게 다다다다다다 걸어와서 결국은 진실이 되는 뭔가 처음에는 진실이 아니었어. 처음엔 사실이 아니었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true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come true는 뭔가 꿈, 희망 이런 단어랑 주로 같이 써요. 처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고 되게 멀리 보였는데 저기서부터 얘가 차근차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현실! 이렇게 완성하는 느낌이 있는 게 바로 come true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현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I hope, 나는 희망해, 소망해 It comes true. 이것이 실현이 되기를 소망한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진짜 현실이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의 예문이고요. 자, 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Now my dream has come true. 이제 나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 실현이 되었어.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는요. 현재 완료를 썼죠. have, pp. 그래서 has, come. 이렇게 쓴 거예요. come의 pp형이 come, came, come. 똑같이 come이라서 여기는 지금 have, pp로 쓰였다는 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배운 겁니다. come up with, 제안하다. 아하! 마련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 그리고 come true는 실현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mix and match quiz time 가져볼게요. 자, 오늘도 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시죠. 내일까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니? 그쵸. 자, 계획을 마련하다, 제안하다, 생각해내다, 다다다다다다, 아하! 탁! 낚아채는 고그림입니다. Come up with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자. Can you come up with a plan by tomorrow? Can you come up with a plan by tomorrow?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내가 전략을 찾아냈어! 그쵸. 자, 찾아냈어. 과거 시제 쓰셔야죠. 그래서 I came up with a strategy.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나 전략을 찾아냈어! 하고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느낌 생각하면은 외우기가 쉽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쵸. 이건 워낙 유명한 문장이니까 dreams come true. 약간 우리 월드컵 같은 2002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하여간 유명한 문장입니다. dreams come true.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별들에게 소원을 빌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래요. 선생님, 이제 별 연기를 다 하죠. 자, 꿈이 이루어진다. 여튼 come true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별똥별에 별들의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진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딱 한 번 별똥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러고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 소원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선생님의 소원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선생님 막 제발 제가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약간 물음표가 남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맞춰볼게요.
1: Did Dave come up with this idea? I think so. It's a great idea, isn't it? Absolutely. I hope it comes true as time passes.
0: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come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 봤죠?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제안하다, 마련하다, 뭐 이런 뜻이었고 come true는 실현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eason S-E-A-S-O-N. Season. Season. Summer. S-U-M-M-E-R. Summer. Summer. Winter. W-I-N-T-E-R. N-T-E-R. Winter. Winter.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What's today's topic?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seasons. 계절. Wow! 여러분, season 영어로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season, 계절이에요. 앞서 제가 seasons 뒤에 S를 붙였어요. 여러분, 계절 하나 말할 때는 season이라고 불러도 돼요. season. Next, summer. 여름. Do you like summer? I love summer. We can go to the beach like this. 이렇게 해수욕장에 어프어프 스위밍 해도 돼요. 그 다음은 winter, 겨울이에요. 매우 춥지만 we can make a snowman. 이렇게 snowman을 만들 수 있죠. 그럼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계절, season. 여러분, 이를 길게 끌어보세요. season. That's right. 여름, summer. summer가 아니라 summer. That's correct. 겨울, winter. One more time. Winter. R 발음이 아주 좋았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eason. Season. Summer. Summer. Winter. Winter.
0: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into the sentence.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여러분, what's your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What about you?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That was very good. I like to swim in the summer. 나는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어프 어프. 와우, 생각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I like to.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 잊지 말고요.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I like to swim in the summer. Excellent, everyone. Next,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너는 겨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Do you like to ski? Or make a snowman? Wow,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Fall. F-A-L-L.

0: L-L. Fall. Fall. Spring. S-P-R-I-N-G. Spring. Spring. Change. C-H-A-N-G-E. Change. Change.
1: Our next word is fall, 가을이에요. 와, 이렇게 fall에 보면 나뭇잎이 변하죠? 아주 예쁜 붉은색으로 변해요. 친구들, 얼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가을이란 뜻인데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fall, 영국이나 호주는 얼음이라고 불러요. Next, we have spring, 봄이에요. 와우, 아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꽃이 많이 피죠? Spring. 그 다음은 change, 변하다 또는 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배운 fall에는 나뭇잎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달의 색도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가을, fall. 자, fall이 아니라 입을 길게, fall. That's correct. 봄, spring. One more time, R 발음을 강조하세요. Spring. 잘했어요. 변하다, 달라지다. Change. 조금 길게 말해볼까요? Chang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Fall. Fall. Spring. Spring. Change. Change.
1: Okay, here are some sentences. It is cool and windy in fall. 가을에는 시원하고 바람이 분다. 슈, 슈. 여러분, cool은요, 시원한이란 뜻이에요. 멋진이란 뜻도 있고요. windy, 바람이 분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t is cool and windy in fall. Perfect. Next, we can see pretty flowers in spring. 우리는 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써니는 spring도 좋아해요. We can see flowers and new leaves, right? Pretty, 예쁜이란 뜻이에요. Okay, now how about you try? We can see pretty flowers in spring. That was very good, guys. Okay, our last sentence.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나뭇잎들은 가을에 색깔이 변한다. 맞아요. 노란색 또는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죠. 얼마나 예쁜데요? 자, change, 변한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The leaves, or 너가 없이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Season. Season. Summer. Summer. Winter. Winter. Fall. Fall. Spring, spring. Change, change.
1: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oo.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핵심 예문 속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나 선생님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죠. 또 우리는 꼭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화로, 전화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tell. tell. 자, 어떻게 쓰죠? T-E-L-L. L이 두 번 들어갑니다. 자, 써볼게요. T-E-L-L 이렇게 쓰면 되고요. Tell 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Say, speak가 있는데요. 모두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다 라는 표현을 이 tell 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an you tell me about Sam?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tell me라는 건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너 Sam에 대해서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Tell, 말해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tell, 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say나 speak와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 call, call. 자, call입니다. 자, 쓸 때는 얘도 L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C, A, L, L 이라고 쓰고요. call, call 이렇게 말합니다. 자, call은요, 누군가를 부르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call me라고 하면 나에게 전화해줘라는 의미거든요. 전화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나오는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넣어주세요. 먼저 I called your name. I called your nam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call 했어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너의 이름을 불렀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My number is 123. Can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했어요. 자, 나의 번호를 알려주네요. My number is 123. 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 뭐 해달라고 하죠? Call me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전화해 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call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다 라는 의미도 되고 또 전화하다 라는 의미도 되니까 이렇게 예문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all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단어는 laugh입니다. laugh. 자, laugh 어떻게 쓰죠? L-A-U-G-H. 자, 이렇게 써요.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 L-A-U-G-H. 자,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해요? laugh. F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쌤이 발음 기호 잠깐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 laugh.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laugh는 소리를 내어서 웃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막 소리내서 웃는 거 있죠? 이게 바로 laugh입니다. 자, 그래서 smile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smile이라는 것은 미소만 짓는 것, 인자한 미소를 떠올려주시면 되고 laugh는 정말 소리내서 웃겨서 웃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웃다의 반대말 울다도 있죠? 울다는 cry. cry도 모르셨다면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We danced and laughed at the party. We danced and laughed at the party 라고 했습니다. 자, laugh의 과거형을 써줬군요. 우리는 파티에서 춤도 추고 또 뭐 했어요? laughed, 웃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너무 춤을 추다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나 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왜 뭐하고 있니? laughing, 웃고 있니가 되겠죠?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augh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뭐하고 있죠? 네, tell,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다 라는 단어는요, tell이라고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웃고 있네요. 소리내서 웃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이죠? laugh, laugh.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다 라는 단어 무엇이죠? 네, call, call. 자, 소통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영어 노래 부를 준비 되었죠? 오늘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My Little Pony.
0: 오늘의 노래 제목은 My Little Pony입니다. 여러분, 조랑말이 어떻게 걷는지 알고 있나요? 빠르게 총총 걷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기도 해요. 오늘은 조랑말이 걷는 모습을 따라해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My Little Pony 함께 들어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조랑말이 걷는 모습 잘 봤어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조랑말이 걷는 모습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단어 공부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오늘의 주인공, 큰 머리, 짧은 다리, 조랑말을 영어로 포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니, 버니,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캥거루가 깡충깡충 뛰고 있어요.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동작을 hop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hop, hop, excellent. 다음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행진한다 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march라고 합니다. march, march.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펭귄이 뒤뚱뒤뚱 엉덩이를 흔들면서 걷고 있어요. 뒤뚱뒤뚱 걷다. waddle 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waddle, waddle. Great. 마지막 단어예요. 말이 빠르게 총총 걷고 있어요. 빠르게 걷다를 trot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trot, trot.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단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노래에 나온 더 많은 단어 다섯 개를 더해서 열 개의 단어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Pony
0: 조랑말
1: Hop
0: 깡충깡충 뛰다
1: March
0: 행진하다
1: Waddle
0: 뒤뚱뒤뚱 걷다
1: Trot
0: 빨리 걷다
1: Never
0: 절대 뭐뭐 안타
1: Stop
0: 멈추다
1: Smooth
0: 평탄한
1: Stony
0: 돌이 많은
1: Along
0: 무엇을 따라

자, 여러분, 이제 다섯 개의 주요 단어 선생님과 함께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조랑 마른 포니. 포니. 깡충깡충 뛴다면 hop, hop. 앞으로 앞으로 행진하면 march, march. 뒤뚱뒤뚱 걷는다면 waddle, waddle. 총총 빠르게 걷는다면 trot. 어메이징.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단어 연습 모두 열심히 했죠? 자, 이제는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네요. 멈추지 않고 가요. 어떻게 말할까요? Go and never stop. Never. 절대 뭐뭐 안타란 뜻이죠? Go and never stop. Excellent. 다음 문장은요. 작은 조랑말은 성큼성큼 가요. Trot along. Little pony. Trot을 넣어서요. 한 번 더. Trot along, little pony. Good job. 다음 문장은 작은 조랑말은 행진하며 가요. 행진, march란 단어를 넣어서 말해볼게요. March along, little pony. 큰 소리로요. March along, little pony.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 부르러 가볼까요? Little Pony 신나게 불러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오늘 노래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무엇이었나요? Go and never stop. 맞아요. 우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신나게 자신 있게 영어 동요 같이 불러봐요. I'll see you.

0: 유독 말 많고 또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 앞에선 늘 말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is mouth is too light.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h, he is so annoying.
2: What's the matter? What's going on?
1: It's my supervisor in my department. He has such a big mouth.
2: You shouldn't talk like that about people's looks. A person can have a big mouth.
1: It's not that. Hmm? It means he talks too much and can't keep a secret.
2: Uh-huh. What happened?
1: Well, he tells people secrets all the time. And he likes to spread rumors.
2: Well, that's strange. You should be careful, Christine.
1: Remember when you picked me up at work the last time?
2: Of course. I picked you up because you're working late.
1: I guess my supervisor saw it. Huh? He told everyone that I had a boyfriend. So I told him it wasn't true.
2: I see.
1: But maybe it wasn't a good idea. I'm regretting it.
2: Why?
1: I think he was a little hurt. He took the whole department to dinner without me!
2: Oh, so that's wh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에게도 딴딴딴 회사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의 최고봉, 최고는 뭐니뭐니 해도 사람 스트레스죠.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어휴, 잔뜩 짜증이 난 크리스틴. He is so annoying 이라고 짜증을 막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짜증나. 이렇게 짜증을 나타내는 말이 annoying 있고요, annoyed가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말한 것처럼 annoying 이라고 하면 짜증을 유발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That music is so annoying. 그 음악 진짜 짜증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느끼는 짜증이라는 감정은 annoy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짜증나는 I'm annoyed with myself. 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난다 라는 뜻으로 했죠.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annoying 아니고 annoyed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 부장님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부장님이 뭐가 문제냐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라는 게 짜증의 원인입니다.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He has such a big mouth. He has such a big mouth. 입니다. 이 표현은요, he, 그는 has,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such는 강조입니다. 매우, 해석 안 해도 괜찮고요. big, 큰 mouth, 입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큰 입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입이 큰 만큼 말이 많이 새어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옮기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말해볼게요. He has

such a big mouth. 붙여서 he has such a big mouth. Has such a big mouth. 입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짜증이 난대요. 그런데 케빈은 크리스틴을 나무라네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입이 좀 크게 생겼을 수

secret이 비밀이죠.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Can you keep a secret? 하면 너 비밀 지킬 수 있지? 라는 뜻. 아하, 그렇구나. 아니, 무슨 일 있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한테 막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말하고 다니고요. 또 이렇게 소문내는 거 있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크리스틴도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Remember when you picked me up at work the last time? 너 지난번에 나 늦어서 데리러 온 적 있지? 자, 보세요. Pick 누구누구 up 하면 그 사람을 데리러, 즉 태우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I'll pick you up at 7 이라고 하면 내가 7시에 데리러 갈게. 또는 Can you pick me up now? 지금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이렇게 pick 사람 up 하면 데리러 가다 이런 뜻.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렇게 케빈이 늦은 시간에 데리러 온 날 세상에 부장님이 사람들에게 케빈이 크리스틴의 보이프렌드인 줄 알았나 봐요. 나 남자친구 있다고 다 소문을 냈지 뭐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나 봐요. 그런데 I'm regretting it. 지금은 후회한대요.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걸. 왜요? 왜요? 부장님이 서운했는지 크리스틴만 쏙 빼고 부서의 모든 사람을 회식을 데리러 음식 식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틴은 기승전 음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He has such a big mouth. He has such a big mouth.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이번에는 tongue, 혀를 사용해서요. 그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려. He has a loose tongue. loose가 헐렁헐렁 느슨한 거거든요. 혀가 헐렁헐렁 느슨하면 중요한 말을 딱 붙들고 있지 않겠죠. 입을 함부로 놀린다. He has a loose tongue. He has a loose tongue.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다녀서 모두의 눈밖에 났어요. 걔는 말조심을 안 하더라. 어떡해요? He has a loose tongue. He has a loose tongu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밀 꼭 지킬게.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lips는 그죠? 입술입니다. 윗입술, 아랫입술이 seal 하는 거는 꽉 잠그는 거예요. 내 입술이 꽉 닫아졌으니까 만화 같은 데서 입에 지퍼 채우는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 꼭 지킬게.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을 4개만 말해줬어요.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걱정 마. 비밀 꼭 지킬게. 어떡해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말, 비밀 지키기 관련한 표현들 배워봤죠. 그 사람은 입이 너무 가볍다. 가볍다지만 맞아요. He has such a big mouth. 또는 tongue을 사용해서 He has a loose tongue. 이렇게 재미난 표현. 그래서 연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밀 지킬게. My lips are sealed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care of plants is fun, and it's a kind thing to do.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like games?
2: Not really.
1: Do you like cartoons?
2: I like comics better. I like books. Reading by a campfire is the best.
1: Read Peter Pan. I think you will like i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comics, better, campfire, best, will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mics. comics예요. comics는 comic books를 줄여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만화, 만화책을 comics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ampfire. campfire. 캠프파이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닥불. 우리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나무 쌓아 놓고 불 이렇게 붙여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그죠? campfire. camp랑 fire이 붙은 말이라서 앞에 있는 camp에다가 강조 줘서 campfire. 이렇게 두 박자로 발음해요. better. better. better은요. 이 good과 관련이 있어요. good은 좋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좋은이라고 하려면 better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더 좋은, better. 나는 뭐보다 뭐가 더 좋더라 이럴 때도 쓰고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나아 이렇게 할 때도 better 쓸 수 있죠. best도 조금 전에 better 또 good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best는 가장 좋은. better은 둘을 봤을 때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좋은 거잖아요. best는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나타낼 때 best라고. 우리말도 best 쓰죠. 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best라고 발음해요. 자, 마지막 단어는 will이에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요. will go 하면 갈 것이다. will eat 하면 먹을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럼 대화도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like games? Do you? 너는 하니? 물어보는 말 like, 좋아하다. 너 좋아하니? games, 게임 좋아하니? 그랬더니 여자애의 대답이 Not really. Not 아니야. Really. 여기서 really는요. 뭐 실제로는 뭐 진짜로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아니 뭐 그냥 별로라고 할 때 쓰는 말이 not really가 되겠어요. Do you like cartoons? 너 카툰 좋아하니? 카툰은 TV에서 보는 만화, 영화 있죠. 만화 좋아해? 그랬더니 I like comics better. 나는 만화책을 더 좋아해. I like books. 나는 책을 좋아하거든. Reading by a campfire is the best.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reading, 책을 읽는 것. by는 뭐뭐 옆에예요. A campfire. 모닥불 옆에서 책 읽는 것이야말로 is the best. 최고지. Read Peter Pan. 남자애가 책을 하나 추천해줘요. Read. 읽어봐. Peter Pan. 그렇지. 피터팬. 피터팬 읽어봐. I think you will like it. 내 생각에는 너가 그것을 좋아할 것 같아. I think you will like it.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대화 함께 배워봤어요. 이제는 앱을 켜고 배운 내용 체크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준비됐죠, 친구들? 113 눌러서 시작해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문장 배열하기. 첫 번째는
2: Do you like games?
0: 아하, 소리 나는 대로 친구들도 따라 말하면서 만들어봐요. Do you like games? 너 게임 좋아하니?
2: Do you like cartoons?
0: 똑같은 말인데 뒤에 게임이 cartoon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Do you like cartoons? 너는 만화 좋아하니?
2: I like campfires.
0: 아하, 나는 campfire를 좋아해. I like campfires.
2: I like balloons.
0: 이번에는 I like balloons. Balloons는 풍선.
2: I like

0: 이번엔 조금 다른 단어가 왔죠. 이 특별한 날을 넣어서도 좋아한다 할수 있거든요. I like Halloween. 나는 할로윈 좋아해요.
1: I like Christmas.
0: 그렇지. I like Christmas. 나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해. 이렇게 오늘도 완성.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저는 책을 좋아해요. 네,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저는 피터팬을 읽고 싶어요. Are you ready for the mission? 우리 앱을 켜고 Let's Talk을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1: Hi.
0: Hi.
1: Do you like books?
0: 당신은 책을 좋아하나요? Do you like books? 대답할 때 네, 저는 책을 좋아해요. Yes, I like books. Yes, I like books. 어렵지 않죠?
1: I like books too.
0: 펭수도 책 좋아한대요. Do you want to read books? 당신은 책을 읽고 싶나요? 네,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Yes, 다음에 I 하고 싶다. Want to read books. Yes, I want to read books. 좋았어. Want는 뭐뭐 하고 싶다. Read
1: Great.
0: books.
1: I have Cinderella and Peter Pan.
0: 아, 신데렐라랑 피터팬이 있대요. 뭐 읽고 싶어요? 친구들 마음대로 골라도 돼요. 선생님은 미션 문장대로 피터팬 고를게요. I want to read Peter Pan.
1: Good choice.
0: I know. You too.
1: Goodbye.
0: Bye.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 대화하기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뭔가 좋고 나쁜 걸 단계별로 표현하는 법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좋고 나쁨 단계별로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가장 좋은, bad, 나쁜, worse, 더 나쁜, worst, 가장 나쁜. 우리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이 있어요. Good은 좋은이잖아요. 내 것보다 더 좋다? Better. 더 좋은? 가장 좋다? Best. 이건 우리 배웠고 반대로 안 좋은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Bad는 나쁜이에요. 근데 더 나쁜 건 Worse. Worse. 그리고 가장 나쁜 거.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쁜 것들 중에 제일 나빠. Worst. Worst. 이렇게 우리 친구들 좋고 나쁨 여러 단계로 표현하기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 말하기 우리 배워봤는데요. 좋아하는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I like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넣어서 많이 많이 문장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영어 또 신나는 앱 활동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웃음)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능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배웠었죠. 자, 그 질문들 다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물어봤고 요일도 물어봤고 날짜도 물어봤고 그리고 생일도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3. Ask questions. I can ask some basic questions.
0: 자, 복습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warm-up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Oh, look! We're in a classroom. 교실이네요. 뒤에 참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the teacher is asking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니까 뭐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우리 친구는 자기 생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We learned these questions. 우리 질문들 배웠었잖아요. 일단 시간 물어보는 질문 기억나요? What's the time? 맞아요. 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했네요. 그 외에 다른 질문들 그리고 답하는 것들 같이 복습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Ask someone for the time, day, date, and birthday.
0: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Today's topic was Ask someone for the time, day, date, and birthday. 자, ask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다인데 뭘 물어봐요? The time, 지금 시간, the day, 요일, the date, 날짜, and birthday, 생일이죠. 자, 제가 the day, the date라고 했지만 여기서 생략된 이유는 앞에 the time 앞에 있어서 뒤에는 생략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 주제가 요거니까 우리 요 주제로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 What's the time? 이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s the time? 자, 그래서 What's the time이라고 했더니 6시예요. It's 6 p.m.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말할 때는 It's 다음에 숫자가 오면 되는데 이 p.m.은 뭘까요? 바로 오후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오후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약간 라틴어 같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풀어서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PM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대문자 PM, 대문자 P.M. 아니면 소문자로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전은 뭐였죠? 오전은 AM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죠? 무조건 PM, AM 이렇게 발음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즐거울 때 너무 시간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 벌써 저녁 6시야? Alread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자, already는 벌써, 뭐 이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벌써? Already? 자,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일도 물어봤었어요. 시간 물어본 다음에 요일을 물어봤는데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Day가 날 혹은 요일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today를 물어봤으니까 오늘의 요일을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는 질문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크게. 잘했어요. What day is it today? 자, 답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을 얘기할 때도 it's 그 다음에 시간이 왔는데 요일도 똑같아요. It's 다음에 요일의 이름이 오면 되죠. Thursday는 목요일이었고요. It's Thursday. 목요일이에요. 라는 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월요일.

0: 화요일은 Monday. 화요일은 Tuesday. 수요일은 Wednesday가 아니고 Wednesday죠. 그래서 D 발음은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은 Thursday. TH 발음 잘해주시고요. 금요일은 Friday. 토요일은 Saturday. 그리고 일요일은 Sunday이죠. 그래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여기 계속 그 순서가 입에 붙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써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날짜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날짜를 물어볼 때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데이트는 우리 데이트 가자. 이렇게 남녀가 혹은 뭐 여자들끼리도 친한 친구들끼리 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데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날짜라는 뜻이 있다고도 했죠. 그쵸? 그래서 What's the date라고 물어봤으니까 오늘 날짜가 뭐야라는 질문입니다. What's the date? 자, 답을 할 때도 역시 It's 뭐뭐라고 대답을 하네요. 여긴 예로 6월 12일인데 June이 바로 6월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2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6월의 12번째 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12의 V 발음이 TH를 붙였을 때는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F 발음으로 바꿔서 12th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요것도 사실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없는 바람 소리거든요. 자, F 발음은 윗니를 아랫 입술에 댄 상태에서 프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바람만 내뿜어 보세요. 그러면서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껴넣으면서 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발음을 내뿜어요. 두 개를 이으면 요 소리예요. 네, 요게 원어민 귀에는 잘 들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12th. 이렇게 빨리 발음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날짜를 얘기할 때는 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일단 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름이 다 있으니까 그것부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물론 February라고 철자는 되어 있지만 그 R 발음, 첫 번째 R 발음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February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3월은 March, 4월은 April, 5월은 May, 그리고 6월은 June이죠.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자, 그 다음에 7월은 July, 8월은 August. 자, 여기까지는 다 각자 개성 넘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9월부터는 burr, burr, burr 이렇게 끝나죠. 자, 9월 September 이 음절에 강세했고요. 10월도 October, 11월은 November, 12월은 December였죠.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잘 외워주세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서수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요걸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 첫째라고 할 때는 first, first. 둘째는 second, second. 셋째는 third, third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부터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아까 twelfth처럼 숫자 뒤에 th를 붙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네 번째는 fourth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5 다음에 TH인데 아까 12처럼 V는 F로 변한다고 했죠? 발음 때문에. 그래서 fifth, fifth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sixth, sixth. 그리고 일곱 번째는 seventh, seventh. 요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일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죠? When'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When이 언제고 누구누구의 생일은 one's birthday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의 생일은 my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your birthday, 그의 생일은 his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her birthday, 그리고 그들의 생일은 their birthday였죠. 그리고 언제냐? It's tomorrow, 내일이라고 했어요. 자, tomorrow가 내일이었고요. 어제는 yesterday였고 모레는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표현하고 그저께는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Happy birthday! 이거는 생일 축하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와, thanks! 너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죠. 시간은 몇 시야? What's the time? 너 지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 What's the date?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 day is it today? 그리고 너의 생일은 언제야? When'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어민이 얘기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What's the time?
2: It's 9:20.
1: What's the day today?
2: It's Monday.
1: What's the date?
2: It's September 3rd.
1: When's your birthday?
2: It's March 17th.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 basic questions. 기본 질문들 몇 개를 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Check!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거, 요일을 물어보는 거, 날짜를 물어보는 거 매일매일 연습하는 숙제만 남아있어요. 꼭 잘 해주시고 질문과 대답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더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3. Polite Requests. Friday. Write a letter to my friend.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who is crying.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쵸? 금요일은 뭐 하는 날? 글쓰기, writing 하는 날이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지고 멋지게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topic은요. Write a letter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편지 쓰는 거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쓸지 궁금하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look and talk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 그치? The boy is crying. 자, 우리 한번 무슨 일인지 한번 예상을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편지니까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My friend 지원, 지원이에게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편지 쓸때맨 앞에 지원이에게 한번 하려면 Dear로 시작합니다. Dear G1. 지원이에게 Dear G1. 오케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원이한테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짜잔! G1 is crying. 봐봐. 남자의 지원이가 울고 있어요. G1 is crying. 빨리 위로해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don't, G1 나왔어요. 자, 쌤이랑 don't,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라는 패턴 쌤이랑 배웠죠, 그쵸? 근데 강하게 뭐뭐 하지 마, 또 있지만 위로를 할 때도 이걸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지 마, 라고 할 때도 don't cry,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원아, 울지 마. don't cry, G1,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on't cry, G1, 울지 마, 지원아,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뭘 쓰면 좋을까? Let's find it. 아, 뭘 잃어버렸나 봐, 지원이가. 그래서 슬퍼서 우나 봐. 자, 여자아이가 Let's find it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한번 써볼게요. 짠! Let's together. 자,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고, together는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뭐뭐 하자란 뜻인데, 우리 함께 같이 그걸 찾아보자 라고 해볼게요. 짜잔! Let's find it together. Let's find it together. 우리 let's랑 together 배웠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Oh, G1's back. 자, 지원이의 가방을 보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지원이한테 가방 한번 확인해 볼래?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Can you, your bag? 라고 쓰면 될 텐데, Can you help me please? 쌤이랑 배웠죠, 이번 주에. 거기에서 Can you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Can you 하면은 너 뭐뭐 할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자, 지원아, 너 가방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니? 해볼게요. 확인하다. check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 맨날 check 이러잖아요. 그쵸? 학습 목표 달성했나 볼 때. 그 check입니다. 너 가방 확인해 볼수 있니?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해볼게요. 가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뭘 찾는 거와 같냐면, 여자아이가 지금 손에 핸드폰 들고 있잖아. 지원이가 왠지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 Uh-oh. 자, G1 can use mine. 지원이는 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는 것 같아. 그쵸? 짜잔! 그래서, 난 뭐뭐 할수 있어서 기뻐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해 볼게요. I'm happy too. 쌤이랑 배웠지? I'm happy too. 기꺼이 뭐뭐하다. 내가 뭐뭐 할수 있어서 기뻐란 패턴인데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짜잔! Lend you mine. Lend you mine. Lend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빌리다는 borrow라고 쌤이랑 배웠죠? 반대로 자, 빌려주다. 누구에게 빌려주다라고 말할 때는 lend. L-E-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lend. 내가 빌릴 때는 borrow. 이거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 오케이? 자, 빌리다 할 때는 borrow. 내걸 빌려주다 할 때는 lend.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문장을 보니까 I'm happy to lend you mine. Mine은 내 거야. 그래서 내 거를 빌려줄 수 있어서 기뻐. 나내 거, 내거 기쁘게 빌려줄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I'm happy to lend you mine.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편지를 살펴볼게요. Letter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쓰는 편지. 오늘은 울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하는 편지글이었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읽어봅시다. Dear

0: 지원, 지원이에게. Don't cry, 지원. 지원아, 울지 마. Don't, 하면 하지 마. 라는 뜻이었죠? 근데 위로할 때도 쓸수 있는 거 잊지 마요. Don't cry, 지원. Don't cry, 지원. Let's find it together. Let's랑 together. 무슨 뜻이었지? 자, 우리 함께 뭐뭐 하자.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Let's find it together 하면은 우리 함께 같이 그걸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합니다. 체크는 쌤이 맨날 말하는 check. 그죠? 그래서 너 가방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니? Can you check your bag?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I'm happy to lend you mine. 자, I'm happy to. 뭐할수 있어서 기뻐란 뜻인데, 여기 lend가 뭐였지? 빌려주다란 뜻이었죠. 내 거를 빌려줄 수 있어서 기뻐. 기꺼이 내걸 빌려줄게란 뜻이죠. 자, 마지막에 your friend Chrissy. 너의 친구 Chrissy가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Dear G1, don't cry, G1. Let's find it together. Can you check your bag? I'm happy to lend you mine. Your friend, Chrissy.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Recycling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나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How do we recycle?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알아볼까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요. 유리병과 뚜껑은 분리하고요. We need to separate the tops from glass bottles. 캔 뚜껑은 캔 속에 넣고 압착해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Put the bottle here.
3: Okay.
2: Let's look at Turkey. 터키의 재활용 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터키에는 아주 특이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부게돈이라는 수거함인데요. Turkey has a special machine, 부게돈. 마시다 남긴 물을 넣어주고 위에 있는 입구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넣으면 아래 부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This special vending machine gives food for stray dogs and cats. 태양 전지판을 통해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유기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착한 자판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Put the can here.
3: Okay.
2: Let's look at

0: Germany. 독일에도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빈 병이나 핀 캔을 가져가서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Germany has a bottle return system.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매겨서 환급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People can save money when they return bottles.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Don't put the bottle here.
1: Okay.
0: Let's look at one more country. Let's look at France. 프랑스의 분리수거 방법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흥미로운데요. Recycling in France is quite different. 프랑스는 음식물,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많은 것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리 이세 가지만 분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포함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People can throw away food garbage with regular trash.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모두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유리병용, 공동유리병용 등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on't put the paper here.
1: Okay.
0: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현명한 재활용 수거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who is crying. 울고 있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쓸수 있다, 없다? 쌤이랑 배운 표현으로 쓸수 있다. 체크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더 기쁘게 만나요. Bye bye, butterfly.
3: Computer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fir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4: I'm Peppa Pig. This is my little brother George. This is Mummy Pig. And this is Daddy Pig. Peppa Pig.
5: It is a lovely sunny day. Peppa, George, Mummy and Daddy Pig are going to the seaside.
4: We're going to the seaside. We're going to the seaside.
6: We're going to the seaside
7: on a sunny day.
5: Here is the seaside.
8: Ah, oh, what a perfect day for the seaside.
9: Yes, a lovely clear blue sky.
8: With the sun shining.
9: Talking of sun, let's all put our sun cream on.
4: It sounds funny.
5: Peppa and George love putting on sun cream.
8: Now we can enjoy the sunshine.
4: Look, there's a little cloud.
8: Oh, yes. One little cloud.
9: I hope it doesn't cover the sun.
8: Ho, ho, it's only one tiny cloud with lots of sky to move about in. The chances of it covering the sun are... Oh, dear.
5: The

Close enough.

All in One 자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잖아. 우리 친구들 너무 신났지? 선생님도 덩달아 같이 신나는데요. 우리 에너지 가득 충전해서 신나는 주말 맞이하러 가볼게요.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게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신나는 Friday입니다. 자, 금요일이 영어로 뭐라고요? Friday. 금요일은 신나는 날이니까 Friday 기억하세요. Okay? 자, 금요일은 뭘 하는 날이지, 우리? 그렇지요. 쓰기 하는 날입니다. Writing. Okay? 자, Friday is for writing. 오늘 신나는 쓰기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근데 얘들아,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주제는 Week 13.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One more time.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eather 뭐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알아야 돼. 왜냐면 금요일이잖아요. 이 주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Weather는 날씨지요. 근데 today는 오늘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하게 되면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0: 문장이라 그랬죠? 이것만 꼭 기억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많이 쓰잖아. 오늘 날씨 어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 이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랑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글쓰기 주제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rainy days.
0: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글쓰기 주제가 뭐래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Today's topic. Write about rainy days. 무슨 날? Rainy days. Rainy가 뭐예요? 주르륵주르륵. 비가 오는이었죠. 그래서 rainy days 하면은 비가 오는 날이었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쓰기를 해볼 건데, 비가 오는 날 하면 우리 친구들 뭐가 떠올라요? 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비가 오는 날이면 기분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좀 집에서 쉬고 싶은 느낌도 있어.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런 내용들 우리 한번 정리해서 써보자. Alright, 그럼 생각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Rainy days, 생각을 한번 뻗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rainy days 하면 선생님은 quiet한 것 같아요. Quiet. Quiet. Quiet가 뭘까? 조용한이란 뜻입니다. 자, 비 오는 날은 뭔가 조용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밖에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quiet하다고도 쓰고 싶네요. Quiet. Quiet 할 때도 약간 조용한 느낌을 주면서 발음해야 돼. Quiet. Okay? 자, 그 다음에는요. Feeling calm. 뭐라고요? Feeling calm. 선생님의 표정과 이 몸짓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봐. Feeling calm. 자, feeling calm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calm은 차분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차분한 기분이 들다란 뜻입니다. Feeling calm. 약간 비가 오면은 약간 살짝 축 처지는 기분도 있으면서 좀 차분해지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쌤만 그래요? 자, 그래서 feeling calm 하다고도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쌤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green umbrella입니다. 뭐라고요? Green umbrella. Green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야. 선생님이 초록색을 좋아하거든. 선생님 비 오는 날에 이 초록색 우산, 선생님이 좋아하는 초록색 우산을 쓸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그래서 선생님이 green umbrella를 사용한다고도 글쓰기에 좀 적으면 재밌을 것 같아. Green umbrella. 무슨 색? 우산이라고요? Green umbrella. 초록색 우산.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Boots예요. Boots. 뭐라고요? Boots. 뭘 것 같아? 맞아. 부츠야. 장화죠. 장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예쁜 장화가 있어. 이걸 이 부츠를 신으면 약간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비 오는 날 좋은 두 번째 이유가 이 부츠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츠를 신어요 라고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장화 신는 거 좋아하나요? 좀 이렇게 부한 느낌도 들고 약간 무겁지만 그래도 신으면 확실히 비 오는 날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boots도 쓰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아, 비 오는 날에 빠질 수 없는 puddles. 뭐라고요? puddles. 뭐라고요? puddles. puddles가 뭘 것 같아? 웅덩이입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웅덩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되게 조심해야 돼. 근데 장화 신으면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게 도와주는 뭐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Magic patterns가 있지요? 그럼 우리 magic patterns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1: Magic patterns. Rainy days are I feel on rainy days I use my umbrella I put on rainy days I see many On rainy days.
0: 자, 우리 magic pattern number one부터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rainy days are. 간단하지? One more time. Rainy days are. 무슨 뜻이냐면, 비 오는 날은 뭐뭐 해요? 라는 패턴이에요. 간단하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rainy days are.

0: 자, 비 오는 날은 선생님이 어떻다 그랬죠? 어떻다 그랬죠?
1: 그렇죠.
0: quiet하다 그랬어. quiet가 무슨 뜻이야? 조용한이란 뜻이라 그랬죠? 자, quiet, quiet. 자, 합쳐서 같이 읽어볼게요. Rainy days are quiet. 비가 오는 날은 조용해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Rainy days are quiet. 잘했습니다. quiet 할 때 quiet. Okay, 정말 조용하게 해주세요. 자, 그럼 그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비 오는 날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장 만들어볼까요? Rainy days are quiet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패턴 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two. I feel on rainy days. 이건 무슨 뜻일까? I feel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on rainy days가 뒤에 붙었으니까 나는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정을 느껴요 라는 패턴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랬죠? 그렇죠. calm. calm. 무슨 뜻이야? 차분한이란 뜻입니다. calm. 여기 L은 무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calm.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feel calm on rainy days. 저는 비 오는 날에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feel calm on rainy days.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Rainy days. 비가 오는 날에 우리 친구들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자, 해볼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비가 오는 날 엄청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I feel happy 하면 되고 선생님 저는 기분이 너무 슬퍼요 하면 I feel sad 하면 되고 선생님 저는 기분이 너무 화나요 하면 I feel angr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넣어서 문장 만들어봐. 시작! I feel on rainy day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은요. Magic pattern number three. I use my umbrella. I use 하게 되면 나는 사용하다란 뜻이야, 얘들아. 자, 선생님이 아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지? 무슨 우산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Green umbrella. 초록색 우산을 쓴다 그랬죠? 나는 초록색 우산을 사용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I use my green umbrella. 우리 친구들 잘해. 한번 읽어봐. 시작. I use my green umbrella. 잘했습니다. Umbrella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우산을 쓰나요? 선생님, 저는 엄청 큰 우산을 써요. I use my big umbrella. 선생님, 저는 조그마한 우산을, 작은 우산을 써요. I use my small umbrella 하면 되겠죠? 아니면 색깔을 넣어도 되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use my umbrella. 잘했습니다. 자, 그럼 magic pattern number 4 가볼게요. I put on rainy days. I put on 하게 되면 나는 몸을 입다예요.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put on rainy days 하게 되면 나는 비 오는 날에 몸을 입어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뭘 신는다 그랬죠? 부츠를 신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I put on boots on rainy days. 나는 비 오는 날에 장화, 부츠를 신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래요? I put on boots on rainy days.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비 오는 날에 뭐 입어요? 뭐 신어요? 뭘 착용해요? 해볼까요? I put on rainy days. 잘했어요. 뭐 우비를 말할 수도 있고 우비는 raincoat예요.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I see many on rainy days. 자, I see가 뭐예요? 나는 보고 있다란 뜻입니다. 자, many는 많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I see many on rainy days 하게 되면 나는 비 오는 날에 무언가를 많이 봐요 란 뜻이에요. 선생님은 비 오는 날에 뭐가 굉장히 많이 보이다 그랬지? 그렇죠. Puddles. 뭐라고요? Puddles. Puddles. Puddles는 웅덩이였죠. 웅덩이 이렇게 잘못 밟으면 옷 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자, 해볼게요. I see many puddles on rainy days.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see many puddles on rainy day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비 오는 날에 뭐가 많이

0: 되나요? 오, 지렁이가 많이 보이기도 하지. 지렁이는 worms야. 자, 해볼게요. 시작. I see many on rainy days.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줘 볼게. 잘 들어봐. Rainy days are quiet. I feel calm on rainy days. I use my green umbrella. I put on my boots on rainy days. I see many puddles on rainy days.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Rainy days, 비 오는 날은 어떤지,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적어서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줘. 선생님이 다 보러 갈게. 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1: Rainy days are quiet. I feel calm on rainy days. I use my green umbrella. I put on my boots on rainy days. I see many puddles on rainy days.
0: 잘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Rainy days are quiet. I feel calm on rainy days. I use my green umbrella. I put on my boots on rainy days. I see many puddles on rainy days. 얘들아, 어때? 선생님이 오늘 빨리 끝내줬잖아.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밤에 아주 행복하게 보내라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 아주 재밌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행복했나요?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또이 시간에 월요일 날 봐요. 보고 싶을 거야. Bye bye, butterfly.

유쾌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그치. 어우, 얘들아. 나 감기 걸렸나 봐. 어저께는 좀 열도 많이 나고, 좀 기침도 나고. 나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바로 책을 봤어.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아, 그런데 또 내가 책을 보다 보니까 바로 이 게시물이 또 떠오르는 거지. 자, 뭐냐? 짜잔! 얘들아, 이거 뭔줄 알아? 이거 뭐 동전 아니냐고? 아니야. 이거 바로 노벨 문학상을 나타내는 거야. 노벨 문학상 뭔줄 알아? 바로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주는 아주 멋진 상이지. 또 내가 요즘 1일 1 게시물 올리고 있잖아. 하, 그런데 이 영어로 글 쓰기 참 쉽지 않다, 얘들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노벨 문학상을 탈수 있을까? 아, 나처럼 이렇게 대충 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은 없을까? 아, 뭐 어쨌거나 노벨 문학상은 바로 뭐 하루 한 문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써볼까 해. 짜잔! 노벨상은 하루 한 문장부터 시작한다. 자, 그럼 노벨상 영어로 뭐지? 노벨 프라이즈. 아, 근데 앞에 더 붙여줘야 돼. 그치? 더 노벨 프라이즈, 그 다음에, 시작한다. beginning. 그렇지. beginning, 한 문장. a sentence a day. 근데 우리 with도 써야 되고, at도 써야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두개다 넣어봤거든? 어디? 나 근데 좀 자신이 없긴 한데,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 아까 이렇게 써놓은 거 내가.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거든. 얘들아, 도와줘.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연금은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초등 연금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다? 바로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것.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 다섯 가지 알아보고 어떻게 배열하는지 우리가 배워본다. 이러한 문장 패턴을 알게 되면 우리의 독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에 지금 계속해서 일형식 문장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요, 바로 일형식 문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총 다섯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패턴이 있음을 알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형식 문장은 문장의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나타낼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문장은요, 무엇? 바로 주어와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이었다. 문장의 주요 성분 다섯 가지 항상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뭐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문장의 항상 앞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무엇이 올지 정해지는데요. 자, 그럼 일형식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길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라는 거는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어에는 뭐가 올수 있는데요? 자, 배웠죠? 뭐가 올수 있어요? 우리는 부사. 부사 또는 구, 그리고 전치사 구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사구나 전치사 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이 동사 뒤. 문장의 끝에 붙어서 길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에 와서, 이게 동사인가? 동사가 아닌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가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어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어려운 문장도 척척 해석해 낼수 있답니다. 그럼, 일형식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해요. 먼저, 부사구가 있습니다. 부사라는 건요, 굉장히 이제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잘 알아두어야겠죠? 부사라는 건 문장을 풍성하게 하는 말입니다. 부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문장을 풍성하게 해준다? 바로 문장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라는 정보를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사,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주어, 동사 또는 이게 부사인지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내면요. 이것이 바로 일형식 문장이구나. 여기까지 주어구나. 여기까지 동사구나. 하나하나 끊어서 볼수 있답니다. Now, later, yesterday, soon 뭐예요? 다 모두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later, 나중에, 어제, 그리고 곧이라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Here, 여기, there, 저기,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이런 어디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있고요. 어떻게, he runs, 그는 뛰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요? fast, 빨리 뛰어요. slowly, 느리게 뛰어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라는 말이죠. 얼마나 자주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발생하는지 또는 가끔 발생하는지 때때로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지 이러한 빈도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빈도

인도 부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lways, 항상, often, 종종, 그리고 sometimes 여러분 뭐예요? 때때로, 가끔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형식 문장에 뭐가 붙어서 이러한 부사 또는 부사구가 붙어서 길게 만들어 주는데요.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 즉 장소 또는 누구와 함께 무엇에 대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명사가 붙어서 일형식 문장을 또 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사구나 전치사구는요, 일형식 문장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양한 문장에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일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다 배울 텐데, 그 문장 안에서 또는 이러한 부사구나 전치사구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의 형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She went to, went라는 거는 뭐예요? 고의 과거형이죠. 갔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갔어요.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요. 뒤에 to가 붙으면서 어디 어디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나오겠죠. To the park. 그 다음에 with라는 또 전치사가 나왔죠. 이렇게 전치사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끊어볼게요. 전치사 구, to the park 뭐예요? 공원으로 누구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그래서 그녀는 나와 함께 공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어와 동사에서 딱 끊어버릴 수 있지만 뒤쪽에 나오는 장소와 그리고 누구와 함께라는 구체적인 정보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다. 일형식 문장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독해를 잘하려면 뭐하다? 바로 단어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단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봤던 단어들 위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쓰고요. 여기 있는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win 뭐예요? win이라는 거는 바로, 상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받다 이외에 또 뭐가 있냐? 바로 우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win의 과거는 뭘까요? 과거는 바로 won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spot이라는 거는 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sparkling이라는 거는 뭘까요? Sparkling, 바로 반짝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짝거리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Fortunately. Fortune이라는 건 행운이라고 했죠. 그러면 fortunately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다행스럽게도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쓰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입으로 뜻을 말할 수 있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happen이라는 거는 동사로 발생하다, 어떠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또는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glow라는 거는 여러분 빛나다라는 거죠. 빛나다. 그다음 7번 brightly. 자, 이렇게 ly로 끝나는 거 주로 우리가 부사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뭐뭐 하게로 많이 끝나요. brightly 뭘까요? 밝 밝게, 그렇죠. 밝게. 이렇게 각각의 뜻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고나 사건을 나타냅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A로 시작하는 거. accident. accident라고 우리가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살아남다 또는 생존하다. 생존하다 뭐가 되죠? survive. 그렇죠. survive. 끝에 E까지 써주시고요. 문학, 노벨 프라이즈 인 리터러처. 자, 노벨상, 노벨 문학상 할때 문학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리터러처 할때 리터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스펠링 틀릴 때가 많아요. A하고 T-U-R-E입니다. 다치게

뭘까요? hurt. 그쵸. hurt는요, 과거형, 과거 분사도 모두 똑같아요. hurt, hurt, hurt. 생산하다, P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되겠습니까? produce라고 하죠. 빛을 생산하다, 뭐예요? 바로 플랑크톤이 빛을 생산한다라고 했어요. produce light라고 말할 수 있고요. 추락 또는 충돌하다. 이 단어 우리 친구들 잘못 보는 단어인데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crash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탑승. 이 단어도 우리가 많이 봐요, 사실. 배나 또는 비행기에 탑승하다 뭐가 될까요? board라고 하죠. 그래서 board 바로 탑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단어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produce, 우리의 받죠? 생산하다. spot, 장소. board, 원래 board가 여기까지가 동사 뭐예요? 탑승하다인데 ed 붙었으니까 탑승했다 또는 승선했다가 되겠고요. survive, 마찬가지로 ed 붙어서 동사의 과거형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존했다라는 거죠. 살아남았다. accident. accident 사고인데요. 여기 s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가 아니라 바로 두개 이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amazingly. 놀랍게도 그는에 해당하는 주어 뭐예요? he. 그두 번째 충돌에도 살아남았다. 동사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살아남았다라는 거. 바로 survive. survived까지 해서 ed 붙여줘야겠죠? The second crash. crash 충돌. 그두 번째 충돌에도 역시 to, 역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the two, 따다단 하고 hurt him a lot. 그를요, 다치게 했어요. 많이, 크게 다치게 했어요. 뭐가요? 그두 사고가 여기 앞에 주어에 해당하는 거 넣어볼게요. 사고. 두 개의 사고래요. 하나가 아니에요. accidents. accidents 하고 뒤에 s 꼭 붙여줘야겠죠? 3번. some plankton can 뭐할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produce가 되겠습니다. produce. 자, 우리가 읽었던 독해 지문 생각하시면서 단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4번. 그는 또 다른 비행기에 탑승했다. 탑승했다. 여기 있는 동사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주어. 그는 탑승했다. 뭐에? Another plane. 또 다른 비행기에. 그럼 탑승하다라는 거는 boarded. boarded. 그다음 5번. one famous 뭐뭐뭐 is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거 주어 나올 거예요. 한 유명한 장소는 주어는요. 은는 또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한다라고 했죠. 한 유명한 장소는 one famous 장소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 뭐가 될까요? spot. 그렇죠. one famous spot is the Maldives. 한 유명한 장소는 어디다? 몰디브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word, 바로 단어 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함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유닛 1 바로 1단원에서 배운 일형식 문장,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바로 핵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요,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분석해봐요라고 했는데, 지문이라는 건 우리가 바로 1강과 2강에서 함께 읽었던 그 지문을 말해요. 지문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분석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죠. 일형식 문장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주어. 가장 앞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무엇이 붙을 수 있다?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식어에 뭐가 들어간다? 바로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부사나 부사구나. 그리고 아,

전치사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주어는 subject, s라고 약어로 표시하고요. 동사는 V, verb 할때 동사 V,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는 modifier라는 건데 이거는 수식하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는 우리가 M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 문제 가장 처음에 무엇이 나온다? 주어. 자, 그럼 주어 나오는지 볼게. He, 그렇죠. He, 그 다음에 was traveling, 과거 진행형. 뭐예요? 바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On a plane, 지금 부사구 나와, 아, 지금 전치사구가 나왔습니다. 뭘로? 비행기로.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M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Africa, 또 장소에 관한 거. 전치사구가 나왔죠.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 M 통틀어서 이렇게 MM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The plane crashed. 뭐 했다? 그 비행기는 충돌했다. ED. crash의 과거형. 이거 뭐죠? 바로 동사에 해당되죠. 일형식 문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요. He didn't die in the accident. 뭐가 될까요? He didn't die. 뭐 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동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n 전치사 보여요. The accident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구가 보이죠?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In the accident. 그 다음 it also went down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 바로 주어에 해당하겠죠? Also. 요거 동사인가요, 우리 친구들? Also 뭐예요? 또한이라는 거죠. 또한은 바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고요. went down, 추락했다 또는 충돌했다. 과거, 동사, 이거 이렇게 we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아, 이거는 주어에 해당하고 이건 동사에 해당하고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는구나.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봤던 문장이죠. The ocean glows at night. 뭐야? 바다는 빛나요. 언제 빛나요? 밤에 빛나요. 라는 겁니다. The ocean이 바로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동사 나온다라고 했죠? 동사 맞나요? Glows. 그렇죠. 빛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at night. 이건 뭐예요? 밤에 라고 때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는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water moves because of waves, fish, or boats. 여기 볼게요. The water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물은요, moves, 뭐한다? 움직여요. 동사입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나왔고요. Because of, 요거 뭘까요?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예요. 이유를 뒤에 말해주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오는데요. waves, 파도, 명사, fish, 물고기, or 뭐가 왔어요? boat. 아, 이런. 파도나 물고기 또는 보트 때문에 물이 뭐 한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이 기다란 부분도 바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다면 어때요? 긴 글, 긴 문장도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요거 다 맞췄다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마지막 문장이죠. 그 물은요, 물은요, 뭐 한다, 움직인다, 뭐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The tourist. 그 여행객들은 are staying at this hotel입니다. 일형식 문장에서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무엇이다? 주어다라고 했죠. 그럼 the tourists are staying. 지금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오고요. stay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하, are staying,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at, 전치사 다음에 this hotel 해서 전치사 나오고 전체적으로 명사 나와가지고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그 여행객들은 이 호텔에서 머물고 있어요. 라는 거죠. 3번, sometimes. sometimes 주어예요? 아니에요. 무엇이다? 바로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부사에 해당하죠.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라는 거예요. 바로 맨 앞에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주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는 그럼 뭐예요? The ocean이 주어가 되겠죠. 가끔씩 the ocean glows at night. 뭐한다? 바다는 빛난다. 빛나요. 어, at night 뭐예요? 밤에 때를 나타내는 또 부사적 수식어. 어허, 이렇게도 문장이 쓰이는구나. 문장이 항상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정직하게만 쓰이는 건 아니다. 가장 앞에 누가 나올 수도 있다? 부사적 수식어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 이게 주어인가? 이거 주어로 해석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패턴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번 볼게요. In 1954. 이거 지금 때를 나타내고 있죠? 때를 나타낸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He was traveling on a plane in Africa. 뭐예요? 그는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나오고요. travel이라는 동사의 ing.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진행형 뭐뭐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진행형 동사, 동사의 형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 그는 여행 중이었어요. 언제? 1954년에 여행 중이었어요. 못하고. On a plane. 지금 전치사구 나왔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장소 나타내는 in Africa. 전치사구 또 나왔죠? 여기도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in Africa도 부사적 수식어 해당합니다. 5번, fortunately 하고 comma 나왔습니다. fortunately 여러분 뭐예요? 다행스럽게도 라는 부사죠. 앞에 주어가 아니라 부사가 먼저 나왔네요. 부사적 수식어 나왔고요. he 그렇죠. 주어에 해당하고요. didn't die 죽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in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in the accident 전치사구 여기 이거 뭘까요? 바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석하니까 아 어떻게 하나하나 분석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마 보일 거예요. 이러한 연습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하세요. 단어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추락했다라는 뭘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동사를 써주어야 돼요. 추락하다 뭐죠? crash. 근데 추락했다 과거니까 the plane crash 하고 ed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지금 반짝이고 있어요. 바다는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볼게요. The ocean.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looks. 뭐뭐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사예요. 그러면 like가 나오면서 뭐뭐하는 것 처럼이라는 뜻이 돼요. 뭐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it is 그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sparkle이라는 거에 무엇을 붙여주면 될까요? It is sparklin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parkle만 적으면 안 돼요. sparkling 해서 ing 붙은 형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3번 볼게요. The two accidents, 그 두 사고는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다치게 했다.

0: 다치게 하다라는 동사는 hurt가 돼요. 그래서 여기 다치게 했다. 과거형 적어주어야 되는데, 과거형도 무엇이다? 바로 hurt. 그래서 hurt, hurt, hurt. 같이 알아두세요. 4번과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볼게요. 오, 바다가 지금 빛나고 있어요. 바다가 빛나고 있는 이유는 바다 안에 있는 바로 플랑크톤 때문이다. This, 이것은 플랑크톤 때문에 발생된 because of plankton. 여기가 전치사 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되겠죠? 발생한다. Have 뭐가 될까요? Happens. 그렇죠. Happens. S 붙여주셔야 합니다. 5번 볼게요. 노벨.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면은 수상했다. 상을 받았다. 상을 받다라는 단어는 win인데요. 과거형 뭐 적어주면 될까요? won, 그렇지. He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단어도 가져가고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힘도 여러분들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이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The Nobel Prize beginning with at one sentence a day? 뭔가 이상해요. 자, 우리는 노벨상은 하루 한 문장부터 시작한다. 여기 전치사가 with도 있고요. at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 the Nobel Prize가 아무래도 주어 같은데 동사가 뭔가 이상합니다. 동사의 형태도 이상하고 전치사도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캐치하시고 바른 문장을 꼭 적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유닛 1 뭐예요? 바로 일형식 문장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 반복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출발해야죠.
0: 제목은 최적의 노선을 타고 가자.
1: 오.
0: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뭔가를 타고서 뭐, 네. 뭐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노선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차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네. 이런 거 질문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거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뭐 못하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네. 좀 뭔가 최적의 그런 노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오호, right?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요.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아. 미국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시 있죠. 주가 있죠.
1: 네.
0: 그것을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1: 요즘에 뭐 맵도 워낙 잘 돼 있지만 네. 그걸로는 또 잘 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음흠. 그런 분들께 좀 여쭤봐야지.
0: Of course. 네. 저는 그것도 그런데 아니, 해외까지 갔는데
1: 맞아.
0: 좀 해보면 안 될까요?
1: 아,
0: 실수한다고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예.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1: Really? Okay, I'll try.
2: Okay.
1: I want to go mm-hmm. to Mayu department store.
2: Ah!
1: 네, how
2: to get there?
1: Yeah.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rain? Train good?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1: Best
2: option.
1: Best option.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1: Station is two?
2: Is just two blocks away from here.
1: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그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2: Another question?
1: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2: Oh, okay. 예,
1: 그 저기, thank you.
2: No problem.
1: Virginia is first time.
2: Oh, Virginia.
1: Yes.
2: Oh, you're new to Virginia.
1: Yeah.
2: Oh, okay. So, enjoy.
1: Thank you.
2: No problem.
1: Yeah, train.
2: It's your best bet.
1: Yes.
0: 결국 그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괜찮겠어요?
1: 거의 국토대장정 느낌으로.
0: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1: 그쵸.
0: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가서.
1: 놀러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행하면은 아쉽죠.
0: 아마 자전거 타고 한 10분이면.
1: 그렇죠.
0: 네, 뭐 수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아하. 네.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0: 음흠.
1: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What's the best way?
1: To get, 또 끊어요.
0: 근데 어디요, 어디?
1: To 마유 백화점.
0: 믿어보겠습니다.
1: 백화점은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다 영어로 써 있어. Depart.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Department.
0: Okay.
1: Department가 끝인가요?
0: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1: 뭔가 좀 허절한데. 여기까지.
0: 자, 네. 오케이. 일단은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이제
1: 네.
0: 썼고요.
1: 네.
0: So what's the best way to 뭐하는 거예요? To get 어디로? To Mayu department. 정답은
1: 스토어가 있군요.
0: 그렇죠.
1: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가지고.
0: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1: 아, 그래요?
0: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이상하죠.
1: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는 혼자잖아요.
0: 죄송한데 아파트먼트는 아파트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So, department store. 이게 네. 백화점이 될 거고
1: 네.
0: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 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러니까요.
0: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1: 네.
0: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1: 예.
0: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1: 아.
0: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1: 예.
0: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아.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1: 네.
0: 그래서

0: department.
1: 오,
0: department.
1: there you go.
0: Okay.
1: 그리고 store 할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0: 네.
1: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0: store.
1: 소리가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0: 네.
1: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0: 네.
1: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0: 먼트 아니에요?
1: 근데 희한하게도
0: 예.
1: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문.
0: 아, 그러네요.
1: 처럼 빠져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이게 아니라
0: 예?
1: department.
0: 아.
1: 어, 힘이 빠져. department.
0: 오히려
1: 이렇게 돼요.
0: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0: 예.
1: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 보면
0: 네.
1: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그래요?
0: apartment. apartment.
1: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0: 예.
1: 네,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자, entertainment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entertainment 이게 아니라
0: 네.
1: 제가 두 번 들려 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Entertainment. Entertainment.
0: Entertainment.
1: Mm-hmm.
0: Entertainment.
1: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0: 네.
1: Document 무슨 뜻이에요?
0: Document? Documentary.
1: 예. 네. 서류란 뜻이에요.
0: 아,
1: 서류.
0: 서류구나.
1: Okay. So 이것도 document보다는 document.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0: 네.
1: Document. Document.
0: Document.
1: Mm-hmm.
0: Document.
1: There you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0: 네.
1: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아.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0: 네.
1: 그래도 많이 좀 봤죠?
0: 맞아요.
1: Get to 하는 거.
0: 네.
1: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 될 수 있어요.
0: 네.
1: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아서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0: 네.
1: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0: 예.
1: Right?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0: 네.
1: Right? 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to get to 어디? 어디
0: 네.
1: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0: 그렇죠.
1: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0: 아우, 그 욕심을 부리다가
1: 큰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응용을 더할 수 있게
0: 그쵸.
1: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0: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0: 우와.
1: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0: 오.
1: Right, you guys?
0: What's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1: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0: I learn English.
1: Very nice.
0: Wow.
1: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게 영어로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을까요?
0: Lose weight.
1: Lose weight.
0: Yeah.
1: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0: 네네.
1: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Oh, to lose weight 하는
0: 예.
1: 거. Make sense?
0: Wow.
1: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0: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1: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1: Mm-hmm.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0: 네.
1: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0: Yes.
1: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0: 네.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What's the

0: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열차가 가장 나아요.
0: 아, 자,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0: B-A, 아, 그런가요?
1: B-A-T죠.
0: Sorry 네. about
1: 어, that. 깜짝 놀랐어요.
0: Yes. 어,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1: 네. 예,
0: 열차. 아.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train 할게요. 네, train okay. is your best bet.
1: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train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이거를
0: 생소해요.
1: 이제 해석을 하면
0: 네.
1: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상상 가능할까요?
0: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betting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Betting.
0: 아~
1: 뭔가 돈을 걸거나
0: 네.
1: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0: 아~
1: 뭐 돈을 걸다, 내기를 아~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0: 트레인이 가장 높다.
1: 맞아요. 아하. 그런 데서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0: 아하.
1: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0: 우와.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버스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요?
0: The bus is your best bet.
1: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0: 네.
1: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0: 네네네.
1: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0: 네.
1: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0: Book.
1: Book.
0: Yes.
1: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0: Booking.
1: Booking.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럼 booking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Booking?
0: Booking online.
1: Onlin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또 될
0: 네.
1: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0: 네.
1: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0: The bus is your best bet.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0: 뭐죠?
1: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0: 그쵸.
1: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The is just two blocks a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1: 주어가 떠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네.
1: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0: 예.
1: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쓸까요?
0: 버스 스테이션.
1: 버스 스테이션?
0: 예.
1: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0: 버스탑이네요.
1: That's right.
0: So, yeah.
1: Okay.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0: 네.
1: 하면. So, 일반적으로 버스는 버스탑.
0: 버스탑.
1: 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0: yeah.
1: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0: Mm-hmm.
1: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0: 그냥? 맞아요.
1: 몇 블록을 가면
0: 네.
1: 이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0: 맞아요.
1: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특히나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1: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block
0: block block
1: There you go.
0: Mm-hmm.
1: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 네.
1: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0: 네.
1: 할 때

0: 시다 뭐 썼을까요?
1: away.
0: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맞아요.
0: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1: 아,
0: 느낌. 이
1: 네네.
0: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station은 그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1: way, away.
0: away, 떨어져 있다.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1: 네.
0: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1: 아하.
0: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1: Post office.
0: Post office, right? 그럼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1: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0: 그렇죠. Five blocks
1: Away.
0: away.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1: Oh,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와!
1: Wow.
0: I love it, I love it.
1: Yes, yes.
0: Al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1: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0: Al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A hundred이라고 읽어도
1: 100.
0: 돼요. 오케이.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1: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고마워요. 하면서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1: 아우,
0: 네.
1: 처음이라 얼마나 또
0: 거기
1: 어리둥절하셨을까?
0: 막 열차역이랑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저도,
1: 그쵸.
0: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 있어서 갔었는데,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 네, 아무튼,
1: 그쵸.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0: 아, 뭐,
1: 저는.
0: 틀려도 괜찮아요.
1: 예.
0: 이거는 뭐, 지역
1: 네, 이
0: 이름이라서.
1: 친구는 버지니아에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아, V겠네요. 왠지.
0: 왜요?
1: 예?
0: 왜요?
1: 왠지
0: 네.
1: 굴려보고 싶어요. 버지니아 이렇게. 예. 버지니아.
0: almost.
1: So beautiful.
0: 엄청 비슷해요.
1: 그래요?
0: 오케이, 뭐, so beautiful은 뭡니까?
1: 몰라요.
0: 자, the I입니다.
1: 우와.
0: 네, Virginia.
1: 오.
0: 그래도 bird 할때 B를 안쓴 게, 아,
1: 예,
0: 고쳤잖아요. That's
1: 그쵸.
0: good. Alright.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그래서,
1: 네.
0: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that's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1: Virginia. Virginia.
0: 그쵸,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1: 네.
0: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1: 네.
0: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을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1: New
0: new.
1: to,
0: Yes.
1: yes.
0: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1: 오.
0: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대신에 뭐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1: 예.
0: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못 들어봤어요.
1: I am new to this concept.
0: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러면서, oh,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1: Yeah.
0: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와우.
0: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나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1: 네.
0: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1: I'm new to this concept.
0: She is new to the city.
1: She is new to the city.
0: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1: 네.
0: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1: 오.
0: 새롭나요?
1: Are you new to this office?
0: 그 office 좋아요? 회사?
1: 회사? Company?
0: Company? That's it,
1: Yes.
0: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Oh,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2: 네네.
1: 같아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2: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 네.
1: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1: 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2: 내가 진짜 쫓아가서 호출을 해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네.
1: 저도 열심히 할게요.
2: 네.
1: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2: 아하.
1: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2: 네.
1: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2: 네.
1: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2: What's the best way?
1: 자, 영어를 배우는.
2: To learn English.
1: To learn English.
2: Yes.
1: 아주 좋아요.
2: Mm-hmm.
1: 두 번째,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2: 네.
1: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2: What's the best way?
1: 살을 빼기 위한.
2: To lose weight.
1: 그렇죠. To lose weight.
2: Mm-hmm.
1: 세 번째입니다.
2: Mm-hmm.
1: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2: What's the best way?
1: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백화점에
2: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Right.
2: Mm-hmm.
1: 좋았습니다.
2: Wow.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2: 네.
1: 쉽진 않았을 것
2: 문장이
1: 같아요.
2: 문장이 지금 거의
1: know, 뭐,
2: 공간이 모자라요.
1: 빠박하게
2: 네.
1: 들어갔는데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Be new to
2: 아하.
1: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2: 네.
1: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2: I a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2: Uh-huh.
1: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2: 네.
1: 그녀라고 잡을게요.
2: 네.
1: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2: She is new to the city.
1: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 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2: Oh, I'm new to this concept.
1: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이병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2: 그쵸.
1: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겠죠.
2: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하면서.
1: That's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5: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4: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미션 해결할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미션 해결.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2 blocks?
2: Yeah.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2: Well, enjoy.
1: Yeah, thank you.
3: Great job, you guys.
0: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네.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0: 음?
3: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너 피터의 편이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on Peter's side?
3: 그렇죠.
0: 네.
3: On을 써서 side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So are you on Peter's side?
0: 네.
3: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음? be 동사 쓰고요.
0: 네.
3: be new to something
0: 오호.
3: or somewhere,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0: 아하.
3: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0: 네.
3: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맴도실 것 같은데요.
3: That's right.
0: 네. 완벽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보시고요.
3: Okay.
0: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Very good.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0: 그럼요.
3: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네.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3: 믿어보겠습니다.
0: 네.
3: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요, 대명사 목적어, 새로운 유닛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지난 유닛의 내용, 어때요? 복습을 잘 해보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두 글자 무엇이었죠? 그렇죠.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유닛을 들어간다고 해서 지난 유닛을 완전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시간이 나면 틈틈이 우리가 했던 내용 복습 꾸준히 해주기로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레벨 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레벨 업 퀴즈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골라보는 거였어요. Their leaves hold, 그것들의 잎들은 달콤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쵸? 그들의 잎들은 hold, 가지고 있다. 무엇을? 그쵸? 달콤한 무엇인가를. 자, 빈칸에 들어갈 말잘 찾아보았나요? A. Sweet something. B. Someone sweet. C. Something sweet. 자,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C의 something sweet입니다. 자, A랑 B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Sweet something. 왜 틀렸죠? 맞아요. Sweet. 형용사가 보통은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해 주는 게 맞는데요. 뒤에 있는 something을 보니까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죠. 자,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가 틀려서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B는 왜 틀렸을까요? Someone sweet. 오, 선생님, 형용사가 뒤에 잘 왔잖아요. 그런데요, 앞에 있는 someone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예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보면 달콤한 무엇인가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B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C의 something sweet이라고 해야 달콤한 무엇인가 우리가 찾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찾으셨죠? 아주 훌륭해요. 오늘은요, 유닛 2 대명사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유닛 1에서는요, 명사 목적어를 배웠었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고 그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치사구가 와서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었어요. 자, 오늘은 대명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명사뿐 아니라 대명사도 목적어로 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불러요. 명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 칠판, 막화, 지우개, 모든 것들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에 목적격을 써줘야 돼요. 라고 나왔죠. 우리말에서는 주어에 있으나, 목적어에 있으나, 어차피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목적어 자리에 쓰려면 목적격이라는 것을 따로 써줘야 돼요. 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학습할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면, she, 그녀는 주어죠. raises, 키운다, 동사입니다. them, 그들을 해서, 자, 무엇무엇,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목적어죠. 자, 이렇게 대명사, 그들이 사실
강아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 고양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물고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무엇을 가리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대신해서 그들을이라고 썼죠. 이게 바로 대명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서? In the house. 집 안에서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요.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외울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start. 자, 그러면요, 선생님,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 오늘 암기하기 전에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사람이나 대상을 대신하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겁니다. 나, 너, 우리, 그것, 그것들, 그, 그녀. 자, 그런 식으로 대신해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재기 대명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목적어로 쓰일 때, 소유격으로 쓰일 때, 재기 대명사로 쓰일 때 모두 이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칭 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나요? 먼저 주격이 있어요. 이 주격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주격이라고 하죠. 주어는 그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나, I, 그렇죠? 너, you, 그, he, 그녀, she, 그것, it, 우리, we, 그다음 그들. They, 그쵸? 자,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쵸? 주어 자리에 쓰인 주격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적격도 있어요. 문장에서 동사의 대상, 동사의 목적,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소유격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소유하다라는 뜻이 뭐죠? 소유하다. 그쵸?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속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무엇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기대명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재 26쪽에 보시면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목적으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무엇무엇을 혹은 누구를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를, 우리를, 너를, 그렇죠? 너희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나를, 그렇죠? 나는 I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이렇게 씁니다. Me, 다 같이요. Me,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는 we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목적으로 쓰이면, us 라고 나타내요. us.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you. 그렇죠. 그런데, 목적으로 자리에 쓰여도 그대로 you예요. 아주 고마운 친구죠.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습니다. 그 다음, 너희들. 2인칭인데, 복수형이죠. 너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 여러 명일 때도 마찬가지로 you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영어로 he죠. 자, 그를 목적으로 쓰이면 him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녀는 she잖아요. 그녀를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her이라고 나타냅니다. she, her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her이라고 쓰고요. 그것은 it이죠.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it이에요. 고마운 친구입니다. it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들 혹은 그것들을이라고 쓰면 they가 아니라 그렇죠. them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y만 m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쭉 읽고 넘어갈게요. 나를, me, 우리를, us, 너를, you, 너희들을 you, 그를 him, 그녀를 her, 그것을 it, 그것들을 them.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소리 내서 이 시간에 같이 외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따로 시간 내서 여러분 혼자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더 드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소리 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자, 예문 볼게요. She was new here. 그녀는 새로 왔습니다. Here, 여기에요. We welcomed her. 우리는 welcomed, 환영했습니다. 누구를, 그쵸?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그녀를 해서 우리 그녀를 her이었잖아요. 여기 그녀를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We welcomed she라고 쓰면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목적격 배웠으니까요. We welcomed her 이라고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self-check 좀더 살펴봅시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해석해 볼게요. Sam was sick. Sam은 아팠습니다. His mom took care of.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그의 엄마는 took care of, 돌봤습니다. 누구를? 그를.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he가 아니라 him을 써줘야겠죠. 그를. 그렇죠. 그를. 목적어 자리니까 him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These are famous novels. 그것들은 유명한 소설들입니다. Many people like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무엇을?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것들을. 그러면 무엇을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them을 써줘야죠.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them을 써줍니다. 이것들은 유명한 소설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렇죠? 좋아요. 우리 이렇게 목적격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소유격이에요. 소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무엇 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명사 앞에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유격 대명사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렇죠. 명사 앞이요. 명사 앞에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나의, 우리의, 너의. 자, 보이시죠? 자, 나의라고 하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My, 그쵸? 나의 연필, my pencil, 나의 책, my book. 자, 이런 식으로요. my라고 써주시고요. 우리의, 우리의는 our이에요. 자, 우리 하면 we고, 우리를 하면 us고, 우리의라고 하면 our입니다. 자, 세 가지가 전혀 공통점이 없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너의. 자, 이것은 목적격이랑 주격이랑 비슷해요. You are 뒤에 are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Your, 너의. 자, 너희들에도 마찬가지로 your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의. 자, 마찬가지로 he, h로 시작하지만요. 뒤에가 his예요. his, 그의. 그 다음 그녀의라고 하면 목적격이랑 형태가 같습니다. her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것의. 자, 이것도 비슷해요. it인데 뒤에 s만 붙여주세요. it. 그것의 it라고 쓰시고요. 그다음 그들의 혹은 그것들의라고 하면 their입니다. their. 아시겠죠? 자, 하나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나의, my, 우리의, our, 너의, your, 너희들의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그것의 it, 그것들의 thei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He meets his friends sometimes. 그는, 그쵸, 만납니다. 누구를? 그쵸, 목적어 자리에 왔는데요. 뒤에 명사가 있고 그 앞에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의 친구들을, 그렇죠? 그의 his를 써줬습니다. Sometimes, 가끔. 이렇게요. 자, self-check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골라보세요. They need, help with the work. 라고 나왔죠. 그들은 주어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자, 목적어 자리인데요. 뒤에 보시면 help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명사 앞에는 소유격을 써줘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 너의 도움. Your help. 자, 이렇게요. You help라고 하면 틀립니다. Your help. 라고 해줘야 돼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With the work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라고 해석하죠. 자, 여기 보이시죠? 당신의,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The bird is building, nest. The bird. 그 새는 is building. 짓고 있습니다. 짓는 중입니다. 무엇을? 자, 목적어 자리인데요. 그 뒤에 명사가 나온 게 보이시죠? nest라는 둥지, 명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소유격을 써줘야겠죠? nest의 소유격은, 그렇죠, it's, 그것의 둥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도 아니고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를 보시면 the bird, 단수죠. 단수니까 여기는 them도 올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은 it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새는 그것의, 그렇죠, 둥지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소유격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봅시다. 마지막은 제귀대명사예요. 선생님, 저는 제귀대명사라는 건 처음 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귀대명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목적어일 때 쓰는 거예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목적어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알기 쉽게 체크해 두세요. 주어와, 그쵸?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겁니다. 주어는 목적어라고 여러분도 교재에 적어 두세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제귀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누구누구 자신을 혹은 누구누구 자신에게 이렇게요. 자신을 혹은 자신에게. 자, 여기서 선생님, 근데요, 목적어는 을만 된다면서요. 왜 여기 에게는 뭐예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을이라고 끝나는 것은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중에서도 직접 목적어고요. 이렇게 에게라고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죠? 을을이라고 끝나는 것은 직접 목적어, 에게라고 끝나는 것은 간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로 예시가 나왔네요. 나 자신을, 우리들 자신을, 너 자신을, 그쵸? 스스로를, 자,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을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써요. myself. self라는 말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self는 스스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yself, 그쵸? 소유격 뒤에 self만 붙여줬습니다. 자, 우리들 자신을 ourselves. 자, 우리들은, 그쵸? 복수잖아요. 그래서 self, f를 ves로 바꿔주셔야 돼요. ourselves. 자, 이렇게요. 자, 너 자신을 yourself. 보이시죠? 너희들 자신을도 마찬가지로 yourselves입니다. 복수잖아요? 뒤에 있는 F만 VES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자신을. 자, 밑에 있는 3인칭은요, 목적격 뒤에다가 self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1인칭과 2인칭은 소유격 뒤에 self를 붙이고요. 3인칭은 이렇게 himself. 목적격 뒤에 self를 붙여준 거 보이시죠? 자, 그녀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herself, 그것 자체를, 그쵸? 그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 자체를 itself라고 쓰시고요. 그것들 혹은 그들 자신을 themselves, 그쵸? 여기도 복수니까 selves, 이렇게 f를 ves로 고쳐준 게 나왔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She often tells herself to take deep breath 라고 나왔죠. 그녀는 주어고요. often, 종종 tells, 말합니다. 자, s가 붙었고요. 자, 누구에게인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을 한대요. 즉, 여기 말하는 주체랑 그 말을 듣는 대상이 같죠.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제귀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herself라고 쓴거 보이시죠? 그녀 자신에게. 자,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로 쓰였네요. 뭐라고 얘기한다? To take a deep breath. 심호흡. 깊은 숨. 그쵸? 심호흡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self-check 살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봅시다. John asked the question. John은 남자 이름이죠. John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자신에게요. 그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himself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는 그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요. 자, himself를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They congratulated on winning. 자, 그들은 주어고요. congratulated 하면 동사로 축하했다. 그쵸? 과거형입니다. 그들은 축하했어요. 누구를 축하했을까요? 맞아요. 그들 스스로를 축하한 거예요. 자, 그러면 ourselves일까요? themselves일까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를이니까 themselves에 체크해 주셔야겠죠. ourselves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they잖아요. 주어랑 목적어를 같이 일치시켜야 되니까 themselves를 적어주는 게 맞아요. 어디에 무엇에 대해서? on winning, 승리에 대해서 그들 자신을, 그들 스스로를 축하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목적격 있었고요. 그 다음이 소유격, 마지막으로 제기 대명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today's key point,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선생님과 함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할 때 여러분도 같이 교재의 빈 공간에 직접 써보면서 소리 내면서 한번 암기해보세요. 자, 맨 먼저 나온 게 목적격이죠. 나를, 우리를, 자, 이렇게 를, 을, 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뭐라고 써야 되죠? 그쵸? 나를 me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무엇이었죠? 우리를 us, 그렇습니다. 자, 너를, 너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목적격도 그대로 you 써주시면 되고요. 너희들을도 마찬가지로 you 써주세요. 자, 그를, 그를은 무엇이었죠? 그를, 맞아요. him, 기억나시죠? him이라고 쓰시고요. 그녀를, 그녀를, 맞습니다. her 써주시고요. 그것을, 자, 그것도 아주 고마운 친구라서 주격과 목적격이 둘 다 it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그것들을, 이것은요, them이라고 써줬죠. 맨 마지막에 있는 y만 m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 소유격도 바로 가봅시다.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하는 소유격은 나의, 무엇이죠? 나의, my, 그렇죠? my, 우리의, our. 자, 너의, 너의, 그렇죠? you 뒤에 r만 붙여주시면 돼요. your, 너희들에도 마찬가지로 your. 그 다음 그의, 자, 여기서는 him이 아니라 his, s로 바꿔주시고요. 그녀의, her, 목적격과 소유격의 형태가 둘 다 her입니다. 자, 그것의 무엇이죠? 그것의, 맞아요. it 뒤에, 그렇죠, s만 붙여주시면 돼요. it. 그 다음 그들의, 그것들의, 그렇죠, their. 그 다음에, 그렇죠, their, I-R, ther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제기대명사예요. 뭐뭐 self만 붙여주시면 되죠. 나 자신을 myself, 그 다음 우리들 자신의 ourselves, 그쵸, 복수니까요. 너 자신을 yourself, 너 자신을, 자, 그 다음 너희들 자신을 똑같이 yourself, 그 다음 복수니까 VES만 붙여주시고요. 그 자신을, 그렇죠, himself, 그녀 자신을 herself, 그것들, 그것 자체를, 그렇죠, itself 써주시고요. 그것들 자신을 them, 그 다음에 복수니까 selves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여러분이 직접 문장 탐정이 되어서 숨은 오류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화면에 어떤 문장이 나올 텐데요, 그 문장에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Her's book is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찾았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헐스가 잘못됐죠. 모양이 조금 달라요. 맞게 고치면 Her book is on the table 이라고 해줘야겠죠. 뒤에 book 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요. 앞에서 소유격이 her book, 그녀의 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I saw she at the park. 찾으셨나요? 그렇죠. She가 아니라 나는 보았다 그녀를 목적어니까 her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level up 퀴즈는요. She often tells to take a deep breath.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정답을 찾은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 힘 레벨 3 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강은요, 보시다시피 유닛 1 동사의 역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주로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세한 학습의 흐름은 Learning Flow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Learning Flow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 타임으로 복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지 가이드로 동사의 역할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스텝 아웃으로 넘어가 주세요. 복습하기가 진행됩니다. 문장의 형태를 분석하고 또 어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workbook, 여러분 별책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도 반복 학습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어휘도 복습하고요. 문장의 순서를 알맞게 바꿔볼 거고 또 문장을 직접 써보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공부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퀴즈 타임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리뷰,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해 지문 두 개를 함께 해결해 봤었죠?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 외에도 독해를 하다 보면 많은 문법 포인트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선생님이 이 문장을 가져왔어요. 모두 정답을 맞춰봤을까요? 아직 못한 친구가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꼭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These names don't have any special meaning. 이 이름들은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즉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부정문이네요. But the Korean one, 그러나 한국의 원하는 어떠하다?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서 have, 이 일반 동사 have를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앞에 이미 have란 표현이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 다른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동사 do입니다. 대신하는 동사란 뜻이에요. 앞에 동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have를 대신에 쓸 건데 단 형태 유의하셔야 돼요. The Korean one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do로 쓰면 안 되고 does로 써야 문법적으로 맞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These names don't have any special meaning, but the Korean one does.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퀴즈 다음 해결해 봤고요. 또 시작하기 앞서서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 동사의 역할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죠? 자, 동사 역할 네 가지 배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 동사를 배웠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배웠습니다. 비동사는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예요. is, are, am과 같은 것이 있죠. Ben is my friend. Ben은 나의 친구이다. 주어 Ben이 누구인지를 비동사 is가 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태, 신분을 나타내는 비동사고요. 다음으로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일반적인 동사인데요. 그런 일반 동사들은 주어의 동작,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we do many things together. 우리는 한다, 많은 것들을 함께. 자, 이때 두는 앞에 퀴즈 타임에서 본 대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두를 잠깐 정리해보면요. 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 두처럼 일반 동사, 네, 뭐뭐 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따가 하겠지만 부정표현, 의문표현에서 쓰이는 조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퀴즈 타임 할 때 배운 대동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네요. 문맥에 따라서 또 문법적인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는 일반 동사 두입니다. 다음 시제 표현이에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현재형, 과거를 나타내면 과거형, 미래를 나타내면 미래형, 진행의 상황,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면 진행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예문 볼게요. The pie was delicious, so she'll buy it again. 그 파이는 맛있었다.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맛있었던 그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he'll buy, 그녀는 살 것이다. 그것을 다시 라는 뜻이죠. 자, will buy는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내요. 조동사 will과 동사 원형을 쓰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과거형, 미래형이 쓰인 문장 살펴봤어요. 동사는 시제 표현할 때 형태를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유닛 2부터 차근차근히 배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부정 표현입니다. 자, 부정이란 아니다란 뜻으로 not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not이 바로 뒤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she is not a movie lover. 그녀는 영화광이 아니다. 아니다란 뜻으로 비동사 다음에 not이 바로 왔어요.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는 달리 not을 바로 뒤에 쓸 수 없고 do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쓰이는 do가 조동사라고 했죠. do, does, did 형태가 바뀝니다. 주어에 따라서요. 네, 이렇게 주어 쓰고 주어에 따라 알맞은 형태의 do 동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not을 쓰고요. 뒤에 오는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앞에가 조동사니까요. She doesn't watch them often. 그녀는 보지 않는다. 그것들을 자주. Watch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서 does not을 썼고요. She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를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약형은 doesn't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의문 표현이죠. 마지막이에요. 질문을 할 때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꿉니다. 비동사는 바로 주어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was he busy? 그는 바빴었니? 비동사가 he 앞에 왔죠? 다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두 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do you, does she, did they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주어가 오고 그 다음 동사 원형으로 일반 동사를 나타냅니다. Did he call you? 그는 전화했었니? 네, did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did가 조동사니까 call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step out으로 가서 문제풀이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24쪽입니다. step out이죠? step out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먼저 sentences,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구성성분을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코너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약자, 이니셜 약속했었죠.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은 O, 목적격 보어 뭐예요? OC, 부사적 수식어 N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1번에 아예 예시가 나와 있네요. It doesn't rain often in the desert. 자, it이 주어죠. 와, 근데 이때 it은 해석하나요, 안 하나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rain, 비가 내리다 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요. 이렇게 날씨를 나타내거나 뭐 상황이나

0: 표현으로 쓰였네요. often, 종종이란 뜻의, 네, 뭐죠? 부사예요. 빈도 부사니까 부사적 수식어라고 바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 in the desert, 사막에서, 네, 장소를 나타내는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전치사 구도 마찬가지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부사적 수식어가 따라오는 형태의 문장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도 같이 분석해 볼게요. One of the teachers is Jane's mother. 그 선생님들 중에 하나는 이 주어예요. Of the teachers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꾸밀 받는 표현까지 모두 주어로 보고요. Is 이다 비동사네요. 무엇이다? 제인의 엄마이다. 네. 자, Jane's mother이 문장 성분 중에 뭘까요? 바로 주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 주격 보호입니다. 우리는 C로 표시할 거예요. 주격 보호는 주어와 이렇게 등식이 성립될 수 있어요. 네.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은 뭐와 같다? 제인의 엄마와 같다. 네. 이렇게 주격 보호하고 주어의 관계에 등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어요. 다음. These names don't have any special meaning. 이 이름들은 가지지 않는다. 어떠한 특별한 의미도. These names, 이 이름들은 주어고요. Don't have. 네, 동사죠. 그쵸? 네, 부정 표현이네요. These names가 복수니까 do not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 일반 동사 have가 동사 원형으로 잘 쓰여 있어요.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죠? 을을이란 말이 붙는 말은 목적어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쓰여 있습니다. 네, 이번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can avoid making too many things. 우리는 주어 나왔고요. Can avoid, 피할 수 있다. 네, 뭐 하는지, 주어가 뭐할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피할 수 있다란 말 뒤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엇을 피할 수 있지? 하고 여러분이 목적어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making too many things. 아주 많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이 뒷부분이 모두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장 설명할 때 선생님이 avoid 같은 일반 동사는 avoid는 뒤에 오는 목적어로 ing 동명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avoid making,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5번이에요. Are they the singers of the song? Are they? 비동사부터 나왔네요. 왜냐하면 의문문이니까요. 자, 동사 나왔고요. they는 그들은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예요. 그들은 가수들이니 어떤 가수들? 그 노래의 해서 of the song이 네, the sing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뒷부분은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즉, 주어는 곧, 네, 뭐예요? 그 노래의 가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 우리 교재는, 주격 보호를 이렇게 C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어요. SC라고 적어도 되고 또는 C라고 표시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 형식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sentences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이제 이어서 words. 네, 어휘 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어휘들은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배웠던 어휘들이에요. 내가 의미에 맞게 잘 넣고 또 스펠링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1번, the one means a blank. 원화는 뜻한다. 무엇을? 동그라미를 또는 원을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이 나와 있네요. 원이 영어로 뭐죠? A circle. 원은 나와 있고 circle 써봅시다. 스펠링 CIRCLE. 맞나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빈칸을 완성한 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The one means a circle. 잘했습니다. 다음 2번. 돈이 나와 있네요. The blank unit of US money is the dollar.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미국 화폐의 기본 단위는, 자, 여기 유닛이 단위란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 화폐의, 미국 돈의 이란 표현은 나와 있고, 기본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게 뭐다? It's the dollar.
1: 달러이다.

자, 그럼 기본을 뜻하는 단어 basic, B-A-S-I-C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basic unit of U.S. money is dollar. Is the dollar. 좋아요. 3번. Some share things like tools or camping blank. 일부는 공유한다. 물건들을 뭐와 같은? 네, 바로 공구나 또는 캠핑 장비와 같은. 네, 그럼 캠핑 다음에 장비를 뜻하는 단어가 와야겠죠? 그 단어는 gear입니다. G-E-A-R. 자, 같이 읽어볼게요. Some share things like tools or camping gear. 잘했어요. 자, 이제 4번 가볼까요? 네, 4번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공유 자전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우리 공유 자전거에 대한 지문 읽었었죠? 거기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Blank, blank, buy, they borrow from each other. 구매하는 대신 they, 그들은 빌린다, 서로에게서. 자, 앞에 구매하는 대신 이 부분이 표현돼야 돼요. 구매하다, buying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대신이란 뜻이 되도록 두 개의 단어, 뭐죠? 바로 instead of입니다. 네,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뜻으로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오는 단어는 명사이거나 동명사로 쓰여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Instead of buying, they borrow from each other.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나왔네요. 네, 동전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This name comes from the round blank of coins. 이 이름은 왔다, 뭐뭐로부터 둥근 동전의 무엇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네, from the round, 둥근이란 뜻이고요. 또 of coins 하면 동전의 이란 뜻이 되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모양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바로 shape. 어떻게 쓰죠? S-H-A-P-E.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This name comes from the round shape of coins.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본 교재에 나와 있는 step out, sentences와 words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할 거거든요. 별책, 워크북을 꺼내주세요. 네, 여러분 별책 모두 준비하셨나요? 워크북입니다. 네, 워크북에서는 이렇게 words, 단어도 한 번 더 학습하고요. 또 sentences, 문장 형식을 또 한 번 더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장을 써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B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파트 A는 여러분이 의미 쓰고 영어 단어 쓰는 거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고요. B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보기에는 avoid, meaning reduce, shared, round. 네, 우리 독해 지문에 나왔던 또 중요한 어휘들이 나와 있죠? 네, 우리말 뜻에 힌트가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볼까요? 1번, coins are blank. 동전은 어떠하다? 둥글다. 네, 비동사 다음에 오는 표현,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둥근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어딨나요? round,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옮겨 써볼게요. R-O-U-N-D. 같이 읽어볼까요? Coins are round. 동전은 둥글다. 다음 2번. This helps blank pollution. 이것은 돕는다. 오염을 줄이는데. 즉,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help가 이 문장의 동사죠. 그쵸? help 다음에 또 동사가 올 수 있거든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이 구문은 선생님이 독해 지문 해석할 때 설명했어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건 줄이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어딨죠? 줄이다? reduce. 자, 그대로 써볼게요. R-E-D-U-C-E. 같이 읽어볼게요. This helps reduce pollution.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Many people use blank bikes. 많은 사람들은 사용한다. 동사고요. 네, bikes. 자전거를 하고 뒤에 오는 표현이 사용한다의 목적어가 되는데요. 우리말 힌트 보니까 공유 자전거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전거는 bikes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를 뜻하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자, 어딨죠? 네, shared. 이렇게 ED, D로 끝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써볼게요. S,
H-A-R-E-D. 네, 그러면 문장을 완성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Many people use shared bikes. 잘했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We can blank making too many things.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해서 이 뒷부분이 모두 목적어죠. 자, 그러면 can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피할 수 있다. 피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step out에도 이 문장이 나왔었죠. 피하다. 뭐였죠, 여러분? 네, avoid. 벌써 여러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avoid 다음에 이렇게 making, ing 동명사가 옵니다. A-V-O-I-D. 자, 같이 읽어볼까요? We can avoid making too many things.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These names don't have any special blank. 이 이름들은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해서 any special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의미를 뜻하는 명사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의미 바로 meaning 여기 있네요. 써볼까요? M-E-A-N-I-N-G 읽겠습니다. These names don't have any special mean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words는 복습을 했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요. workbook sentences를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는 거예요. 본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1번, 그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하나요? 의문문이죠. 자, 그리고 동사를 잘 봐야 돼요. 도착하다, arrive, 일반 동사가 쓰였네요. 이럴 때는 do, does, did가 앞에 오겠죠. 도착하다, 현재 상황이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되고요. 그럼 주어 봐야 돼요. 주어는 그 버스, the bus가 됩니다. 그럼 does로 시작해야겠죠? Does the bus. 그 다음 동사 원형, arrive, 꾸며주는 말, 제 시간에 on time.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Does the bus arrive on time? 네, 자, 요거는 안 써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문장 전체를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써보세요. 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올빼미들은 낮에 활동적이지 않다. 네, 뭐뭐하지 않다, 뭐뭐이지 않다.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은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면 됩니다. 주어 찾아볼게요. 올빼미들은이니까 owls부터 쓰고요. 다음 동사를 써야 되죠. 활동적이지 않다, 뭐뭐이지 않다라고 하면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와야 돼요. 그럼 비동사 먼저 쓰고 안타라는 의미의 not이 뒤에 따라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하지 않은지 형용사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활동적인이란 뜻을 가지는 active를 4번으로 쓰면 딱 맞겠네요. 자, 그럼 순서에 맞게 쓰면 다음과 같죠? Owls are not active during the day. 올빼미들은 활동적이지 않다. 언제? 낮 동안에.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노래의 가수인가요? 네, 뭐뭐인가요? 하고 의문문이 나왔네요. 자, 의문문의 어순. 네, 평서문이나 부정문과 달라요.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동사의 경우는 비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두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자, 이 경우는 어떤가요? They, the singers of the song are. 네, 비동사가 쓰인 네, 의문문이니까 are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are, 그 다음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이입니다. They, are they 됐고요. 그 다음 주격보, 그 노래의 가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먼저 그 노래의라는 꾸밈을 받는 표현은 우리가 전치사구로 표현할 거라서 나중으로 가고 가수란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the singers, 그 다음 전치사구, 그 노래의 4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완성되겠죠. Are they the singers of the song? 그들이 그 노래의 가수인가요? 네, 좋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그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너무 느렸다. 네, 이 표현은 평서문이죠.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시면 돼요. 자, 먼저 주어 찾아볼게요. 그 선수들은이니까 the players부터 시작하고요. 다음으론 동사가 와야 되죠. 너무 느렸다,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이 돼야 돼요. 네,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쓸 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were를 써야겠죠. 자, 왜 were죠, 여러분? The players가 복수니까 are의 과거엔 were를 써야 돼요.
다음으로 형용사 너무 느렸다. 네,

too slow. 마지막 전치사 at까지 쓰면 돼요.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어요? The players were too slow at the game.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한번 연습해봤고요. 여기서 연습을 잘했으면 파트 B에 가서 문장 전체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파트 B가 이번 공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 공부를 읽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독해 위주지만 쓰기 공부를 읽기와 같이 병행하면 읽기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살 것이다. 네, 이 문장 우리 이지가에 대해서 많이 봤었죠. 일단 문장을 보면 평서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할 것이다. 평서문이에요. 그럼 주어 동사 그녀는 살 것이다. 이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시자 살 것이다. 미래 시제네요. 그러면 조동사 will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사다란 뜻의 일반 동사 by를 원형으로 씁니다. 다음, 네, 그것을 by의 목적어 써야 되죠? 여긴 안 나와 있죠? 그것을 뭐예요? 이시죠. 그 다음, 다시 라는 뜻을 가지는 꾸며주는 말, 네, 부사어를 써주면 돼요. again, 네, 이렇게 쓰고 끝에 점 찍혀 있네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She'll buy it again. 잘했어요. 다음, 2번. 그들은 서로에게서 빌린다. 네, 역시 이 문장도 그들은 빌린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써야 돼요. they 주어 나와 있고요. 빌린다. 네, 뭐죠? 일반 동사 borrow 씁니다. B-O-R-R-O-W borrow 됐고요. 그 다음 서로에게서 라는 뜻을 써야 되는데요. 전치사구가 와야 되거든요. 서로에게서 전치사부터 쓰죠. from 다음 서로를 뜻하는 말 each other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점 찍는 것 잊지 마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They borrow from each other. 좋아요. 자, 3번 가볼게요. 그녀는 그것들을 자주 보지는 않는다. 아,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이면 평소문과 같이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she 나와 있고 그 다음 동사 부분 써야 되죠. 네, 부정 표현이니까 네, 부정 표현에 쓰이는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보셔야 돼요. 보다가 watch입니다. 일반 동사죠. 그러면 이때 이제 do나 does나 did를 써야 돼요. 앉는다. 현재니까 do 또는 does인데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 뭐가 되죠? does가 돼야 되죠. 그리고 not을 띄워서 써도 되고 축약형으로 써도 됩니다. 우리 축약형으로 써볼까요? doesn't, 다음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watch, 다음 네, watch의 목적어가 쓰여야겠네요. 그것들을, 네, 대명사로. them 목적격으로 써야겠죠? 자, 그 다음 자주란 뜻의 부사어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됐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She doesn't watch them often. 그녀는 그것들을 자주 보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당신은 때때로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나요? 네, 의문문이네요. 그럼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근데 순서를 바꿀 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은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do, does, did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일단 현재 시제죠. 그러면 do나 does 써야 돼요. 주어가 you입니다. 그럼 does you예요? do you예요? 네, 이건 자연스럽게 여러분 do you라고 말할 수 있죠? 네, do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요. 근데 이 표현은 여기서 때때로라는 네, 영어로는 sometimes라는 빈도부사가 나오네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동사 쓰기 전에 sometimes부터 먼저 쓸게요. sometimes 그 다음 동사 use를 써주세요. 네, use하고 목적어는 a shared bike 이미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sometimes use a shared bike? 당신은 때때로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나요? 네, 이렇게 4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완성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차근차근히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딱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찾고, 또 꾸며주는 말 있으면 꾸며주는 말 찾고.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계산하듯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부터

0: 잘할 순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차근차근히 천천히 가봐요. 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이 꽤 실력이 높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Next Step Challenge, 여러분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는 Challenge, 도전 과제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동사의 역할을 잘 생각하면서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다시 오늘 나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 배울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평서문이에요. 네, today부터 시작하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주어, 동사, 그 다음 표현들 차곡차곡 해서 써보길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올인원 중학영어 195강. 자, 오늘은 금요일 순서고요. 자, 어휘 공부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어떤 주제의 단어들을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어서 자, 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과 관련된 자, 그런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뭐 매주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시리라 보고요. 자, 일단은 오늘의 단어들 다 다섯 개 자세하게 의미 설명드리고 예문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가지고 마무리 퀴즈로 간단하게 오늘 배웠던 부분들 테스트 한번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재정리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집 혹은 집안일과 관련된 첫 번째 단어, 오늘은 뭘까요? 자, 첫 단어는 제가 light bulb로 정해봤는데요. 먼저 영양사전의 뜻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전에 자, bulb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뜻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파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알뿌리 식물. 그러니까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양파가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싹이 나고 뭐지 하겠죠? 땅에 요거는 지금 파묻혀 있을 거예요. 바로 요렇게 생긴 식물을 알뿌리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알뿌리 식물을 bulb라고 해요. 근데 전구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생김새를 자, bulb에서 따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라이트가 없어도 그냥 bulb만 가지고 우리가 백열등 전구 있죠? 자, 그것은 bulb라고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앞에다 light를 붙여서 light가 이제 불빛의 뜻이 있잖아요. 자, 불빛이 나오는 그런 전구다라고 해서 light bulb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되겠고요. 영양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The rounded.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 round를 동사로 쓰면 뭐뭐를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다의 뜻이죠. 그래서 둥그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glass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무조건 다 그릇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것은 다 컨테이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안에다 뭔가를 갖다가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릇도 물론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리로 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담긴. 그래서 rounded glass container는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ith는 뭐뭐를 동반하고 있는 거니까. 자, 뭘 동반하고 있어요? something inside입니다. 그 내부에 뭔가를 동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갖고 거기에 전류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은 생략이 안 되죠? 바로 동사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뭘 만들어냅니까? lights. 불빛을 만들어냅니다. 뭐 할 때? 요거는 부사 처리되겠습니다. electric currents. 이렇게 됐는데요. current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지금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current는 현재의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고요. 명사로는 전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이렇게 되는 것이죠. electric currents passes. 전류가 통과하는 거예요.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할 때 자, 빛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동반하고 있는 자, 그런 글래스 컨테이너다. 둥그렇게 생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전구, 백열등의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백열등이라고 하는 한국어 의미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요즘에 백열등을 우리가 많이 쓰나요? 잘 안 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LED등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LED등은 영어로도 뭐라 그래요? LED lamp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LED는요, light emitting diode인데 이 diode는 부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emit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emit 혹은 emit라고 하는데요. emit가 원래 예, 보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transmit, submit 이럴 때 다 mit를 써요. 그러니까 제출하다, 보내는 거예요. 자, e는 바깥쪽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emit라고 하는 단어는 방출하다예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뜻이 LED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LED lamp라고 하면 원어민들도 알아들어요. 요즘에 이제 이걸 많이 쓰든가 아니면 형광등을 되게 국내에서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백열등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집에 가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형광등을 주로 많이 쓰는데 형광등은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 fluorescent tube라고 합니다. 이거는 bulb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튜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튜브라고 하고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단어인데 오늘은 참고하시라고 드려본 거예요. 자, fluorescent, fluorescent라고 하면 형광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fluorescent tube라고 하는데요. 자, 기억력에 여유가 있고 자, 혹은 꼭 외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외우시고요. 철자도 어려우니까.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아, 그 튜브라고 한다 대신에 버브라고 안 하고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단어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tood on a chair. 그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자, 주어는 동일하니까 생략되겠죠? 자, 그리고 changed, 바꿨습니다. 뭐를요? The light bulb. 이렇게 되어 있는 예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bucket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등용으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이제 그 우리말은 여러분들 되게 위대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는 자, 이 한글은요.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모음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네, 많고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중간소리, 끝소리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어는요,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딱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는 받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끝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버킷. 라고 하면 요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저거를 바켓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혹시 바켓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자, 요 영어를 잘못 부른 겁니다. 뒤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back 이라고 하죠.
그런데 끝소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빠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ag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본어로는 빠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buckets라고 하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buckets 들어보셨으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이런 내용 전달을 좀 드렸고요. 자, buckets라고 하는데요. 자, buckets은 뭘까요? open container. 이건 위가 뚫려 있는 그런 어떤 그릇 용기가 되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있대요. hand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잡이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또 이렇게 왔잖아요. 자, used. 사용되는데 특히 뭐 하기 위해서? 자, 담고 있어요. hold. 유지시키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carry. 운반해요. 뭐를요? water and other liquids. 자, liquid만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liquid는 액체죠. 물이나 액체 따위를 담아서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 그런 손잡이 달린 자, 그런 열려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말로는 양동이라고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buckets라고 하는 단어, 영영사전의 정의까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 봤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water spil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pilled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spill, spilled, spilled. 이렇게 규칙 변화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spill, spilt, spilt.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펠이 전부 다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spill은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흘리다의 뜻이고요. 자동사로 쓰면 흘러나오다의 뜻이에요. 자,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네요. 왜? 전치사구가 바로 붙었으니까. 자, out of the bucke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양동이 바깥으로, 양동이로부터 자, 물이 어떻게 흘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onto the floor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흘렀는지를 자, 지금 자세하게 수식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부사 자적 수식어가 뒤쪽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깔끔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buckets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세 번째 blanket으로 가겠습니다. 자, blanket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주로 이제 명사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blanket은 뭐예요, 여러분들? flat cover. 자, flat은 평평한. 따라서 cover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cover는 덮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뭘로 만들어져 있대요? 울과 혹은 warm material. 따뜻한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개 어떻게 된대요? 침대에서 사용되는 그런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 이불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불이나 담요를 우리가 blankets라고 이야기하죠. 중등용 필수 단어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stopped crying. 아이가 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언제요? 이거 부사절이잖아요. 문장 맨 끝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언제 멈췄대요? 자, when I covered her. 내가 그녀를 덮어주었을 때. 이번에 cover는 동사로 사용됐네요. 자, 무엇으로? her blankets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이불로 그녀를 덮어주었을 때 울음을 그쳤습니다.의 예문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blankets까지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네 번째, 자, ceiling으로 가겠습니다. 자, cei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긴 게좀 마음에 안 들죠? ceil이라고 하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그냥 명사입니다. 자, 이런 생김새를 가진 아이들은 뭐 주목하거나 좀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ing인데 동사에 붙은 ing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생긴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ceiling. 자, 뭘까요? 바로 inside surfac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부에 있는 표면인데요. 내부의 표면인데 자, 어디에 있대요? at the top of a room.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의 꼭대기, 탑이라고 하면 이 탑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부분에 있는 내부 쪽에 표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쪽은 아니에요. 바깥쪽은 여러분들 옥상.

0: 있을 수 있죠. 그건 roof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부 쪽의 표면이다. 이게 영영사전상의 정의예요. Inside surface at the top of a r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뭘까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하죠? 천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천장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ceiling도 자, 여러분들 집안일과 관련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소개해 봤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A lamp was hanging. 자, hang이라고 하는 단어. 자, H-A-N-G. hang. 매달다, 매달려 있다. 자타 동사. 둘 다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lamp가 매달려 있어요. 어디로부터? From the ceiling. 이렇게 우리가 상황 묘사를 할 때 자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문 정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p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water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Tap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원래 그 tap dance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네, 그래서 tap은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데요. 톡톡 두들기다의 뜻이고 그렇게 톡톡 두들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탭댄스라고 하면 그렇게 신발 뒤에 굽에다가 뭔가를 달아갖고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탁탁탁탁 쳐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댄스를 우리가 탭댄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탭과는 관계가 없는 탭입니다. 자, 저기에 있는 탭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잠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가스 밸브에서도 이렇게 밀어갖고 잠글 수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다 탭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꼭지가 있는 물이니까 뭘까요? 꼭지 물, 이게 지금 직역인데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Water,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Comes through pipes.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제가 만든 파이프면 안 돼요. 자, 출처가 어딥니까? Public 공공 자, water system이에요. 자, 공공적인 그런 물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파이프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자, 공공기관.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공공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탭 워터는 꼭지도 있고 뭐예요? 자, 우리가 수돗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ap water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blind test, taste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blind는 눈을 가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음 행사가 되겠어요. 자,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자, 이 that은 생략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consumers는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 뭐를요? Taste of tap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맛을 actually는 실제로 이런 뜻이니까 진짜로는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Buckets, 자 양동이, ceiling, 천장, light bulb, 전구, tap water, 수돗물, 자 blanket, 담요 되겠습니다. 자, 담요로 덮어주었을 때 담요가 뭘까요? With her blanket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lanket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뭐라 그랬어요? Tap wat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자,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Light bulb. Light bulb. He stood on a chair and changed the light bulb. Bucket, bucket. Water spilled out of the bucket onto the floor. Blanket, blanket. The baby stopped crying when I covered her with her blanket. Ceiling, ceiling. A lamp was hanging from the ceiling.

0: Tap water. Tap water. Blind taste tests show that consumers actually like the taste of tap water.
1: 자, 오늘 집 집안일과 관련된 어휘 다섯 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외국분이시죠.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느끼면서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 이분이시죠. 에마 왓슨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이분이 어느 영화에 출연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적혀있죠.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나요?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적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적는지 그 영어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말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Emma Watson.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1: Emma Watson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곧 공개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Rising Star. Rising Star이라는 것은 Rise가 바로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Rise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둔 Raise라고 합니다. R-A-I-S-E, Raise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Rise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것이고요.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다 혹은 몸을 일으켜 세우다라고 할 때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0: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ing star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스타.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겠죠. 떠오르는 유명인, 그렇죠? 스타가 되겠죠.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Emma Watson은 누구냐면 재능 있는 actress, 배우입니다.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재능 있는이 되겠죠. 재능 있는. 우리가 talent라고 하면 재능입니다. 근데 talented라고 있으니까 재능이 갖게 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냐면 여러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Several이라는 것은 몇몇의, 여러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여러 몇몇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as appear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약간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appeared라고 하면, 만약에 has가 없다면, 그녀는 출연했다. 아, 과거에 나왔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has appear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딱 기억이 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복해서 복습하고 복습할 테니까요. has pp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뭔가를 했다, 지금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화에 과거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출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엠마 왓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만 영화 배우를 한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가 되니까요. She's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는 이 for 또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최근에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져 있냐면, 그래서 무엇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starring in, star이라는 것은 주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연을 맡았냐면 디디디 바로 해리 포터 무비즈, 해리 포터에 주연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연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 그 주연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바로 Hermione가 되겠죠. 헤르미온느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Hermione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주연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포터와 함께요. Ron Weasley 기억나십니까? 이세 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그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0: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다음 항목입니다. 뭐냐면 Family Ties. Family는 가족이죠. Tie는 뭐냐면 이 tie, 묶다라는 의미 아시죠? Tie. 우리 남성분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할 때도 있고 이 목에 이 격식을 차려야 될때 넥타이를 매곤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묶잖아요. 이 묶는다는 것이 뭐니 하면 줄과 줄을 묶는다. 매듭을 지어서 묶는다. 묶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를 합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tie라는 것은 유대 관계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mily ties라고 하면 가족 관계가 되겠죠. 에마 Charlotte Du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가 되겠네요. Emma Charlotte Duer Watson, 이게 본명 전체입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언제 태어났냐면, April, 4월 15일, 1990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이 이름이 기네요. 맞죠?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ousbie and Chris Watson. Emma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면, Jacqueline Lousbie와 Chris Watson의 딸입니다. She has a young brother named Alex.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남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younger brother이네요. Younger brother named Alex.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rother이라고 하면은

오빠인지 형인지, 물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지금 여기는 쉬라고 했으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younger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아, 남동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brother 그 자체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그래서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named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붙여진 Alex라고 이름이 붙여진 남동생이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물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이런 순서대로 쓰자라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이 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줄은 길게 쳐져 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간, 장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적나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였죠? 빨리,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죠? 자,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25, 8, 2024. 아,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8, 25, 2024. 이것이 무엇이냐면 년월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라고 적죠. 만약에 8월 25일이라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으로 적는다면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1부터 적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1, 월, 년 순으로 적고요.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월, 일, 년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25 August 2024이 될 것이고요. 혹은 August 25th 2024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작은 단위나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좀더큰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사고방식이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알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영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증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디 주소냐면 EBS 주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 이걸 바꾸면은 거꾸로 적으면 됩니다. 281이 가장 먼저 오겠죠. 그래서 281 한류월드 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로명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Republic of Korea를 적어줘야 된다면 이렇게 큰 범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셨죠. 바로 영어는 작은 것부터 적는다. 우리말은 반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시간과 장소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적는지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The event took place. 그 이벤트, 그 행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이제 추측해 보세요. In the grand ballroom. 대연회장에. On the top floor of the hotel.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At 6 p.m. on December 25th. 2023가 되어 있네요. 아, 답이 나왔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나요? 시간이 먼저 나오나요? 바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소, 시간, 장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소와 시간 안에도 보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왔죠? In the grand ballroom. 자, 예를 들어서 대연회장, 어떤 호텔에 한방 이름입니다. 대연회장, 그 행사장이죠. 근데 이 대연회장은 어디에 있냐면 맨 꼭대기 층에 있죠. 대연회장이 큽니까? 층이 더 큽니까? 층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대연회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of the hotel, 호텔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나타낼 때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연도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Tom had lunch. Tom은 점심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먹었냐면 at the small cafe on Fifth Avenue at noon on Friday. 아, 이제 눈에 확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0: 일단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빨간색이 장소이고 파란색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at the small cafe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냐 하면 탐은 바로 작은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는 어디냐면 on the 5th avenue 5번가에서 avenue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번가에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언제? at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죠. 난 12시. 12시에 언제? 어느 날? on Friday. 금요일. 그럼 12시와 금요일을 비교하면 12시가 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금요일이 더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In Paris, France. 자, 파리, 장소가 먼저 나왔죠. 파리, 프랑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적혀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장소와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넓은 것으로 이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에 대한 이것도 약간 재밌는 팩트 아닌가요? 재밌는 규칙 아닌가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ise. Rise. She is a rising star in the music industry. Talented. Talented.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everal. Several.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tar. Star.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Name. Name.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점은 바로 급하다고 단어만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사실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은 외우면은 바로 이 단어 뭐야? 이건 이거야. Fun이 뭐야? Fun을 외운다면 재미있는 이렇게 바로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영어 실력 난 영어가 급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부터 막 많이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게 실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외운다고 무조건 그게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어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책을 함께 읽자는 것이죠. 영어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amily ties, tie라는 게 묶는 거네. 아, 이게 묶는 거, 관계. 아, 그래서 관계라는 뜻이 있구나. 서로서로 묶는 거니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tie는 관계, tie. 아, 관계. 관계일 때는 ties, 복수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이러면 정말 유의미하죠. 그러나 단어만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이게 쫙 개수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영어 실력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영어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나 쓰기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 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급해. 그런다고 단어에 막 뛰어들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의 그런 공부 방법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경제가 활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끼리 미렵이 다시 올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역시 오늘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Yellen says.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Yellen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유명한 인물이죠. 잠시 후에 볼 거고요. Rates might need to rise. 그렇습니다. 이때 rates는 interest rates. 금리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듣고 확인하겠습니다.
1: Yellen says rates might need to rise.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id higher interest rates might be needed to prevent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as the Biden administration plans to make large investments to rebuild the nation's infrastructure.
2: Yellen says rates might need to rise.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id higher interest rates might be needed to prevent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as the Biden administration plans to make large investments to rebuild the nation's infrastructure.
0: 경제 뉴스는 뭐 항상 재밌습니다. 반면에 조금 알아야 되는 단어나 표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reasury Secretary.
2: Treasury Secretary.
1: Interest rate.
2: Interest rate.
1: To prevent.
2: To prevent.
1: Investment.
2: Investment.
1: Infrastructure.
2: Infrastructure.
0: 첫 번째 표현은 Treasury Secreta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ecretary가 미국의 장관을 얘기합니다. 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Minister라고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Secretary라고 하죠. Treasury Secretary,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Interest rate, 금리를 얘기하죠. Interest가 관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는 이자라는 의미고요. 이자의 유를 얘기하니까 금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prevent, 뭔가를 예방하다, 방지하다. 그리고 investment, 투자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입니다. Infrastructure. 사회기관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 항만, 교각 이런 곳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인프라라고 우리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US 트레저리 세크리터리 제닛 옐런 sai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닛 옐런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이에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으로 임명을 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유명해요. 집안이 막 노벨 경제학, 남편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전문 경제 관료였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재무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막강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higher interest rate might be needed.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죠. higher interest rates. 자, higher라는 단어는 형용사죠. 비교급이긴 하지만, 그리고 interest rates는 금리라고 하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 둘 다 명사와 명사로 쓰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더 높은 금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 즉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might be needed,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필요하다가 아니고 might be needed,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to prevent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과열 경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왜?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경제 기사가 어려운 이유는 그 숨어있는 배경 지식 때문인데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죠. 경제가 과열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과열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를 함께 올려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코로나 국면에 경제가 안 좋을 땐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 경기가 될까봐 미리미리 선조치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냐면 As the Biden administration,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plans to make large investments,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랄까요? To rebuild the nation's infra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엄청나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원래 보관이었는데 막 증시에서 막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짝 나중에 철회하는 발언을 또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낮춤으로써 경제를 살피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Monetary Policy라고 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을 풀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돈을 좀 가능하면 쓰지 않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 Fiscal Policy라고 해서 재정정책이라고 하니까 요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Yellen says rates might need to rise.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id higher interest rates might be needed to prevent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as the Biden administration plans to make large investments to rebuild the nation's infrastructure.
2: Yellen says rates might need to rise.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id higher interest rates might be needed to prevent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as the Biden administration plans to make large investments to rebuild the nation's infrastructure.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Rhino poachers are back in South Korea. 이렇게 되어 있네요. Rhino가 코뿔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 성형 수술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노우잡이라고 합니다만 전문가들 이제 쓰는 거 보면 라이노라고 쓰거든요. 라이노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서 의외로 많이 쓰는데요. 자, 코뿔소의 포처즈, 밀렵꾼들이 다시 남아공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Rhino poachers are back in South Africa. Rhino poaching has been on the rise again in South Africa since the government loosened COVID-19 travel restrictions in November. Last year, 394 rhinos were poached, 30% fewer than the year before.

0: before and the lowest since 2011.
1: Rhino poachers are back in South Africa. Rhino poaching has been on the rise again in South Africa since the government loosened COVID-19 travel restrictions in November. Last year, 394 rhinos were poached, 30% fewer than the year before and the lowest since 2011.
2: Just 전에 우리가 제목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 뉴스 키워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건 해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0: Poaching.
1: Poaching.
0: On the rise.
1: On the rise.
0: To loosen.
1: To loosen.
2: 첫 번째 표현은 poach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밀렵이라고 하죠. 불법적인, 그러니까 illegal hunting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rise. 정말 많이 씁니다. 오름세에 있는, 증가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e on the rise.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To loosen, 느슨하게 만들다, 완화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것만 아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Rhino poaching has been on the rise again in South Africa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코뿔소 밀렵 사태가 남아공에서 다시 한번 증가세에 있습니다. 오름세에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ince the government loosened COVID-19 travel restrictions in November 라고 되어 있군요. 남아공 정부가 작년 11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혹은 이동 규제를 완화한 이래로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다 규제를 했었죠. 문제는 11월 달 요게 완화되면서 오히려 밀렵꾼들이 더욱더 입국하게 됩니다. Last year, 394 rhinos were poached. 그렇군요. 작년 한 해 동안 394마리의 코뿔소가 밀렵이 되었습니다. 30% fewer than the year before. 그렇게 되어 있군요. The year before. 바로 그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30%가 줄어든 수치고요. And the lowest since 2011. 2011년 이래로는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ravel restrictions. 그런데 그게 완화되다 보니까 올해는 다시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남아공의 밀렵 코뿔소, 코끼리.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동물종의 멸종 사태로까지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각한 문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Rhino poachers are back in South Africa. Rhino poaching has been on the rise again in South Africa since the government loosened COVID-19 travel restrictions in November. Last year, 394 rhinos were poached, 30% fewer than the year before and the lowest since 2011.
1: Rhino poachers are back in South Africa. Rhino poaching has been on the rise again in South Africa since the government loosened COVID-19 travel restrictions in November. Last year, 394 rhinos were poached, 30% fewer than the year before and the lowest since 2011.
2: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죠. To be on the rise, 증가세다, 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to be on the decline. 그래서 rise와 decline이 대비되고 있고요. 의미는 하락세다, 줄고 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작년 1월 이후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뭐 당연히 be on the rise를 쓰겠죠. 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쓰면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환자인데요. confirmed, 확인이 된 환자다라고 해서 확진자라고 씁니다. 아, case란 단어는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를 얘기할 때도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infected cases라고 해서 infected people. 감염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Be infected with 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infection, 감염이죠. Infected cas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the rise since last December.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 잡고요. 어떤 내용인데 언제 이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최선의 단어와 표현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요 내용부터 확인하고 들어봅니다.
0: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the rise since last December.
1: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the rise since last December.
2: 딱 하나만 달라졌어요. 작년 1월 이후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요거 하나 달라졌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blank rise since last December. 뭐가 들어갈까요? 참고로 두 단어 들어갑니다. 두 단어. 다 똑같아요. have been 급격하게. on a rapid rise. 이때 rapid까지 나올 것 같아요. 급격하게, 빠르게. rapid aging이라고 하면 rapid population aging,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고 이제 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어를 썼을까요? 기본형은 be on the rise지만 이게 어떠한 형태로 올라가는데라고 할 때 rapid,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steady,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gradual 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서 형용사를 쓰게 되면 부정관사 어를 쓴다는 것도 함께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덜을 쓸 수도 있겠죠. 특정 상황에서. 그러나 요거 기본적인 형태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a rapid rise since last December.
1: Infected cases in India have been on a rapid rise since last December.
2: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endangered species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danger가 이제 위험한 거죠. in danger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endangered라고 한다면 멸종 위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기후 변화와 밀렵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자, 기후 변화와 밀렵으로 인해 실제로 멸종 위기종이 늘고 있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가지가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현상이 뭐예요? 멸종 위기종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어떤 파트라고 할까요? 의미가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순서, 주어부터 마지막 period, 마침표까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structure죠. 그게 chunk 단위예요. 그리고 거긴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본형입니다.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blah blah blah. 경우에 따라 나는 어를 쓰겠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안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보편적이에요.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blah blah blah.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쓰고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endangered species. 참고로 멸종되다라는 얘기는 to go extinct입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은 멸종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Endangered species, 그리고 멸종되다 to go extinct.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more and more specie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자, be on the brink of extinction. 멸종 직전에 있으면 되겠는데요. Mainly due to climate change and poaching. 그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와 밀렵입니다. 자, 나쁜 일에 있어서 뭐뭐 직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뭘까요? 이때 쓰는 표현이 be on the brink of나 be on the verge of란 말을 씁니다. The company is on the brink of collapse 라고 하면 파산 직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더욱더 많은 종들이 멸종 직전에 놓여 있다 라고 쓰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들어보시죠.
0: Endangered species. More and more specie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mainly due to climate change and poaching.
1: Endangered species. More and more specie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mainly due to climate change and poaching.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Poaching.
2: Poaching.
1: To be on the rise.
2: To be on the rise.
1: To be on the decline.
2: To be on the decline.
1: Endangered species.
2: Endangered species.
1: To go extinct.
2: To go extinc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랑 함께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아을 통해서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잘 복습하고 오셨죠? 자, 우선 우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됐었어요. The main thing is to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수거 표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stay calm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모두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오늘 학습할 내용 바로 word point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데이 13부터 데이 15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워크, 개들을 워크 시킨다. choose, 제목을 choose 해야 해. enter, 그 집에 enter 하다. only, 그녀는 only 거울만 쳐다보다. starry, starry 아름다운 밤. smelly, 그 해변은 smelly 하다. ocean, 강물이 ocean에 이르르다. earth, 나는 Earth를 구하고 싶다. Refrigerator, refrigerator 안에 음식. Mud, mud 속에서. Gas, 나는 gas한다. Attack, 개미가 attack을 한다. Challenge, challenge 해라. Destroy, 너 자신을 destroy 할 거야. Polar, polar 기후. Do a good job. 그는 do a good job 할 것이다. With two thumbs up. With two thumbs up 하고. Keep a diary. Keep a diary 했니? Next to. Chain next to에 있는 남자. On the way to. 학교로 on the way to. 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walk. 자, 발음 잘 따라 하셔야 합니다. walk라는 단어인데요. 자, 동사의 의미와 명사의 의미가 같이 있죠. 자, 그들의 개들을 매일 walk 시킨다. 우리 강아지들을요, 이렇게 walk 시켜줘야지 또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뭐 시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자, 걷다,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걷기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 walk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중에서 work. 발음이 좀 다르죠? work. 알 발음이 있는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walking, 걷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choose 하면 여러분 동사인데요. 자, 너는 제목을 choose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글에 대한 제목을 choose 해야 되겠죠? you must choose a title. 제목을 그렇습니다. 자,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명사형의 단어로 choice, 선택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다음 표현입니다. enter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동사입니다. 그 도둑은 창문을 통해 그 집에 enter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컴퓨터의 키보드에 보면 엔터 키 있는 거 아시죠? 엔터 누르면 뭔가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다, 입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the thief. 자, 도둑이요. enter 들어갔습니다. 자, the house. 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요? through a window. 창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자, entrance라고 하게 되면요. 명사로 우리 입장, 입구라는 의미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244번인데요. only입니다, 여러분. 자, only you.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녀는 only 거울 속에 자기 모습만 바라보았다.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직 당신만 이런 노래 가사 방금 선생님이 불러봤었는데요. 그렇죠? 자, 유일한 자, 또는 뭐 부사로 오로지 단지의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She only, 자, 그녀는 오로지 look at 쳐다봤습니다. 그녀 자신만 쳐다봤어요.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5번인데요. 여러분, Starry. 자, 요것도 갑자기 선생님 노래가 생각나네요. Starry, Starry Night.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뭐, 우리 라디오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어떤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 시는 Starry 아름다운 밤에 관한 것이다. 선생님이 방금 정답을 말했었는데요. 자, 별이 빛나는, 뭐, 별이 총총한 별빛이 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poem, 우리 배웠던 단어죠. 그 시는요, is about, 관한 것인데요. Beautiful starry night. 자, 별이 총총 빛나는 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6번. smelly. 자, 형용사인데요. 그 해변은 시끄러웠고요. smelly 했다. 자, the beach was noisy and smelly. 그렇죠. 소리도 정말 소음이 많고요. 냄새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smell 하면 냄새지만요. smelly까지 하게 되면요. 불쾌한 냄새가 나는이라고 합니다. 자, 247번. ocean.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 강물이 그 병을 ocean에 이르게 했다. ocean. 자, 우리 마음꽃이 암기특합니다. 여러분. ocean. 자, 오시원을 빨리 발음하면 오션 되겠죠. 오시원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태양, 뭐 해양,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a라는 단어와 동의어고요. river took the bottle to an oce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took A to B 가시면 여러분들 A를 B로 가지고 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Earth는 전 국민이 알것 같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나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Earth를 구하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어디요? 지구 대지죠. I want to save the Earth. 무엇으로부터요? From global warming. 자, 지구 온난화로부터. 그렇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249번. 자, 여기 강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refrigerator. 자, 명사입니다. 요거 없으면 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refrigerator. Help yourself to food in th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 안에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자, 우리 보통 음식 먹고 나서 어디다 보관하죠? 여기다 보관하죠? 자, 바로 냉장고 보면 되고요. 같은 표현으로 fridge라고 간단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mud, 여러분, mudpack 하면 피부에 좋겠죠? 금은 mud 속에서도 빛난다라는 표현인데요. gold, 자, 금은요, shines, 빛나는 거예요. even 배웠죠? 심지어 in the mud, 자, 진흙 속에서도 빛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251번이에요. 자, gas 갑니다. gas, 여러분, 동사 명사 뜻인데요. 나는 그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gas 한다. gas, 여러분, 개수랑 좀 비슷하죠? 저금통에 동전 몇개 있을까 추측한다. 개수 추측하다. 그래서 동사 추측 짐작하다. 명사로 추측 짐작하시면 돼요. I guess the candle went out by itsel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2번이요.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응 어택 이런 게임 있죠. 그쵸? 명사 동사인데요. 자, 개미는 무는 것으로 어택을 하고 자신들을 방어한다. ant. 자, 개미가 뭐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죠. tank. 자, 그리고요. defend. 방어합니다. 자, 공격하고요. 방어하는데요. 그대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요? by
biting, 깨무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공격하다. 반대말을 수비하다, 뭐 방어하다니까 defend.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갈게요. 자, 253번. 요것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챌린지. 자, 실패할 걱정 말고 우리 챌린지 해라. 그렇죠. 실패할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 도전하다. 챌린지가 되게 되면 여러분, 형용사인데요. 도전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어요. 자, challenge, 도전하세요, yourself, 당신 스스로. without, 여러분, without, 뭐뭐 하지 말고, 우리가 worrying이라고 같이 쓰게 되면요. 동사 ing죠. 걱정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about failure. 자, 실패할 걱정하지 말고요. 스스로 도전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4번. 자, destroy. 자, 동사인데요. 오로지 너 자신만 생각한다면 너 자신을 destroy 할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괴하다, 망치다. 반대말은요. 반대말이 파괴하다의 반대말이니까 만드는 거겠죠. 건설하다. 자, construct 가시면 되겠습니다. 255번. polar. 여러분. 자, polar 기온은 매우 춥다. 요건 좀 어려워도요. polar bear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북극곰이죠. 그렇죠? 폴러 하게 되면요. 그런 어떤 극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북극의 남극처럼 극지방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The polar climate. 자, 극지방의 기온은요. 매우 춥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o a good job. 칭찬할 때할수 있는 표현이죠. 그는 스스로 그 문제를 do a good job 할 것이다. He himself. 여러분, 조금 약간 생소하시죠? 제기대명사가 우리 앞에 우리 주어, 명사와 함께 쓰였죠. 대명사와.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스스로 will do 할 것입니다. A good job. 잘 해낼 것입니다. On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잘 해내다. 뭐 처리하다. 쉽게는 뭐 do well이라고도 갈 수도 있고요. With two thumbs up. 칭찬할 때도 할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with two thumbs up 하고 그 영화에 관해 말했다. 영화가 정말 짱이었던 거죠. Two thumbs up. 자, 얼마나 정말 짱이었으면 두 개의 손가락 올렸을까요? 만족도의 표현으로 두 엄지를 엄지척 하는 거예요. He talked about the movie with two thumbs up.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258번. Keep a diary. 쉽죠? Diary 뭐예요? 일기죠. 콜럼버스의 항해에 관해 keep a diary 했니? Keep a diary.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기를 쓰다 보시면 되겠죠. Did Columbus keep a diary on his voyage? 보이지는 항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9번. Next to. 너무 쉽죠? 여러분, 제인 next to에 있는 남자는 누구니? 바로 뭐겠어요? 바로 나와야죠. 옆에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의 바로 옆에. Who is the man? Next to Jane. 자, next to Jane이 바로 man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번. On the way to까지 하게 되면요. 자, 나는 학교로 on the way to 하는 중에 되게 음악을 듣는다. 학교로 가는 중이겠죠. 그렇죠. 자, 가는 중에로 보시면 되고요. 도중에 뭐 가는 길에. I usually. 자, 되게. listen to 합니다. 듣습니다. 음악을요. On the way to school. 자, 여기 장소 나오겠죠. to 전치사 다음에 장소 나와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show me the word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walk, 걷다구기, choose, 선택하다. Enter, 들어가다. Only, 유일한. Starry, 별빛 밝은. Smelly, 냄새 나는. Ocean, 태양바다. Earth, 지구대지. Refrigerator, 냉장고. Mud, 진흙. Gas, 추측하다. Attack, 공격하다. Challenge, 도전하다. Destroy, 망치다. Polar, 극지방에 do a good job, 처리하자 with two thumbs up, 두 엄지척 keep a diary, 일기 쓰다 next to, 바로 옆에 on the way to, 가는 길에 Liz, 함께 루즈한다 serve, 사람들을 serve한다 Connect, 컴퓨터에 connect. Firewall, 큰 firewall. Most 사람들이. Scary, 영화 보기. Silence를 깨고. Disappointed, 했어.

Because 버스를 놓쳤기 Because Fact Fact상 Universe Universe의 기원 Century 19 century Submarine Submarine을 타고 Dive 바다에 Dive Wave Wave 하기 시작했어 Breakthrough 하고 있어 Take part in 사회활동에 Take part in Make a mistake 했니? Give up on 하지 않았어 For fun 게임을 한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또 스무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lose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동사인데요 이것도 매우 쉽죠 우리 lose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승리하고 자, lose에도요 함께 lose한다 뭔가 단결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잃다, 뭐 빠지다 패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말은 자, 이기는 거니까 승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we win together and lose together. 이겨도 같이 이기고 저도 같이 진다. 자, 262번 serve. 이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식당에 가면요. serving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일은 사람들을 serve하는 것이다. serving하는 건요.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에 차려주고요. 대접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식을 차려내다 대접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service라는 표현인데요. 명사로 봉사의 뜻까지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My job is to serve people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connect. 자 connect 보면 여러분들 자 너네 이 선들을 컴퓨터에 connect할 필요가 있다. 자 connect 해야지만 컴퓨터가 작동이 될 거예요. 뭐겠어요? 그렇죠? 연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nection 하면 연결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fireball입니다 여러분 자 fireball 큰 fireball이 우리를 따라왔다 fire 자체에서 뭔가 의미 추론이 될 것 같아요 fire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덩이 보시면 되겠죠 A big fireball followed us 자 followed us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must 자 이것도 쉽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용사인데요 요즘에 most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자 사람들의 most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떤 표현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쵸? 이거죠. 대부분의 또는 양수 등이 가장 많은 보시면 됩니다. 반대 표현도 중요한데 여러분 자, most가 가장 많은이면요. least는 가장 적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ost people are selfish. 이기적인이죠. 이기적인 these days. 요즘에 자, 다음 표현이에요. 266번 자, scar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친구는 scary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선생님도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자, scary 영화. 자, 이미 이건 장르 이름이니까 아시죠? 그렇죠? 무서운, 겁나는이고요. scare이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위협하다라는 동사 의미를 보시면 돼요. My friend doesn't like to watch scary movies. 무서운 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표현. 자, silence. 자, silent도 있고요. 자, 그는 science를 깨고 말하기 시작했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에 siren이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 끄집어내 볼게요. 자, 마우코치 팀 나갑니다. siren, 삐용, 비상상황이에요. siren이 울렸어요, 여러분들. 대피소에 가서 고요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자, 고요함,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침묵, 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silent 하면요 형용사로요 침묵하는 조용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e broke his silence and began to talk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appointed 하면 좋지 않겠죠 그들은 서로에게 disappointed 했다 서로에게 disappointed 했대요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쵸 뭔가 좋지 않은 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실망한 낙담한이겠죠 disappointed까지만 하게 되면요 실망시키다요 ED로 끝났기 때문에 뭔가 받는 수동의 이미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ey are disappointed. 자, 누구에게요? With each other. 이거 배웠죠? Each other 뭐예요? 두 명일 때 서로서로라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Because. 너무 많이 봤어요. Because. 접속사요. 나는 버스를 놓쳤기 because. 정시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왜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버스를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를 이끄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때문에, 이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I couldn't arrive. 도착할 수 없었어요. 언제? On time. 정각에. 왜냐하면 I missed the bus. 자, 왜 접속사예요? 왜 접속사?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표현 가볼게요. 270번. Fact. 이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팩트 폭격, 팩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사죠. 팩트상 나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다. 팩폭할 때 팩트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상 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실상 팩트 자체는 사실이고요. In fact 많이 써요. 사실상 원래는 사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In fact, I want it to join the tennis clu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niverse, 여러분, universe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죠? 자, 명사인데요. 그것은 universe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우리 미스 코리아 말고요. 전 세계에서 미인을 뽑는 대회. 미스 유니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버스는요,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주.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전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It's a book. 무엇에 관한 책인데요?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entury예요. 명사인데요. 그 집은 자 19세ncury에 지어졌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책 많이 읽으면 알 수밖에 없죠. 뭐예요? 1세기 100년이요. 그러면 19세기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1800년대로 보시면 돼요. 자, The house was built in 지어졌어요. 언제요? 자, in the 19th centu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ubmarine이요, 여러분. submarine 하게 되면요,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자, 나는 submarine을 타고 바다 밑을 여행하고 싶다. 이미 나왔어. sub는요, 밑에라는 뜻이고요. marine 하게 되면요, 바다, 해양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바다 밑에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타고 갈수 있나요? 이거죠. 그쵸, 뭐예요? 잠수함이죠. 자, sub가 뭐라 그랬죠? 밑이라 그랬죠. 자, 우리 땅 밑에 길이 뚫려서 다니는 교통수단, subway. 지하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ravel 자, by submarine. 자, 우리 잠수함 타고 under the sea, 바다 밑을 would like to travel. 여행하고 싶다. 나왔죠? 자, 274번. dive. 여러분, 다이브는 잘 모르겠다고요? 다이버는 아시죠? 다이브 뭐 하는 사람이요? 다이브 하는 사람이 다이버예요. 나는 바다에 다이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다이버가 뭐 하는, 이거 하잖아요. 그쵸? 물속에서 머리부터 뛰어들다. 잠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learning how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다이빙하는 방법인데 어디로요? Into the se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ave. 웨이브. 선생님 춤을 잘못 춰요.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런 춤을 웨이브 춤이라고 하죠. 그 마술사는 마술 지팡이를 웨이브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웨이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죠. 파도 물결 명사고요. 손 등을 흔들다. 그렇죠. 자, The magician. 자, 그 마술사가요, began to 시작했어요. Wave of magic. Wind 하게 되면 지팡이에요. 그래서 마술 지팡이가 되겠죠. 자, breakthrough. Break 자체가 뭔가를 부수다 이거잖아요. Through는요, 뭔가를 통해서 거쳐서 이런 뜻이죠. 햇빛이 구름을 breakthrough 하고 있다. 느낌 아시겠죠?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에요. 뚫고 나오다, 나가다, 무엇을 뚫다 보시면 돼요. The sunshine is breaking through the clouds.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Take part in 좀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러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Participate in 모른다고요?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많은 사회 활동에 take part in 한다. 캠페인에도 가고요. 뭐, 마라톤에도 가고요. 여러 가지 활동에 take part in. 자, 부분이 되는 거야. 어떤 활동의 일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참가해야지만 일부분, 일원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표현으로 participate in 같이 보시면 되고요. My family takes part in many social activitie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ake a mistake. 너무 쉽죠? 바로 갈게요. 실수하다고요. By mistake 하면 실수로죠. 그가 사람들 앞에서 make a mistake 했니? 실수했니? 그쵸? Did you make a mistake in front of people? mistake 아시잖아요. 그쵸? 실수예요, 우리. 요 정도 느낌 알죠? 그쵸? 279번. give up. 모를 수가 없어요. give up 알죠? 오나나부터는 어떤 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give up on 하지 않았다. 둘다 포기하다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법은 많이 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일 자체를 그만두는 거고요. 5년이나 붙게 되면요, 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만뒀다라는 느낌 보시면 됩니다. 꿈은요, 어떤 생각의 개념, 관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80번. For fun. 여러분, fun 아시잖아요. 그쵸? fun이 뭐예요? 그쵸? 나는 이따금 그냥 for fun 모바일 게임을 왜 해요? 모바일 게임.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뭐해? 왜 하기? 그쵸? 재미삼아 하는 거죠?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I sometimes 가끔 play mobile games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재미로 하지 왜 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20개의 단어. Show me the world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 Lead, 패배하다, serve, 차려내다, connect, 연결하다, viral, 불덩이, most, 대부분의, scary, 무서운, silence, 침묵고요, disappointed, 실망한, cause, 때문에, fact, 사실 진실, universe, 우주, century, 1세기, summary, 잠수함, dive, 뛰어들다, wave, 파도 물결, breakthrough, 머리를 뚫다, take part in, 참여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give up on, 포기하다, for fun, 장난으로. 페리, 너는 페리를 탔니? upcycle, 식탁보를 upcycle 하자. frame, 사진 frame. magnet, magnet은 끌어당긴다. wild, wild에서 살 수 있다. admit, 실수한 것을 admit 했다. recommend, 삼계탕을 recommend 한다. unique, unique한 예술가. pattern, 기린의 pattern. reduce, reduce 하는 게 어떠니? else, else 다른. destiny, 인간의 destiny. fail, 수학에서 fail 했어. idea, 훌륭한 idea. lie, 나이를 lie 했니? fall to the ground, 나뭇잎이 fall to the ground. be planning to 이니? get to, 공항에 get to 할 수 있어? be sensitive to, 날씨에 be sensitive to. bring about, 온도 변화가 문제들을 bring about. 네, 우리 본격적으로 또 20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ferry 나와 있네요, 여러분. 너는 제주도에서 ferry를 탔니? 우리 이렇게 바다에서 탈수 있는, 자, 배와 같은 것인데요. 그렇죠. 바로 연락선 나룻배, 이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배로 짐 등의 나르다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did you ride 탔니? 자, the ferry, 어디에서요? at 제주 islan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upcycle. 자, 여러분, 명사로요. 자, 나는 오래된 식탁보를 upcycle 하여 커튼을 만들었다. 와, 식탁본데 오래된 게 커튼이 됐네, 여러분들. 자, 업사이클 하게 되면요, 창조적으로 재활용하는 거야. 뭔가 더 예뻐지고요, 품질이 좋게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Reuse creatively,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I upcycled an old tablecloth into curtain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83번이에요. frame,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사진 frame은요, 강철로 만들어진다. 사진을 꽃님 frame이에요. 바로 뭐겠어요? 그쵸? 이거죠. 틀, 액자, 뼈대 골격. Picture frame is made of steel. 강철이 스틸이죠. 자, magnet.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magnet은 금속을 끌어당긴다. 금속 끌어당기는 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거죠. 그쵸? 뭐예요? 바로 자석이요. A magnet. 자, attract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matter. 자, 끌어당긴다. 무엇을요? 금속을 끌어당기는 거죠. 자, 285번 wild, 우리 지난번 어떤 단어 할 때요, 나왔던 단어인데요, 명사 형용사 있네요. 사자는 wild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다. wild에서 완전 제왕이죠. 바로 뭐예요? 야생 황무지, 야생의 사나운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거친, 뭐 사나운이라는 의미에서 tough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lions
can, 자, live가 살다죠.

업주까지 하게 되면요, 어느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까지 살수 있어요. 20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야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86번 admit인데, 여러분 동사예요. 그는 실수한 것을 admit 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 뭐한 거죠? admit 했죠.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다, 시인하다, 입장 등을 허락하다. He admitted that he had made a mistake 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had made a mistake, 실수를 아주 예전에 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287번. 자, recommend. 자, 우리 동사 의미인데요. 나는 네가 삼계탕을 한번 먹어보길 정말 recommend해. 자, 여기서의 마우코치의 팁 나갑니다. recommend. 자, 내거 맨드로 바꿀게요. 자, 선생님이, 자, 이래서 시계를요, 수제 시계를 만들었어요. 자, 누군가가 수제 장인이 만드는 것을 샀어요. 내거 만든 곳을 추천할게. 내거 만드, recommend. 내거 만든 곳 추천할게. 그래서 여러분 추천하다. recommendation 하면 뭐예요? 추천 가시면 되죠. I recommend it that you try 삼계탕. 삼계탕 맛있죠, 그쵸? 자, unique. 이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형용사. 너는 그가 유니크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쵸? 여러분, 윤이라는 표현 아세요? 하나란 뜻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써요? 유일한, 독특한이 되겠죠? uniqueness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독특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will find that he is a unique artist. 자,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술가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보시면 되겠죠. 자, pattern 명사인데요. 각 기린의 pattern은 독특하다. 기린이 가지고 있는 pattern 뭐예요? 그쵸? 그 모양 알죠, 여러분? 선생님 옷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자, 양식 pattern 모범 무늬 보시면 되겠습니다. Each glass pattern is unique. 각 기린의 pattern은요 서로 다르대요, 여러분. 독특합니다. 290번 reduce. 여러분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학생으로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동사인데요. 라디오 음향을 reduce 하는 게 어떠니? 너무 시끄러운 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reduce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x 정도 등을 줄여야 되겠죠? Why don't you 뭐 해주는 게 어때? 또뭐 하는 게 어때? reduce the radio volume. 자, 라디오 소리를 좀 줄이는 게 어때? 자, else.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나와, 여러분. 자, 부사인데요. 넌 else 다른 필요한 건 없니? What else?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다른, 뭐, 그 외에, 그 밖에,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뭐 필요한 거 없어요? 292번. Destiny. 자, 명사인데요. 그들은 하느님이 인간의 데스티니를 지배한다고 믿는다. 선생님이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You are my destiny. 음이 좀안 맞나? 자, 어쨌든. 자, 옛날에 어떤 가수, 여가수가 부른 어떤 드라마의 OST가 있었어요. 별에서 어떤 누군가 내려왔었던 그 드라마의 OST 생각나시죠? 좋아요. 통한 거예요, 지금. Destiny 명사인데요. 너는 나의 무엇이야? 그렇지. 운명이에요. 자, Destination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목적지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They believe. 그들이 뭘 믿었어요? God controls human destiny. 자, 신이 인간의 운명을 정한다라고 그들이 믿었다.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자, fail. 여러분, fail 하면 조금 약간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 중 다섯 명이 수학에서 fail 했대요, 여러분. Five of them failed in mathematics. 자, 수학에서 이렇게 된 거야. 성공의 반대말 뭐겠어요? 그렇죠. 떨어지다, 실패하다. 우리는 succeed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성공하다. 294번. 자, idea. Good idea.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We think. 자, that it is a wonderful idea. 그렇죠. 아이디어, 이건 거의 우리말처럼 쓰죠. 그렇죠. 생각, 사상, 발상. idea 뭐냐고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idea, l 붙이면요. 이상적인이에요, 여러분. perfect. 같은 표현이죠. 완벽한, 이상적인. 자, 295번. 라이 볼게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별표 칠게요. 그녀가 자기 나이를 lie 했니? Did she lie about her age? 마코치에, 자, 또 암기팀 나갑니다. lie, 약간 억지스럽지만 바꿀게요. 나이로 바꿀게요, 나이. 연예인들이 좀더 어려 보기 위해서 나이를 lie 해요. 어떡해요? 저 거짓말 하죠, 그쵸? 그렇죠.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누워 계셔요, 여러분. 그쵸? 눕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y 하면 동사로 눕히다. 아래에 놨다. 같이 알아두세요.

lie? 그녀가 지금 거짓말을 했니? About her age.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그쵸? 296번. Fur to the ground. Ground 아시잖아요. 뭐야? 땅이요. Fur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쵸? 땅이 떨어지는 거겠네. 그러면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fall to the ground 하고 있었다. 그렇죠? 땅이 떨어지다. Leaf was slowly falling to the ground.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be planning to. 플랜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요. 그쵸? Plan 뭐예요? Plan. 계획하다죠? 넌 이번 방학 때 뭘? 그렇죠? be planning to이니? 뭐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쵸? 계획이다. be going to 우리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be going to 뭐라 그랬죠? 뭐뭐 할 예정이다. 비슷한 의미예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vacation? get to 나왔네. get to. 어떻게 우리가 제 시간에 공항에 get to 할수 있니? How can we get to? 자, the airport on time. 좀 늦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쵸? 도착하다. 자, 그다음 볼게요. 299번. be sensitive to. 너왜 이렇게 좀 sensitive 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는 날씨에 Be sensitive to 하다. I'm sensitive to 전치사 다음에 명사 같죠? The weather. 날씨 하나하나에 내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죠? 그쵸? 민감한 거예요. 300번이죠? Bring about 할게요. Bring about. 온도 변화가 많은 문제들을 bring about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the changes in temperature bring about many problems. 그렇죠? Bring about 뭔가를 안 좋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자, 일어나게 하다, 초래하다. 자, 우리 쉬운 표현으로 cause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20개나 우리가 살펴봤고요.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해볼게요. Ferry, the roof bay of cycle, to 활용하다, frame, to build a magnet, 자석, wild, 야생에, admit, 인정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unique, 독특한, pattern, 양식 패턴, reduce, 줄이다, else, 그 외에, destiny, 운명, fail, 실패하다, idea, 생각사상, lie, 눕다, fall to the ground, 떨어지다, be planning to, 할 계획이다, get to, 도착하다, be sensitive to, 민감하다, bring about, 초래하다.

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지 농담했을 뿐이야. We are pink and joking. 자, 우리는 농담을 한 건데, 자, 단지 농담했다. 단지, 자, 오직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Only. 오, 하늘은 맑고 별이 총총했다. Starry, starry night. 그런 노래 있었죠. 그렇죠. The sky was clear and.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자, starry 보시면 되고요. 3번이에요. 자, 지구는 우주의 작은 일부분이다. Earth is a small part of the. 자, 우리 우주라는 표현이야. 바로 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죠. Universe.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줄래? 자, can you 빈칸 a good restaurant?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추천하다. 그쵸. 바로 그거죠. recommend. recommend인 곳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영영 볼게요. 자, the planet. 자, 행성인데요. on which we live. 우리가 사는 행성. 지금 서 있는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Earth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pick, 자, 따는 거예요. 또는 or take one thing from a number of things.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요, take, 취하는 거죠. 뭐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선택하는 거. choose겠죠. 자, 그 다음에 a period of 100 years. 자, 100년 가리키는 거. 바로 1세기. 바로 century 가시면 되고요. 자, being the only one of each kind. 한 종류인데요. 한 종류에서 유일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1이라는 거, 유니였죠. 유니로 시작하는 거 바로 유니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잘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코너죠? 도전 나도 워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쓰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단어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정답을 우리 마오코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

배우기 전에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 보이시네 EBS 중학 검색하시고요. 마우코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서 복습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세 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that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that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s,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공정하지 않은 제안을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아, 뒤에 진짜 주어인 to do so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뜻은 it은 가주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은 선지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uses a tas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 the Ultimatum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할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it. To take any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d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 줄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요, 아니,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bas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an equal split to the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달러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달러였으면 나 5달러 갖고 상대방도 5달러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ea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했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인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 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주는 것은 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 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퍼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퍼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어드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 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 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 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 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ed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 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o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조, 창조,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 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고려 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파생어 중에서도 파생어 제시형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도는 얘들아 솔직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어? 2026학년도 9월 모의 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신 문제죠. 최신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eration,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ve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래서 대화의 문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요, has explored, 무엇을 연구했냐면, 무엇을 탐색해 보았냐면요, specific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연구해 봤대. 자, 그런데 특정 기술과 심지어 모두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 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체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 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쵸?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회의죠. 자,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video conferencing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적인 사회적 실제감을 복제하는 데 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rich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반이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to-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and excitement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 일상 있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하냐면요. Familiar questions to open a dialog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통상적인, 상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formulaic 이라고 하는 얘가 맞는지 보려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정말 상투적인 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 상투적인 질문인지 살펴볼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상투적이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1번은 아마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가 왜 이렇게 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낀다면, 너가 너무 이런 질문들만 해서 그래?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어때요? 직업이 뭐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though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주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저거 그러면 이때 begins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라고 하는 opening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1%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에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 즉슨 상황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는 반대말이지.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

스탠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다뭐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 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a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워를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했어요. 라고 손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 그 말인즉슨,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drawing이라든지, 그리고 sculp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에 와의 equal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 원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threat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 하되 유동적이래. 뭐 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무브먼트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커스튬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래요.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될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0: 움직이는 그 뇌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볼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Yang, Chenang Bibi, Kumin Dong Yang, Consumer Punge. An, John, Uri Komure, and Jenin, Chok Hongi Pensuga, Chikisniga, Man, Anyak, Consumer Punge Sakuga, Pesting and Demon, Ottoke, Teacher Hai Kayo, Chachi, Elevator Hole, Hidden Shiwa, Chi, Angilin Hini Kangan, Chaka in Gosero, Imshi to Pi Jusea, Tepi Dujung, Nakamuri, Dorodis, Sydney,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동물봉계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출발해야죠.
0: 제목은 최적의 노선을 타고 가자.
1: 오.
0: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뭔가를 타고서 뭐, 네. 뭐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노선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차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네. 이런 거 질문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그거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뭐 못하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1: 네.
0: 좀 뭔가 최적의 그런 노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Right?
1: 오호,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요.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미국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시 있죠. 주가 있죠.
1: 네.
0: 그것을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1: 요즘에 뭐 맵도 워낙 잘돼 있지만 그걸로는 또잘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0: Of
1: 여쭤봐야지.
0: course. 저는
1: 예.
0: 그것도 그런데, 아니, 해외까지 갔는데,
1: 맞아.
0: 좀 해보면 안 될까요?
1: 아, 트라이
0: 실수한다고
1: 해봐야죠.
0: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던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해봤으면
1: 예.
0: 좋겠어요.
1: 그쵸, 그쵸.
0: 네,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1: Ah, really? Okay, I'll try.
2: Okay.
1: I want to go to 마이오 디파트먼트 스토어.
2: 아!
1: Where, how?
2: How to get the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rain? Train good?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1: Bet.
2: Best option.
1: Best
2: Okay.
1: option.
2: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Station is two?
2: It's just two
1: Two blocks.
2: blocks away from
1: 오,
2: here.
1: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2: Another question?
1: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2: Oh,
1: 예.
2: okay.
1: thank you.
2: No problem.
1: Virginia is first time.
2: Oh, Virginia.
1: Yes.
2: Oh, you're new to Virginia.
1: Yeah.
2: Oh, okay.
1: So,
2: Enjoy.
1: thank you.
2: No problem.
1: Yeah, train.
2: It's your best bet.
1: Yes.
0: 결국 그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1: 아,
0: 괜찮겠어요?
1: 거의 국토대장정
0: 그렇죠.
1: 느낌으로. 예.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1: 그쵸.
0: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1: 놀러
0: 가서.
1: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0: I
1: 여행하면은
0: know.
1: 아쉽죠.
0: 아마 자전거 타고 뭐한 10분이면.
1: 그쵸.
0: 네, 뭐, 수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0: 거예요.
1: 어허.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Okay. What's the best way?
1: To get 또 끊어요.
0: 근데 어디요? 어디?
1: To 마유 백화점.
0: 믿어보겠습니다.
1: 백화점은 믿어볼게요.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다 영어로 써 있어. Depart.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Department.
2: Okay.
1: Department가 끝인가요?
0: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1: 뭔가 좀 허전한데. 여기까지.
0: 자, 네. 오케이. 일단은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네. 이제 썼고요.
1: 네.
0: So what's the best way to 뭐하는 거예요? Oh, to get 어디로? To my department. 정답은
1: 아, 스토어가 있군요.
0: 그렇죠.
1: 아,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가지고.
0: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아.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1: 아, 그래요?
0: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아... 이상하죠, 이상하죠.
1: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는 아, 혼자잖아요.
0: 죄송한데 아파트먼트는 아파트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So, department store. 이게 네. 백화점이 될 거고
1: 네?
0: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 돼 있죠, 당연히.
1: 그렇죠?
0: 근데 네. 이제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러니까요.
0: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1: 네.
0: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1: 예.
0: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1: 아.
0: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1: 예, 예, 예,
0: 네,
1: 예.
0: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아.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1: 네.
0: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내가 강세를 뭔가 잘못 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영어에서 나면 안 돼요. So, depart 하고 T가 거의 나올 그럴 여지가 없게
1: 네?
0: department
1: 오.
0: 이렇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epartment. 오.
1: Department.
0: There you go.
1: Okay.
0: 그리고 store 할 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소리가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1: 네.
0: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1: 네.
0: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1: 먼트 아니에요?
0: 근데 희한하게도
1: 예.
0: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문.
1: 아, 그러네요.
0: 처럼 빠져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이게 아니라
1: 예.
0: department.
1: 아.
0: 어, 힘이 빠져. department.
1: 오히려
0: 이렇게 돼요.
1: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보여드릴게요.
1: 음흠.
0: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1: 예.
0: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보면
1: 네?
0: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1: 그래요? Apartment. Apartment.
0: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1: 예.
0: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entertainment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entertainment 이게 아니라
1: 네?
0: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entertainment.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1: 네?
0: document 무슨 뜻이에요?
1: document? documentary.
0: 예. 이건 서류란 뜻이에요. 서류.
1: 아, 서류구나.
0: Okay. So 이것도 document보다는 document.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document.
1: Mm-hmm. document.
0: There you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1: 네.
0: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아.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도 많이 좀 봤죠?
1: 맞아요.
0: get to 하는 거.
1: 네.
0: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 될 수 있어요.
1: 네.
0: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1: 네.
0: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Yeah. Right?

0: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1: 네.
0: Right? 뭐 하는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1: get.
0: To get to 어디. 어디 네.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 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1: 그렇죠.
0: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1: 그러면 그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 같죠.
0: 하시네. 그렇죠. 뭔가 응용을 더 할 수 있게
1: 그쵸.
0: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그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1: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0: That's right. 네.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1: 우와.
0: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1: 오.
0: Right, you guys?
1: What's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0: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1: I learn English.
0: Very nice.
1: Wow.
0: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게 영어로 덩어리 표현하는 거 있을까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1: Yeah.
0: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1: 네네.
0: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Oh, to lose weight 하는
1: 예.
0: 거. Make sense?
1: Wow.
0: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0: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1: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Mm-hmm.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1: 네.
0: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1: Yes.
0: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차가 가장 나아요.
1: 자, the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0: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1: B-A, 아, 그런가요?
0: BAT죠.
1: Sorry 네. about
0: 오케이, 깜짝 놀랐어요.
1: Yes.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0: 네.
1: 예, 열차.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트레인 할게요. 네, 트레인 is your best bet.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트레인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를
1: 생소해요.
0: 이제 해석을 하면.
1: 네.
0: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상상 가능할까요?
1: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0: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betting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Betting. 뭔가 돈을 걸거나
1: 네.
0: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을 걸다, 내기를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1: 트레인이 가장 높다.
0: 맞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1: 아하.
0: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1: 우와.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버스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 해요?
1: The bus is your best bet.
0: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1: 네.
0: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네네네.
0: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1: 네.
0: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ook. Yes.
0: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1: Booking.
0: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booking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Booking online.
0: Onlin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1: 네.
0: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1: The bus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1: 어, 뭐죠?
0: 어,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1: 그쵸.
0: 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 어. The is just two blocks a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0: 주어가 빠졌네요.
1: 그쵸. 그러면은 역에 해당하는 station 할게요.
0: Okay.
1: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떨어져 있다.
0: Right. Okay. So, 뭐, 무슨 역,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맞는지 보겠습니다.
1: Yes.
0: You got it. All right. Mm-hmm.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역. 뭐 사실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train station이겠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예.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쓸까요?
1: Bus station.
0: Bus station.
1: 예.
0: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1: 어, 그래요?
0: 우리 보통 뭐라 그래?
1: 아, 버스탑이네요.
0: That's right.
1: Sorry. Yeah.
0: Okay.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 네.
0: So, 일반적으로 버스는 버스탑.
1: 버스탑.
0: 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같이
1: 예.
0: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1: 그냥? 맞아요.
0: 몇 블록을 가면.
1: 네.
0: 이라고 하죠.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1: 맞아요.
0: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특히나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 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block
1: block block
0: There you go.
1: Mm-hmm.
0: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 예?
0: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1: 네.
0: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away.
0: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맞아요.
0: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느낌.
1: 네네.
0: 이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1: 그래서
0: 그 station은 그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1: way,
0: away. 떨어져 있다.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1: 네.
0: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1: 아하.
0: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1: Post office.
0: Post office, right? 그럼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1: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그렇죠. Five blocks away.
1: away.
0: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와.
1: Wow.
0: I love it, I love it.
1: Yes, yes.
0: Al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1: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All 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A hundred이라고 읽어도 돼요. Okay.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1: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고마워요. 그래서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1: 아우, 처음이라 얼마나 또 네. 어리둥절 하셨을까.
0: 거기 막 열차역이나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1: 그쵸.
0: 저도, 아,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 있어서 갔었는데, 어,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1: 어.
0: 네. 아무튼.
1: 그쵸. 네.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0: 아, 뭐 틀려도 괜찮아요. 예. 이거는 뭐 지역 이름이라서.
1: 이 친구는 버지니아의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0: 아, 부이겠네요. 왠지.
1: 왜요?
0: 예?
1: 왜요?
0: 왠지
1: 네.
0: 굴려보고 싶어요. Virginia, 이렇게.
1: 오케이.
0: 예. Virginia.
1: 아하.
0: 아.
1: Almost.
0: So beautiful.
1: 엄청 비슷해요.
0: 어, 그래요?
1: 오케이, so beautiful은 뭡니까?
0: 몰라요.
1: 자, the
0: 오!
1: I입니다.
0: 오!
1: 네, Virginia.
0: 오!
1: 그래도 bird 할때 B를 안쓴 게, 아,
0: 예.
1: 고쳤잖아요. That's
0: 그쵸?
1: good. All right.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그래서
0: 네.
1: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That's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0: Virginia. Virginia.
1: 그쵸,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0: 네.
1: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0: 네.
1: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을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0: New
1: new.
0: to,
1: Yes.
0: yes.
1: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0: 네.
1: 대신에 뭐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0: 예.
1: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못 들어봤어요.
0: 오,
1: I'm.
0: I am new to this concept.
1: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러면서, oh,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0: She is new to the city.
1: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엄청
0: Yeah.
1: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0: 와우.
1: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니까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0: 네.
1: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0: I'm new to this concept.
1: She is new to the city.
0: She is new to the city.
1: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0: 네.
1: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0: 오.
1: 새롭나요?
0: Are you new to this office?
1: 그 오피스 좋아요? 회사?
0: 회사?
1: This
0: Company?
1: company? That's it,
0: Yes.
1: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될 수도 있겠고요.
0: 네네.
1: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땡큐.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y department store?
1: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1: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1: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1: 네,
0: 볼까요?
1: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지금.
0: 내가 진짜 쫓아가서 호출을 내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저도 열심히 할게요.
0: 네.
1: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0: 아하.
1: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0: 네.
1: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0: 네.
1: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0: What's the best way
1: 자, 영어를 배우는
0: to learn English?
1: To learn English.
0: Yes.
1: 아주 좋아요.

0: 두 번째,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1: What's the best way?
0: 살을 빼기 위한.
1: To lose weight.
0: 그렇죠. To lose weight.
1: Mm-hmm.
0: 세 번째입니다. Mm-hmm.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1: What's the best way?
0: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백화점에.
1: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Right.
1: Mm-hmm.
0: 좋았습니다.
1: Wow.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1: 네.
0: 쉽진 않았을 것
1: 문장이
0: 같아요.
1: 문장이 지금 거의
0: know, 뭐,
1: 공간이 모자라요.
0: 빠박하게
1: 네.
0: 들어갔는데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Be new to
1: 아하.
0: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1: 네.
0: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1: I a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1: Uh-huh.
0: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네. 그녀라고 잡을게요.
1: 네.
0: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 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1: Oh, I'm new to this concept.
0: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입영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1: 그쵸.
0: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겠죠.
1: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하면서.
0: That's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3: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2: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5: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Ooh.
5: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4: 2 blocks?
5: Yeah.
4: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5: Well, enjoy.
4: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1: 음?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터의 편이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on Peter's side?
0: 그렇죠.
1: 네.
0: on을 써서 side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1: Mm-hmm.
0: So are you on Peter's side?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동사 쓰고요.
1: 네.
0: be new to something
1: 오호.
0: or somewhere,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1: 아하.
0: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맴도실 것 같은데요.
0: Right.
1: 네. 완벽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보시고요.
0: Okay.
1: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good.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1: 그럼요.
0: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0: 네.
1: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0: 믿어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다.
1: And she says, but unfortunately, I hadn't really been seeing results, and so I was wondering why.
0: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I hadn't really been seeing results. I haven't been seeing results가 아니고 I
1: Hadn't.
0: hadn't인 이유는 뭔가 지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1: Yeah,
0: 그래서
1: so she realized and changed.
0: 결과가 안 보이고 있었어서 뭔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 그 상태와 지금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haven't가 아니고 hadn't. 결과가 안 보였었어서 so I was wondering why 궁금해졌어요.
1: Yeah, of course. Let's find out more.
2: And it turns out that for my case, since I wasn't really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wanted to gain muscle, I should have been eating a lot more food and ensuring that it's really good, nutritious food as well.
1: And it turns out that for my case, since I wasn't really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wanted to gain muscle.
0: And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조사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it turns out 알고 보니 이렇더라고요. That for my case 제 경우를 위해서는 아니면 제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 in my case 해도
1: Yeah, in my
0: 똑같은
1: case.
0: 의미가 될것 같고요. Since I wasn't really trying to lose weight 저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I just wanted to gain muscle 근육량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1: She says, I should have been eating a lot more food and ensuring that it's really good, nutritious food as well.
0: I should have 하면은 뭐뭐 했어야 한다. I should have been eating 먹어왔었어야 한다. A lot more 훨씬 더 음식을 많이 먹었어야 했고요. And ensuring I should have been ensuring 반드시 이렇게 했었어야 해요. That it's really good.
1: Nutritious food.
0: 네, 영양가 높은. 그래서
1: Nutritious.
0: 네, 영양가가 높은 그러니까 really good food 좋은 음식 그리고 nutritious food as well 좋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건 여기선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1: Of course.
0: yeah, what's good food?
1: Yeah, what's good food? It's nutritious food,
0: yeah,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좋다라는 말을 good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고, 나중에 nutritious로 그냥 대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Yes.
0: 영양가 높은 음식도 반드시 먹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동안 열심히 운동만 했었다는 거죠.
1: Right, for sure. Let's see what she says next.
2: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and especially girls tend to starve themselves when they think of fitness. They think that it's about going to the gym really often, doing lots of cardio, but then not eating equivalently.
1: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and especially girls tend to starve themselves when they think of fitness.
0: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제 생각에 이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And especially girls, 특히 여성들이 tend to
1: Starve themselves. Starve.
0: starve가 누군가를 굶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am starving 해도 되는데,
1: I'm starving.
0: 네, I am starved 예문으로 준비한 게 바로 이건데요.
1: For example, I'm starved. I'm starved.
0: 정말 배고플 때 I am really, really hungry 해도 되는데
1: I'm starved.
0: I'm starved 아니면 I'm starving
1: Starving.
0: 둘다 괜찮아요. 어떻게 한 동사가 ing 형태로도 쓰고 과거분사로도 쓰이느냐? 왜냐면 굶다, 굶기다 두 가지 뜻이
1: Yeah,
0: 있기 때문이에요.
1: they both work.
0: Yeah, they both work. 그래서 starve themselves 그냥 스스로를 굶긴다는 것은 밥을 굶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when they think of fitness, 피트니스를 생각하면 잘안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1: Next, she says, they think that it's about going to the gym really often, doing lots of cardio, but then not eating equivalently.
0: 그래서 they think that it's about 그들은 뭐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보다는 중요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맞겠고요. 체육관에 really often 아주 자주 가고 and doing lots of
1: Cardio. Cardio.
0: 카디오는 원래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혈관계의라는 좀더긴 단어가 있어요.
1: Yes, cardiovascular
0: 네.
1: exercise.
0: cardiovascular exercise. cardiovascular가 심혈관계의 그래서 심혈관계 운동이라고 해서 긴데 그냥 카디오.
1: Cardio.
0: 유산소.
1: Yeah.
0: 우리말에 그 산소 뭐 무산소 유산소 그 산소랑은 관련 없는 단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야. Yeah.
0: 그래서 doing lots of cardio 그냥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But then not eating
1: equivalently, equivalently.
0: 그것만 하고 문장 구조가 조금 깨지긴 해요. 구어체라서.
1: Right.
0: And then they are not eating equivalent.
1: Yes, they are.

0: And actually, I've learned that fitness has to be a really good combination of these things. Yes, you do need to be bodily active and go to the gym or do some sort of activity, but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really make sure that you're eating well and giving your body all the nutrients that it needs to grow and form that dream body of yours.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it turns out. Turn out 자체가 뭐 알고 보니 이렇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turn out to be 형태도 있지만 여기서는 it turns out that 이렇게 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더라. 그 다음으로 it is about 동사 ing 하면 아까도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뭐뭐에 관한 것이다 보다는 뭐뭐가 중요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로 옮겨볼 우리말 문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식단 이야기를 할때 가끔 이런 말 듣잖아요.
1: Of course.
0: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단백질 늘리세요.
1: Ah, that is eat a little less carbs and more protein.
0: Carbohydrates를 줄여서 carbs라고 해요.
1: Carbs,
0: 네,
1: carbs.
0: 탄수화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탄수에서 탄 부분만 말하는 건데요. Carbohydrates, eat a little less carbs and more protein.
1: One more time. Eat a little less carbs and more protein.
0: Perfect.
1: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운동과 식단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Eating well and being active remains the best medicine for defending against fatness and cultivating fitness. If I have proven anything in my 9-year fitness journey, it's that you can't outrun what you eat. Exercise will improve your life, but exercise alone will not make you skinny.
0: 네, 첫 번째로는
1: Juliana says,
0: Eating well, 잘 먹는 거, 그리고 being active, 여기서 잘 eating well이라는 건 eating a lot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No, eating nutritious foods.
0: 네,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먹는 거, being active,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거, remains the best medicine. Medicine이라는 것은 최고의, 여기서는 약, for defending against fatness and cultivating fitness. Fatness, fitness, 이게 비슷하게 라임이 맞잖아요.
1: Right? There's a lot. Like from fat to fit.
0: 그렇게 많이 쓰여요. Uh-huh. 어떤 표어 같은 거에 fat to fit라든지. Uh-huh. 그래서 살찌는 것을 이겨내고 cultivating fitness, 몸이 fit, 몸이 탄탄해지도록 yeah.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 먹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1: That's right. Next one, Alfred says,
0: If I have proven anything, 제가 하나라도 증명한 것이 있다면 uh-huh. in my 9-year fitness journey, 지난 9년간 피트니스를 해오면서 9년간 증명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It's that 이런 내용입니다. You can't outrun what you eat. Outrun이라는 건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걸 원래 말하는데
1: right.
0: 그래서 그 음식, 식단을 운동으로 이겨버릴 수는 없다.
1: Right.
0: So, Exercise will... Yeah,
1: so. Oh, yeah. Well, I was just going to say, when you can't outrun something, it means you'll get the negative effects of it, right?
0: 네,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Exercise will improve your life. 운동을 하면 생활이 개선이 될 테지만, but exercise alone will not make you skinny. 운동만 해가지고는 마른 체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1: That's true.
0: All right.
1: Okay.
0: Good information.
1: Yeah, good information, right? Well,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Yes,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메인 센텐스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I enjoy being a teacher. 자, 한눈에 딱 봤을 때 여기 비동사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쵸, 숨겨져 있습니다. Being a teacher라는 거, being이라는 게 비동사의 동명사거든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우리 비동사의 동명사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요. 자, 우리가 비동사라는 것을 이미 공부했지만, 그래서 비동사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동사의 동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형태와 뜻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뭐 사실 형태는 되게 단순하죠. 아, 비동사에 ing 붙어서 비동사에 동명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뒤에 일반적으로 뭐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 붙게 된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되, 그런 경우, 자, 뭐뭐 인 것, 그렇죠? 뭐뭐 인 것, 동명사도 보통 보면은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붙었을 때 뭐뭐 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뭐가 되는 것, 뭐뭐가 되는 것, 이렇게 또 해석이 자주 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비동사가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어떤 그런 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게 이제 비동사의 동명사의 쓰임과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섞여서 이 being 형용사를 우리가 종종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게 구는 것,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게 된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거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해낼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직접 예문 보면서 함께 겪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부터 곧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Being a successful author is my goal. 자, being a successful author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볼 텐데, 사실 being이라는 거 혼자 떼어놓고 동명사로 쓰였다 그러면 그냥 뭐 존재하는 것 또는 뭐 존재하기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being 뒤에 a successful author로서 보호의 역할을 이제 담당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쓰인 거잖아요. 그것까지 참고해서,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세 가지 뜻을 다 넣어보되, 성공적인 작가 인 것이 내 목표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being a successful author를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가장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개 뜻을요 다 한 번씩 넣어보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그 뜻으로서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감이 오게 되거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이걸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Please stop being so loud. 힌트를 하나 좀 드리자면 being 다음에 형용사가 쓰였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쓰인 경우에 그게 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eing so loud는 시끄럽게 구는 것이라고 해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문장 이해를 해보자면 제발 좀 시끄럽게 구는 것을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해석을 해보면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top 다음에 being이라는 비동사의 동명사가

형용사와 이렇게 쓰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비동사에 동명사를 활용한 영어 문장 두 개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동이어서 나는 외로웠어요. 참고로 저는 외동이 아닌데 외동인 친구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물론 이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비동사의 동명사를 활용해서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주려면요, 우리말도 살짝 바꿔주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외동인 것이,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동명사가 쓰여지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외동인 것이 나를 외롭게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을 조금 더 영어스럽게 만들어 놨고요. 참고해서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외동인 것이, 뭐뭐인 것이, 요거 이제 우리가 being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eing an only child. 외동인 것이 만든 거죠. made. 근데 뭘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든 거예요. made me, 나를 만든 거죠. 나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든 겁니까? 외롭다고 느끼게끔 만든 거잖아요. feel lonely.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색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비동사의 동명사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Being an only child made me feel lonely. 좋아요.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이라면 다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나 이제 영어 공부 시작했어 라고 내가 뭔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말하기에 나중에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끝까지 가서도 영어 못하면은 너무 이제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라는 생각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실패자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걱정을 우리가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는 먼저 두려웠던 거죠. 자, 해서 주어 he 넣어주고요. 두려웠습니다. He was afraid.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를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전체사 of를 뒤에다가 또 붙여주거든요. He was afraid of 다음에 무엇이 두려운지만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잖아요. Being a failure. Failure가 실패란 뜻이니까 being a failure, 실패가 되는 것, 즉 실패자가 되는 것, 이런 뜻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문장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비동사의 동명사가 적절히 쓰였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문장 크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He was afraid of being a failure. 사실 동명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동명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몰라버리면 이 문장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문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enjoy being a teacher.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I enjoy, 나는 즐긴다는 거죠. 뭘 즐긴다는 거예요? Being a teacher. 선생님인 것을, 선생님인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참고로 영어 문장으로는요, I enjoy being a teacher. 이런 문장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나는 선생님인 것을 즐겨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해할 때는 의역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생님인 것이 좋아요.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의역을 해주시되,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동사를 갖다 동명사로 많이 활용하는구나 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굉장히 알찬 시간 보냈어요. 비동사 쭉 공부 5시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그 모든 내용 복습해 주시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ey guys, today is the last day of our final stretch sequence or series. Yay!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옆구리와 그리고 허리를 풀어주는 마지막 날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Let's go.
1: There's something on your pants. Oh, I couldn't care less. No, but it's on your behind. People might think you've made a mistake.
2: Really?
1: Now it's all I'm thinking abou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이 I couldn't care less라는 표현인데요.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I couldn't care less. 이거보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정말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 이거의 정말 최고조 버전이에요. I couldn't care less. 그렇게 해서 There's something on your pants 이럽니다. 또 바지에 뭐가 묻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Oh, I couldn't care less 이럽니다. 아유, 나 진짜 신경 안 써. 이거보다 신경을 덜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정말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 이런 뜻이죠. Oh, I couldn't care les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but it's on your behind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너 이렇게 뒤쪽에 묻어있단 말이야. It's on your behind. 뒤쪽에 묻어있어. People might think you've made a mistake.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뒤쪽에 엉덩이 쪽에 묻어있나 봐요. 그랬더니 really? 이러니까 진짜?
1: Now it's all I'm thinking about.
0: 이러니까 아 이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I couldn't care less. 해서 완전 그 반대인 It's all I'm thinking about 이럽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이 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couldn't care less.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id you know Ian has been talking bad things behind your back? Is that so? You don't seem surprised. I couldn't care less. He will reap what he sow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역시나 I couldn't care less 표현 살펴볼 건데요.
1: Did you know Ian has been talking bad things behind your back?
0: 이럽니다. 너 그거 알았니? Did you know Ian, 이안이
1: has been talking bad things behind your back?
0: 네 등 뒤에서 어떻게 돼요? 앞담, 나쁜 말을 하고 다닌 거 너 알고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Is that so? 이럽니다. 어, 그냥 그러니? Is that so? 그렇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you don't seem surprised. 이럽니다. 어, 전혀 놀란 것 같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놀랍지가 않니? 그 소식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I couldn't care less. 이럽니다. 나는 신경이 안 쓰여. 나 이거보다 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 관심이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 will reap What he sows 이럽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나요?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He will reap what he sows 이러죠.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다. 그래서 이엔이 행동한 대로 자기도 뭐 똑같은 결과를 거두겠지 이런 의미에서 He will reap what he sow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대화 통해서 우리 I couldn't care less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요가에서도 잘 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2: Yes, finally, today is the last day of stretching out our spine and our sides. So let's get started. Today's pose is a revolved easy pose. It's pretty easy. So let's get started. So of course, start on your easy pose.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Of course, start on your easy pose. Good. Put the odd leg in front the one you put behind normally.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the odd leg in front, the one you put behind normally. Okay? Good. Now straighten your back. Hold on to your ankles if it helps. Yes?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raighten your back and hold on to your ankles if it helps. Good. Now with one hand, hold your opposite knee and send the other arm sideways and back.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ith one hand, hold your opposite knee and send the other arm sideways and back.
0: Yes?
2: Good. Now, with the other hand, which is this one, tent up your fingers and help your upper body twist.
0: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with the other hand, tent up your fingers and help your upper body twist.
0: Good.
2: Now look towards the side you're twisting to. That'll help too.
0: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look towards the side you're twisting to.
0: That'll help too.
2: Good. Now you can keep holding on to your knee, but you can also let go and put the back of your hand on your thigh.
0: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you can keep holding on to your knee, but you can also let go and put the back of your hand on your thigh.
0: Yes?
2: Good. Now slowly come back and twist the other way.
0: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From here, slowly come back and twist the other way.
0: Good.
2: Now breathe here. How far you can twist is not important.
0: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breathe here. Now how far you can twist is not important.
0: Good.
2: I couldn't care less how flexible you are. I only care that this stretch helps you.
0: I will say that again, so important.
2: So I couldn't care less how flexible you are. I only care that this stretch helps you,
0: okay?
2: Great,
0: that was it.
2: That was the revolved easy pose.
0: Good job.

0: Wow, that was the end of our spinal and side stretches series. Good job, everybody. Next week, we are going to do poses that enhance our digestive system, something that will make us digest better.
1: 네,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허리 그리고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I couldn't care less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I couldn't care less 정말 관심 없어. 정말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아 이런 뜻의 I couldn't care less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나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Have an amazing weekend.

0: 바리 제인의 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 뿌연 연기가 무엇이었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알려주세요. Take a listen.
1: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Her loud ritual has ended.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Wishing everyone luck, I continued with the journey.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바로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소원, 소망이 바로 이 뿌연 연기였다라는 거죠. 오케이, 재미있습니다.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우리의 의식과 다소 비슷하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방문한 사람들의 wishes, 소원들을 가리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또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어지는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들리는 소리 잘 캐치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2.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0: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의 뜻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안전한 여행을 애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다소 비슷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뿌연 연기가요. 사실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소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바로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 답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자막 보면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놓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 아, 잘 안 들린 부분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Her loud ritual has ended.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Wishing everyone luck, I continued with the journey.
0: All right,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What do we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t'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Is, is, somewhat, is, 겹점. It's somewhat, 어쨌든 비동사는 기능어죠. 그래서 is가 아니라 it's somewhat, 거의 안 들려요. It's somewhat similar. L 발음 들어갔기 때문에 similar 하면서 혀가 끝이 윗니디로 올라가줘야 되고요. To 약한 기능어, our 약한 기능어. Ritual 발음하실 때 R 사운드 처음 소리 내실 때 잘 안 되시면 힌트는요. 우 하면서 re 하시면 돼요. Ritual. 그런데 이때 혀는 어디에도 닿지 않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It'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It'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끝날 때 AL, O 하고 올려주시고요. Okay. Google listening 3. It'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한 번 더.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여러분, the, of, 그리고 who. 관계대명사 who도 마찬가지로 기능어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Wishes those visited인데 이 T 사운드가 강

0: 윗몸, 양몸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르에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ED 형태가 릿 이렇게 소리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visited, visit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따라해보세요. 고고리스님 1. The wishes of those who wish, visited. 네. 고고리스님 2.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드시죠? 자, 고고리스님 3.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One more time.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2.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0: 네,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visited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오케이. 자, 내용 볼게요. Pleading for a safe trip, 안전한 여행을 애원하는 것은요, is blank similar to our ritual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somewhat. 이 somewhat은요, 어느 정도, 다소 이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 다소 비슷해요. 우리의 의식과 말입니다. Her blank has ended 했어요. 그녀의 뭐가 끝났다는 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loud ritual 했으니 아주 요란한 의식이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면과 매치하면서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단어도 캐치하셨겠죠? Alright, move along. The foggy smoke, 뿌연 안개, 뿌연 연기, 안개는 아니고 연기가요, was actually, 사실은요,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소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wishing everyone luck 했어요.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하면서 I continue with the journey 했습니다. 나는 네,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돼요. journey는 긴 여행의 여정을 뜻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100% 도전해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Pleading for a safe trip is somewhat similar to our ritual. Her loud ritual has ended. The foggy smoke was actually the wishes of those who visited here. Wishing everyone luck, I continued with the journey.
0: 여러분 재미있게 들리고 또 재미있게 캐치를 하셨겠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위해서는요,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시청해보세요. 충분히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ut in a more light and fun way. 네, 아주 native speaker답게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아, 최근 주문에서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We found some defective items in the recent order. 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Oh no! Okay, so what do we say after that? May I ask what was wrong? 아, 부품 몇 개가 부러졌습니다.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find out. 네, all right. So there are situations when 물품을 받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죠. So let's look at the dialogue. We found some defective items in the recent order. 자, 최근 주문에서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자, defective items. Defective is an adjective, 형용사인데 defective items, 뭐 defective goods 이렇게도 많이 쓰죠. Alright, 그래서 oh no,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이렇게 생각하셨죠? Okay, I thought so. So what we would say is I'm terribly sorry. 자, terrible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정말 미안한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terrible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So I'm terribly sorry 할 때 I'm very, very, very, very, very sorry 라는 뜻이에요. Alright? May I ask what was wrong? 자,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what was wrong? Okay.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자, some of the parts. 자, 부품 몇 개가.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부러졌어요. 네,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there could be a lot of reasons why. But in today's dialogue, defective items or defective goods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And also, I'm terribly sorry. Like, you're really, really, really, really sorry.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detail. Okay, here is our first phrase, and this is a phrase. Actually, it's a word, okay? Defective. Okay, defective. 자, 이거는 형용사라서 결함이 있는, right? 자, 불량품 같은 경우는 defect로 말하면 되죠. Okay. We will only give a refund if the item is defective. 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해 드립니다. So 환불을 많이 뭐 미국에서는 많이 해주는데 뭐 특히 이렇게 어떤 machine 어떤 이렇게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을 하는 거죠. If the item is defective or if it is a defective item. Okay, the car has been recalled for defective brakes. 자, 뉴스에서 이 단어도 사실 리콜할 때 이거를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Right, so 그 차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되었다. Okay, so defective brakes, 뭐 defective 뭐 steering wheel, defective 뭐 차 대해서는 defective를 많이 씁니다. 특히 recall. So the car has been recalled for defective brakes. So if something is defective, so the machine usually this part of the machine is defective, right? So 이거는 뭐 broken은 뭐 이제 흔히 이렇게 매일 쓰이는 단어지만 이럴 때는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defective 같은 단어를 쓰죠. That's why we want to learn this word because we're dealing, you know, we're talking about business, right? Okay, so next one. Key pattern is I'm terribly sorry. 자, I'm very, very, very, very sorry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you know, business에서는 뭔가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이렇게 formal한 말을 필요하는데 I'm terribly sorry. 대단히 죄송합니다. Okay? So, I'm terribly sorry to bother you. 자, 귀찮게 해드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Juice versus beverage. Juice versus bever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juice 그리고 beverage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볼게요. juice. 이거는 외래어로도 우리가 juice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juice. juice.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juice라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리가 이 c 발음, s, c 이렇게 섞인 발음이죠. juice. juice. 오케이? juice가 아니고요. 이건 습관적으로 고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juice는 이거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짠 즙입니다. 그거를 juice라고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Juice, juice, juice.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갖다 줄까?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do you want 이거를 완전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그래서 vegetable juice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유보다 야채 주스가 좋아, 더 좋아. 이거 말하자, 더 선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 뭔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즙이 나온 거는 juice라고 합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Okay,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우리 이 레몬에서 즙을 짜내보자.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서 그 바로 나오는 그 즙도 juice라고 합니다.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read this out loud.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네, 다음 단어는 beverage입니다.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B-E-V-E-R. 그래서 뭔가 beverage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은 그냥 beverage. 그래서 중간에 ER를 아예 그냥 무시해서 beverage. Beverage, 바로 V에서 R로 넘어가시면 돼요. Beverage, beverage, okay? Beverage는 음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drink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물, 우유, 주스와 같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액체류를 다 b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jui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죠. 다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juice하고 beverage의 차이, 만약에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juice처럼 생겼는데 밑에 beverag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설탕, 색소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탄 거를 beverage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ould you like a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beverage, 음료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네, 뭔가 비행기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트가 Would you like a beverage?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마실 것을 좀 줄까? 친구한테는 Would you like a beverage?라고도 할수 있지만 beverage는 drink하고 동일해요. 근데 drink는 훨씬 짧으니까 좀더 캐주얼하고 beverage 같은 단어는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근데 bevera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스랑 뭐술 종류, I don't know, like iced tea, 뭐 이런 거, tea 종류 다. 이게 다양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Would you like a beverage?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그러면 alcoholic, 이게 뭔가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이 된 음료는 아니야.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Is this an alcoholic beverage? No,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is is the menu for drinks라고 해도 되지만 좀더 포멀한 느낌이요. 이게 음료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음료를 위한 메뉴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주스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 나오는 그 즙이죠. 그래서 juice라고 하고요. beverage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다도 포함되어 있고 뭐술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우유, 주스 등등등. 근데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주스처럼 생겼는데 beverage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많이 타 있는 다른 재료들이 타 있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juice 그리고 beverage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와 표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해서 풀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돈의 의미. The meaning of money. 자, 일단은,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돈에 너무 다른 거를 못 보고 편안히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영어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돈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meaning인 것 같아요. meaning. The meaning of money.

0: The meaning of money. 이거 무슨 표현이 아니라 너한테 돈의 의미가 뭐야? What is the meaning of money to you?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던질 때. 그렇죠? 무슨 대화를 하기 위해서 The meaning of money. 이거부터 해볼게요.
1: The meaning of money. The meaning of money.
0: 자, 두 가지 관점.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건 너무나 맞죠.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있지만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삶을 편하게 해주다. 쉽죠? Make life comfortable. 이건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그냥 문장을 조합해서 콜로케이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make life comfortable. Make life comfortable. 들어보세요.
1: Make life comfortable. Make life comfortable.
0: 콜로케이션이라 해요, 이걸.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make이라는 단어하고 life라는 단어하고 comfortable이라는 말 단어를 그냥 다 따로따로 알아두는 게 아니라 묶어서 조합을 해서 make life comfortable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복은 그냥 happiness잖아요. happiness, 행복. 자, 보장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외우면 되겠네요. 저 단어는 많이 보신 단어일 거예요. insure, 보장하다. insure. 그런데 does not insure happiness. 물론 이제 두겠지만 3인칭 단수 주로 money를 주어로 잡을 거니까 money does not 그래서 3인칭 단수 es를 붙였어요. does not insure happiness. does not insure happiness. 요거 뒤에 가세요. insure. 들어보세요.
1: does not insure happiness. does not insure happiness.
0: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대로 볼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분명한 사실이다. 뭐 certain 같은 단어들 괜찮을 것 같은데요? It is certain. 확실하다. certain이 아니에요. certain. 이게 이제 성문 폐쇄음이라 부르는데 T 발음이 완전히 죽어서 목구멍에서 응 이런 소리 나요. certain.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확실하다예요. 들어볼게요.
1: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0: 자, 그럼 돈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을 이제 영어로 좀 바꿔볼 텐데요.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이 가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돈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관용적으로 우리도 사실 영어에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아, 요거. Final goal이 뭐예요? 최종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Should not be, 돼서는 안 된다. The final goal in life. Of life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 in life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거의 관용적으로 in life를 써요. 뭐 인생의라는 의미로 of 전치사가 될 것 같죠? 돼요. 됩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in life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in life로 그대로 써주세요.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들어볼게요.
1: Should not be final goal in life. Should not be final goal in life.
0: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blind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become blind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그러니까 돈만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상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to를 붙입니다.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들어볼게요.
1: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0: Money sometimes makes you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이거 가끔 돈 때문에 다른 걸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자, 돈의 노예. 노예를 뭐라고 그래요? Slave라고 하죠.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켜서 Become slaves of money. 돈의 노예가 되다. Become slaves of money. We should not become slaves of money.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들어볼게요.
1: Become slaves of money. Become slaves of money.
0: 자, 멋진 말들입니다. 명작 하나 해볼까요?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그대로. Money를 주어로 잡으면 되겠네.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전치사 in 쓰세요. 강세 네 군데 들어볼게요.
1: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0: 좋습니다. 마지막. 돈은 자고로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0: 들어가 봅시다. 수단이란 말이 이제 means란 단어가 있어요. s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저 단어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단어가 s가 들어가 있어요. means 읽어보세요. means 원래 s가 들어간 단어라고요. 단수예요. 단수. 수단이라는 단수라고요. 복수 형태로 보이죠? s가 끝에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앞에 뭐가 있어요? 어가 있죠? 단수니까. a means 수단. a means 수단. 수단들 아니에요. a means to an end. end가 끝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로 향하는 수단이다. You know, money is a means to an end. 양쪽에 더 붙인 거예요. a, an. You know, money is a means to an end. 야, 돈이란 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야, 수단. 요거 들어보세요.
1: A means to an end. A means to an end.
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요 부르는 말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부유한 사람은 그냥 rich people 해도 되고 the rich 해도 되죠. 아시죠?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예요? 사람을 가리치잖아요.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 wealthy people이라고도 하죠. wealthy people. 그렇죠? 예. 부유한 사람들. 들어볼게요.
1: the rich wealthy people. the rich wealthy people.
0: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이란 형용사가 있어요. 영어에. 뭘까요? well off.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well off.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 people who are well off. People who are well off. 이게 형용사예요. People who are well off.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people who are better off. 이렇게 돼요. 비교급. better off.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people who are worse off. 라고 그래요. people who are worse off. 유용하죠. people who are well off.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 들어볼게요.
1: people who are well off. people who are well off.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볼게요.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까 means to an end. money 주어로.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단수예요. s 복수 아닙니다.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지 않겠냐. 들어볼게요.
1: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0: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Does not ensure happiness. 여러분, guarantee란 단어 있죠? 그럼 발음, 저기, 뜻이 똑같은 단어죠? Does not ensure happiness. 먼저 들어볼게요.
1: Does not ensure happiness. Does not ensure happiness.
0: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들어볼게요.
1: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0: 마지막으로 목표를 위한 수단 a means to an end 들어봅니다.
1: a means to an end. a means to an end.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돈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좋은 표현들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다시 듣기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복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저희 사이트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 E 앱 설치하시면 매우 편하게 모든 방송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교환 내용도 공유드리고 여러분 질문도 제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시면 단톡방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 1004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배우는 베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구매할 때 가격 검색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게 가성비가 좋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성비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투자한 대비해서 맛이 좋거나 혹은 상품의 질이 좋거나 기능이 좋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걸 영어로

value for money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value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치, 값어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 대비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good value for money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what is good valu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은요 값어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요 그냥 어떤 것이 정말 상품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거는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가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 값어치가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를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한 것 대비해서 값어치가 좋다라는 의미는요 what is good value 하고 나서 for money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도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what is 하고 나서는 bang for the buck 혹은 has bang for the buc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쓰는 표현도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what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 노트북은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트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트북은 그쵸 되게 랩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laptop is good valu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노트북 되게 성능이 좋은 거야, 가치가 높은 거야, 좋은 상품이야 라는 의미라면 뒤에 for money를 넣는 순간 그쵸 그 노트북 가격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되게 좋아, 가성비가 좋다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해서 그 노트북은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 회사 상품, 그 회사 거는요.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회사는 그렇죠. The compan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회사 상품이 이제 가성비가 있다라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그 보조 배터리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조로 쓰는 배터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외장 배터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external charger 혹은 여기처럼 휴대용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서요 portable charg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 배터리라는 표현이 됩니다. 외장이라는 거는 external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보조 배터리 가성비가 좋아요.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여러분 portable이지만 T 소리를 살짝 올려가지고 por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도 같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청소기는요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를 바로 vacuu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소기는요 바로 vacuum clean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해서 이번에는 그 청소기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가성비

0: 소비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good value for money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배웠었어요. 그 노트북은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는 거.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직접 노트북을 사러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점원에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게 좀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트북이 쫙 이렇게 막 매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조금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그 선택권은요, 바로 which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은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which는 선택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which is more value for money 혹은 which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가성비가 좋으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여기처럼 more 넣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ich one is more value for money? 해서 여러분이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는 의미는, 그쵸? More value for money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꼭 가성비가 좋아요. 라는 표현.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라고 연습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죠? 그렇죠. More value for money 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good value for money. 더 좋을 때는, 그렇죠, more value for money. 그러면은요, 최고로 좋을 때는 the best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거 better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more이라고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최고는요, the best 혹은 the most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company is the best value fo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가성비가 짱이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돈 씀씀이에 비해서 값어치가 굉장히 좋을 때, 그렇죠, good value for money라고 얘기를 하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맑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한 날도 있죠. 근데 이 모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0: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해지겠다. 나 연습할 거야. 그러다 보면 실제로 행복도 연습이 됩니다. You can practice your happiness for the next 10 minutes, right? 자, 행복 연습의 출발은요. 바로 이겁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에 있죠? 사실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다 줄여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에 있죠? 뭣뭣은 어디에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게 맞습니다. 뭔데요? Where, 그 다음에 is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줄이면 발음이 where's.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여행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사실 화장실 위치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우리가 위치 정보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BS라고 해서 Location Based Service 그런 시스템들 되게 많죠. 어디로 가면 뭐 Navigation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으면 맛집 추천도 예, 본인의 위치를 근거로 가듯이. 그래서 이 정보 바로 어디 당연히 Where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것 중에 화장실 어디 있는지 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정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가봅니다. 화장실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예, 제일 흔하고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restroom입니다.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죠. So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restroom인데 빨리 하면 rest 이렇게 안 들리고 restroom처럼 들려요. restroom. 자, 그 다음에 출구는 어디 있죠? 지하철역 같은데, 그렇죠? In the subway station, you're looking for some kind of exit, right? Exit number 5,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re is the exit? 예, 발음은 이게 exit도 있고 exit도 되는데요. 명사인 경우에는 거의 exit으로 많이 합니다. exit, 아시겠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정의가 뭐예요? Justice. So where is the justice? J-U-S-T, 똑바른 거죠. 올곧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I-C-E가 붙어서 justice가 정의란 뜻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은 어디에 있죠? 진실, true, truth. 그래서 where's the truth? 자, 추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다 잘 쓰이더라.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읽으면 you a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고요. 저를 보고 한번 따라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You'll be given a chance to try it out like this. 자, 가봅니다. 어, 화장실 어디 있지? 화장실. Your turn. 네,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restroom?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어디로?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지. 출구가 어디 있지? 자, 그렇다면 그렇죠. Where's the exit? Where's the exit? 됐고요. 세 번째는요. 아니, 정의란 어디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your turn. Where is the justice? Where is the justice? 자, 진실이란 어디 있는 건가요? 진실. 자, where is the? 네. Where is the truth? Where is the truth?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늘려가면서 아까 나왔던 미션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step. Step 2. 자,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긴 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어디에 있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where is the restroom?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제일 가까운 거를 알고 싶어요. 가까운 게 뭐예요? near, N-E-A-R. 가장 가까우니까 nearest. 그렇죠. 앞에 더 붙여서요. Where's the nearest, N-E-A-R-E-S-T? Nearest예요. Nearest restroom. 그 다음에 이 근처. 이 근처 아니고요. 이 근처. 그래서 around here.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어떤 나라를 여행하시던 어떤 빌딩에 있건 간에 제일 가까운 화장실. So,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간단합니다.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자, the next one 가볼까요? 왕

항공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출구는 어디죠? 프랑스에 가시건, 스페인에 가시건, 뭐 서브웨이 시스템이 있는 곳들이면 여러분 독일에 가시건, 내려서 왕궁을 가보고 싶은 거죠. 성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걸 연결하시면 돼요. 아까 나왔던 거 뭐죠? 맞습니다. Exit. 그래서 역시 똑같이 가장 가까우니까 nearest exit이죠. Where is the nearest exit?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나가는 거니까 to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To 바로 뒤에 왕궁. 그러면 palace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문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to the royal palace. 왕궁이잖아요. 뭐 이런 이름의 실제 성도 혹은 왕궁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빨리 하면 where's가 됩니다. Where is the nearest exit? 그렇죠? To the royal palace. 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모두를 위한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되게 쉬웠어요. Where's the justice? 아까 나왔죠? Where's the justice?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다? For everyone. 쓰셔도 되고요. 그 everyone을 다른 말로 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Where's the justice for all? Where's the justice for all? 자,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고집부리지 않는 그런 바로 마음에서 한번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re's the justice for all?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두번 하실 때 그냥 읽으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걸 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림이랑 연결하는 느낌으로 가시란 뜻으로 이렇게 대화에도 넣어드립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이게 딱 아까처럼 나와야 돼요. Try again에서요. 반응은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자, 갑니다. Where is? 에서 줄이면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했더니 뭐라 해요? Around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용해서요.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를 두면 바로 있습니다.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here is the nearest website address to practice what we hav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ebse.co.kr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나눠주시고요.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워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시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매이시분요.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추첨을 해서 이 승자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Special gift for the winner.
2: See? Yes? Yes or no?
1: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They aren't grand, but precious. This is why people have high hopes. This is what they call luck.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 answer? I hope so. 자, 바로 이 선수들이 착용했던 가면과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었죠. 잘 캐치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선수들이 착용한 가면, 여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good things must be shared. 좋은 것들은 공유되어져야 한다,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또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잘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the daily necessities.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the daily necessities. 2.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0: 네, 캐치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자, 선수가 착용한 가면과 daily necessities. 이게 바로 생활 필수품들이죠. 이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했습니다. 좋은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들은 길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자막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듣지 못한 부분, 혹시 놓친 부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pecial gift for the winner.
2: See? Yes? Yes or no?
1: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They aren't grand, but precious. This is why people have high hopes. This is what they call luck.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at the same time? All right,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시면서 내용어, 기능어 구분하시고요. The, by the. 요 세 가지 단어가 기능어들이고 나머지가 모두 내용어입니다. 거기에 힘을 줘야 되고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 내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강세가 정확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the mask가 아니라 mask, the mask, worn. 발음하실 때 one보다는 wo 하면서 알발음이 있기 때문에 worn, worn 이렇게 해주시고 by the players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one.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Good. Google listening 2.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억양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Google listening 3.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One more time.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od things must be shared. 글자 그대로 발음했습니다.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good things must be shared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good보다는 goo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things 하실 때 아시죠? 윗니 아랫니 사이의 혀가 밖에서 안으로 긁혀지는 그런 모양으로 발음하시면 되고 must be라고 하지 마시고요. must be, st, b. 연속적으로 세 개의 자음이 이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must be, must b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shar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Good things must be shared. Good job. Google listening 2. Good things must be shared.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Google listening 3. Good things must be share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해보세요.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One more time.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봐야 되겠죠?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4: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2.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0: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pecial gift for the winner 했어요. 특별한 선물, 누구를 위한? For the winner, 승자를 위한.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something. 앞에서 방금 연습하셨기 때문에 다 캐치하셨겠죠. 자, 이 가면은 가면인데 어떤 가면이에요? Worn by the players. 선수들이 착용했던 그 마스크죠. 착용한. 그리고 something 했는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daily necessities 했습니다. 이게 생활 필수 용품들이 되겠죠. 생활 용품들. 자, 그러니까 상금이 아닌 선물로 이렇게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요 두 가지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y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y aren't grand, but precious. Grand 하게 되면은 뭐 아주 근사한 이란 뜻인데 근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precious, 귀해요.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This is why people have high hopes.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습니다. 높은 기대를 하고 있죠. Blank they call luck 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This is what.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이 뭐뭐 한 것이다. 그들이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자, 좋은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진행자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This is what they call luck 이라는 말을 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우리 전체하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Special gift for the winner.
2: See? Yes? Yes or no?
1: The mask worn by the players and daily necessities. They aren't grand, but precious. This is why people have high hopes. This is what they call luck. Good things must be shared with others.

속에서 들리는 영어 문장들 귀에 얼마나 잘 꽂히게 되는지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everyone to Kristen Cho'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네, 출근 영어. So, of course, 뭐 출근 생각하면 thinking, of course, business English. 하지만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즐겁게, 좀 light하게 그렇지만 중요한 표현들을 꼭 배울 거예요. So, hopefully we will try our purpose actually is to speak as naturally as possible. So, I'm going to teach you those expressions. Okay, so let's begin today's show with our main dialogue. Here's the main dialogue for today. 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우리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디자인을 언제 완성할 것 같으세요?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All right, guys, so let's check out how we say that sentence in English. Let's look at that dialogue one more tim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자, 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All right, so here is our first pattern for today. What's the latest? Now, 이 질문을 보면은 latest 하면은 뭐 최근, 뭐 최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Right? But in this case, actually, it means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So, 최근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 뜻입니다. So, 이 business English에서는 what's the latest, 뭐, what's the latest on, 뭐뭐뭐, 뭐,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This is the pattern that you want to us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Okay, so 우리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정하면은 뭐, change, revise, 이렇게 생각하죠? All right,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자, 이 중요한 단어를 꼭 외워야 돼요. Tweak, T-W-E-A-K. Tweak는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you kind of like twist it is also tweaking. But in this case, it means making small changes.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Yes. So, 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살짝 여기 이렇게 고치고 여기 수정하고 네, 그게 바로 tweaking인 거예요. So,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자, 대충 나왔는데 살짝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tweaking the design. Alright,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자, 여기서는 when do you think, 뭐, 언제? 뭐 완성할 것 같아요. 디자인을. 근데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complete the design. 네, 그렇게 말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finalize 같은 단어도 굉장히 이 그 출근 영어 business English에서 많이 씁니다.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All right, so latest, tweaking, finalize, great words. Now, let's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phrases in detail. Here's the first one, key pattern. What's the latest on?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latest 하면은 뭐 최근에 네, actually in some ways it is true. 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게 포함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what's the latest on the recent order? 자, 가장 최근 주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 주문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So, what's the latest? What is going on with the recent order? Okay, next one. What's the latest on the Kipper account? 자, Kipper 고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는 account 보면은 계좌, bank account 아니면은 뭐 계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business 출근 영어 world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냥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what's the latest on the design? What's the latest on the recent order? What's the latest on Kipper's account? What's the latest on, the contract? 그러니까 그 뭐뭐 대해서 궁금하는 거 대해서 What's the latest on?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됐어? 네, 그런 말입니다. Alright, next. Key phrase. Tweak. Alright. Tweak, tweak. Okay. 원래 비틀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정을 하다 좀 약간 Alright, we need to tweak a few things on the contract. So 우리는 계약서에 몇 가지 상황을 수정해야 한다. Okay, 이 많은 수정인가요? No, just a little. So you get that feeling. It's just a little change here, a little change there. Okay, next one. You should tweak some details in the email. 자, 너는 이메일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뭐 이메일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It's all good, but just a little tweak here and a little tweak there. So engineers sometimes tweak their designs, like engine 뭐 엔진을 만드는데 거의 다 완성됐는데 they're tweaking a few parts. 뭐 tweaking the design, tweaking the writing, tweaking the the latest how shall I say document. Okay, so it could be just minor changes. Oka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All right, it's tim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everybody. Well, at least we can try. 자, 완벽하게 뭐 원어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타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I promise. Okay, so follow me and let's practic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Ooh,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Oka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re still tweaking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Okay, it's singing. Think of it as singing, everyone. All right, let's do a quick quiz and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dialogue. 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언제 완성할 것 같아요? 엑셀런트 잡! So, there are many good things we talked about, but remember these two. What's the latest on? Okay, it's an expression that native speakers use very often, especially in the business world. Hey, what's the latest on the contract? Oh, hey, what's the latest on, the situation with Korea? 네, 이렇게 what's the latest? All right. So, what's the latest on, and then you talk about what you want to know. And also another great word is the word tweak.
All right. 수정, change, 뭐 revise. 우리 다 알죠? 알죠? 그러면 tweak는 그냥 살짝 수정을 하는 거예요. All right? And remember, finalize, instead of using the word complete, we can use the word finalize. So, obviously, in the business world, as native speakers, they use, you know,

many different like new types of expressions that you've never heard. 자,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말 이런 걸 배워야 아, 오케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righty.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a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intellectual. 그래서 좀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 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들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 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네, 정리해 드릴게요. Intelligent, 이거는 총명함을 의미할 때 intellig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intellectual 할 때는 지적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So this refers to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a lot.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오늘은 intelligent하고 intellectual 비교해봤습니다. Hope you guys found it helpful.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 10분 영어에서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게 될 이 테마인데요. 자,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주제가 돈입니다. 아니, 선생님, 웬 돈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 소주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돈을 쓰고 뭘 사고 그래야 되죠? 돈을 좀 모아야 됩니다.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요. 재테크, 요즘 뭐 투자도 잘해야 되죠? 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돈의 의미까지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일단 돈을 버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지 대충 상상을 해보시자면 돈을 벌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관용구들 많이 나옵니다. 평생 쓰실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에요. 급여 관련된 표현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pay도 있고, wage도 있고, 뭐 salary도 있고, income도 있고 이거 다 어떻게 쓰는 건지를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돈을 벌다. 자, 조금 속동합 있게 갈게요.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자, 갑니다. make money.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print예요. print, money가. 그건 내가 찍는 게 아니라 make, 만들다가 벌다라는 얘기죠. 그죠? make money 혹은 earn money. 돈 벌다부터 갈게요. 들어보세요.
1: make money, earn money, make money, earn money.
0: 그쵸? 자, 그 다음에 생계 유지하다는 좀 다르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내가 지출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make a living. 같은 동사 make인데 여기선 money 관사 없이 쓰고 a living. 이게 생계예요. living이 생계입니다. make a living, 생계 유지하다. 이것도 좀 외울게요. 들어볼게요.
1: make a living, make a living.
0: 자, 일을 하면 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다. 자, 급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pay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자, pay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wage도 있고 income도 있고 좀 이따 나오는데 get a paycheck, get a paycheck. paycheck은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통장으로 받거나 봉투에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책으로 많이 받아요. 그렇죠? 당좌 수표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get a paycheck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급여 받다의 뜻의 수거성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들어보세요.
1: get a paycheck. get a paycheck.
0: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월급 날이다. 그러면 I'm getting my paycheck today. 뭐 I got my paycheck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월급 입금됐어. 이럴 때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장에 우리는 모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자, make money가 있었고요. 생계 유지는 make a living이 있었죠. 그거를 붙여서 한 문장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된다.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간단합니다. 다시요. We all. 자, 이게 왜 들어갔냐? 모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모두 we all. 다시요. We all. We all have to make money. 돈 벌어야 된다. 뭐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To make a living. 요 어 빠지면 안 됩니다. To make a living. 들어볼게요.
1: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0: 오케이, 좋은 문장. 그 다음에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Pay, wage, income, salary. 이게 다 어떻게 쓰는 단어들이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거의 다 돈 벌 때 수입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자, 첫째, 이런 거 할 때 급여, 우리도 보세요. 급여, 월급, 연봉, 임금, 우리도 되게 많잖아요. 수당. 이봐요, 우리나라 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급여라는 말, 연봉이란 말, 월급이란 말, 임금이란 말, 수당이란 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운다 할 때, 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pay가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급여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payday 하면 월급날이고요. pay raise 하면 급여 인상이고요. pay cut 하면 급여 삭감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ayday, pay raise, pay cut, payday, pay raise, pay cut.
0: 얘네는 그냥 같이 붙여서 계속 읽으세요. 원래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 payday, pay raise, pay cut 이런 식으로 쌍으로 붙여서 좀 느낌으로. 그 다음에 salary라는 말 있죠? salary, 그렇죠? salaryman 할 때 그거죠. salaryman, 네. 직장인이나 월급 받는 사람 얘기할 때 monthly salary, 이게 월급이 되겠죠?

0: 매월 받는 돈. 그래서 salary 자체가 약간 월급 느낌이 있어요. Monthly salary. 그 다음에 income은 수입이란 뜻이에요. 자, 요게 월급의 의미면 income은 수입. 그러니까 yearly income 한 뭐예요? 월, 연 수입이죠? 우리 연봉이라고 또 얘기하는 말이 있듯이. 그죠? 네. yearly income. 자, monthly, 매월, yearly. 1년 다 합해서 들어볼게요.
1: Monthly salary, yearly income. Monthly salary, yearly income.
0: 자, 마지막으로 이 임금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 남았어요. wage예요. 임금은 뭐라고요? wage라고요. 그죠? hourly wage, 시간당 임금. 그죠? 그 다음에 overtime wage, 시간 외 수당이죠. 오버타임이잖아요. overtime. 나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 10시까지인가? 4시간. 네. 오버타임 페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초과 근무해가지고 받는 거. Overtime wage. 이건 임금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구분이 좀 되시죠? 들어볼게요.
1: Wage. Hourly wage. Overtime wage. Wage. Hourly wage. Overtime wage.
0: 내 연수입은 몇 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하. 그러면 이제 yearly income 같은 단어 쓰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수준. My yearly income. 내 연봉은 has been the same, 같았다, 기간, for several years. 현재 완료가 나온 이유는 기간이기 때문에. has been the same,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My yearly income, 주어로요. 들어볼게요.
1: My yearly income has been the same for several years. My yearly income has been the same for several year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말고 보너스와 인센티브, 이건 뭐 그대로 영어 단어들이니까. bonus, incentive, 그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을 때 받는 보너스요. bonus, incentive. 들어볼게요.
1: bonus, incentive, bonus, incentive.
0: 자,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과 생계유지 관련된 수거 두 가지만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조금 많지만 너무 유용해서 빼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 make ends meet.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ends가 뭐냐면 수입, 가계부에 수입란이 있죠? 그 다음에 지출란이 있어요. 그 끝, 그 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꾸려가다의 어감으로 쓰는 말이 make ends meet. 이해가 되시죠? make ends meet. 그래서 끝이 들어간 거예요. 그 끝, 가계부의 끝. 자, 들어보세요.
1: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0: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paycheck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수건인데요. live paycheck to paycheck. 이거 뭐냐면 매달 간신히 생계를 꾸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받아 다 쓰고 무슨 탕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듯하게 생활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live paycheck to paycheck. 들어볼게요.
1: live paycheck to paycheck. live paycheck to paycheck.
0: 이런 건 좀 수거성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국면 속에서 너무나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자영업자들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사장님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고용했다는 의미로 self-employed라고 합니다. self-employed people. 자영업자. 이거 외울게요. 이 표현. self-employed people. 자영업자. Many self-employed people 어려움을 겪고 있다. are having a hard time or having trouble. 갈게요. having trouble. ing 붙이면 돼요. making ends meet. 생계를 꾸려가다. 아까 보면 쓴 거예요. 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 할 때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ing 붙이면 돼요. making ends meet. 이 문장 그대로 이어서 써볼게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making ends meet.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making ends meet.
0: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활동, 수입,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죠. 생계 유지하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꼭 외워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a living, make a living.
0: 연봉은요, yearly income, yearly income, yearly income. 들어볼게요.
1: yearly income, yearly income.
0: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에 해당하는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요거와 요거 약간 수건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0: 생계를 꾸려가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저는 이번 원고 정리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와, 우리 우리 10분 영어 시청자들한테 요걸 빨리 정리를 좀 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않을까. 자, 저의 어떤 그 희망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대화하시고 혹은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검색하시면 단톡방글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rent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혹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의 성품을 물어볼 때는요, What is 대상 lik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 바로 What is 대상 like?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What is 대상 like? 이라는 핵심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상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바로 how is 대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의 상태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대상의 존재를 물어볼 때는 뭘로 물어보죠? 그렇죠.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what is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what is 대상 뒤에 뭐가 붙었나? 바로 like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하시면은 그 대상은 뭐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약간 비교하는 느낌으로 비유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뒤에 like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at is 대상 like로 물어보면요,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혹은 외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바로 What is 대상 lik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이에요.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바로 What is 대상 like?이니까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넣어서요. What is Mason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Mason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Mason like? 요게 약간 입에 안 붙으실 거예요. What is 대상 like?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들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요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해서 이번에는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new로 여러분이 꾸며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hat is 하고 나서는 your 대신에 뭐 the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되게 상대방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의 새로운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새로 오신 상사분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상사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os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로 오신 상사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boss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스보다는요. boss 해서 턱이 살짝 내려가는 소리니까 이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살짝 입에 붙지 않는 좀 어색한 여러분이 약간 생소한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어떤 성품을 좀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 What is 대상 like? 이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What is Mason like? What is Mason like?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What is your new boss like? What is your new boss lik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이슨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Mason like?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메이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What is 대상 like에서 is를 was로 고치는 순간 그때 그 사람 좀 어떤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과거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was 대상 like입니다. 그래서 메이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What was Mason like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was Mason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was Mason like? 해서 이번에는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는 과거에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새로 오신 상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세요? 바로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배운 문장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하나의 또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분이에요? 라는 거는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what is 하고 나서 대상 like을 배우면은요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hat is it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은 그 행동하는 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What is it like? 그거는 좀 어때? 라는 질문인데 그 뒤에 to 동사를 붙이면 그거 하는 거는 좀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상사와 함께 일하는 건 어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is it like to work with your new bos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What is it like to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What is 대상 like이 나온 김에 What is it like to 동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렇죠. What is it like to work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it like to work with your new boss?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it like에 대해서 그리고 to 동사를 붙인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어떤 성품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요? What is 대상 like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좀 어떤 사람이에요?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대상 like?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 try again의 이견철이고요. 매일 10분씩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보면은요. 아, 나 선생님의 얘기를 다 받아 적어서 뭐든 다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가지고 온 문장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다 인터넷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도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스스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맨 처음에 미션이 있고 그거를 확장해 보고 힌트를 가지고 확장해 보고 더 긴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맨 마지막에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그렇게 마무리하자까지가 이 전체 프로그램의 포맷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그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야? 여러분, 솔직히 살짝 뜨아 하셨나요? 뭣뭣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예, 요리법과 요리 재료가 있다면 여러 백만 가지의 요리 재료 중에 이름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온실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전체 요리법을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뭣뭣이 뭐야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What? 그래서 what is? What is 다음에 대상 쓰시면 돼요. 물론 알고 계신 표현이겠지만 어떻게 응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짝 잡아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잘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바로 뭐야가 예, 궁금하죠. 대상이 뭔지. 그래서 와수로 시작하고요. 효과, 이름, 차이, 요점이 있는데 이름은 쉽고 효과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빈도는 이름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똑같은 그냥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 효과라는 단어는요. 바로 EFFECT, 예, 바로 eff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hey, what's the effect? What's the effe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effect.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 가수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예, 봤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What's the name? 뒤에 어떤 말이 붙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야? 뭐뭐와 뭐뭐의 어떤 차이점, 예, 공통점이나 차이점 알고 싶을 때 바로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자, 이걸 비꼬듯이 얘기하면 What's the difference? 이러면 야, 차이가 뭐 나니? 이런 식의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에 짧지만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요점이 뭐야?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So,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그렇죠. 그래서 point 해서 바로 point입니다.

네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셔도 방식을 바꾸세요.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제가 힌트 드릴 때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Totally meaningless. 저를 보세요. 효과가 뭐야? 자, What's the effect? What's the effect?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뭐니?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됐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지? 요거 요거 차이점. Your turn. 그렇죠. What's the difference? 자, 제가 turn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 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점이 뭔데? 요점. 네.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이걸 가지고 today's mission 문장에 어떻게 붙여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Okay, step 2. 그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야? 그럼 사실 반 이상은 나온 거죠. What's the effect? 아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what's 그 다음에 온실 효과인데 그 온실 효과에 맨 끝에 effect가 붙을 때고요. 온실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실이 뭐예요? 온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뭘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채소 같은 거, 푸른 이런 잎들이 나는 것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greenho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s the greenhouse effect? The greenhouse effect가 그냥 일종의 정해진 표현이니까 이 단어에 현혹돼서 앞에 있는 what's를 예, 정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So what's the greenhouse effe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가 키우는 검은 고양이 이름이 뭐야? 키우는은 뭐지? 키우는? 그냥 검은 고양이? 그리고 블랙 했으면 될 테고. 이름이 뭐니? 아까 나왔죠. What's the name? 간단하죠. What's the name? 그런데 내가 키우는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라는 뜻으로 your 쓰시면 돼요. What's the name of, 그렇죠? Your black cat. What's the name of your black cat? 검은 고양이? 이름 뭐예요? 네로. 제 조카가 키우는 고양이는 오묘. 자, 그래서 예, 제 조카가 길거리 길냥이를 이렇게 해서 키운 지 벌써 십몇 년 됐는데 얘 이름이 오묘한데 굉장히 오묘해요. 자, 선영아 잘 키우고 있지. 자, 그래서 What's the name of your black ca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떠오르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바보와 천재 차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그러면 between A and B죠. Between 그 다음에 뭐예요? A fool, 바보고요. And a genius.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Between A and B니까요. A fool and a geniu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 비우시고요. 한 가지만 딱 잡아가시라는 의미에서 try it again.

Alright the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온실 효과라는 게 뭐지? 그랬더니 반응은 뭐예요? 지구를 그렇게 구하라는 일종의 경고지. 자, 그래서 what's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what's the greenhouse effect?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고야. 이거 warning이죠. 그래서 it's a warning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라는 경고다. 인간만의 지구는 아니죠.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 10분 영어의 what's the effect of our program? Wow, that's the confidence. That's the happiness. 바로 행복과 자신감 아니겠어요? 여기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0: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1: 아, 뭐야 이거?
0: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잘 맞는 주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안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초, 기본기를 다짐에 있어서 이 비동사 꼭 다뤄줘야 한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I am alone at a crossroads 라는 문장이고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가수일 겁니다. 전 세계적인 디바라고 부를 수 있는 비욘세가 부른 Listen이란 노래의 일부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 am이라는 비동사가 쓰여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사실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이제 아주 좋은 문장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작, 오늘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기본기를 좀 다져보도록 할게요.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비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비동사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형의 be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am, is, are, was, were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근데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해석 방법. 뜻이 되겠는데 비동사의 뜻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좋아해요. 첫 번째는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비동사가 말 그대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종종 있거든요. 있긴 있으니까 아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뜻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서 주어의 위치를 설명하는 기능을 이 비동사가 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뜻 당연히 많이 쓰이는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뜻도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 뜻은 뭐뭐 이다로서 주어의 상태라든지 그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또 이 비동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뜻이 이렇게 비동사에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비동사의 기본기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예문들도 정말 간단한 걸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첫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I am at John's house. 문장 해석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기 사용된 이 am이란 비동사가 어떤 뜻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자 위치를 말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I am 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요. At John's house 나는 존의 집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서 문장이 해석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이 am의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나중에 비동사가 사용되는 정말 어려운

문장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다음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쉽습니다. He is my best friend. 자, 여기서 비동사 또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비동사 뜻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존재하다 또는 위치를 설명해서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이제 주어의 상태 등을 설명해서 뭐뭐이다 라는 요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그쵸, 세 번째 뜻이에요. He is, 그는 뭐냐면요. 그는 누구냐면요.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비동사가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예문을 통해서 비동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두 가지 쓰임 같이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문장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길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언뜻 보면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영어 문장을 봐도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 우리말을 보고 이것을 영어 문장으로 바꿀 때 비동사가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고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주어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 이 문장 보세요. 이 길은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제외해보면 결국 이 길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이 길의 상태를 이 문장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 비동사 쓰면 되네.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잡아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시면서 자,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이 길, this road, this road. 자, 이 길은요. 그리고 포인트 또 여기 있어요. 함정이 좀 숨겨져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대요.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조동사 can을 가지고 합니다. can이 할 수도 있다. 어떤 그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할 수도 있다거든요. 추측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this road can, 그리고 비동사를 써주는데 자, 조동사 뒤니까 비동사 원형이 여기 나와줘야 되죠. This road can be dangerous. 아, 이렇게 문장 완성해서 이 길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는 뜻 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is road can be dangerous. This road can be dangerous. 좋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레스토랑은 마포역에 가까워요. 이것도 그래요. 이 우리말만 보고 여기 비동사가 들어갈 문장인가를 떠올리기가 먼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가깝다라는 거,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 위치 표현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아, 여기 비동사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떠올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 레스토랑은 the restaurant. 자, 그 레스토랑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비동사 그냥 써주면 됩니다. is.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죠? near. 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마포역, 마포 스테이션. 붙여줘서 문장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he restaurant is near 마포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 문장을 보면요.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중에 두 가지 뜻이 쓰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보면 비동사 한 번밖에 안 쓰였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I am alone at a crossroads. 제가 진짜 노래를 비욘세만큼 잘하면 지금 여기서 불러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Listen이라는 노래의 추억을 망가뜨리고지 않고자 그렇죠? 말을 더덕이고 있죠? 버벅이고 있죠? 일부러 노래 안 불러드리고 그냥 드라이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 문장 사실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I am alone and I am at a crossroads.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두 번 쓰인 am의 뜻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I am alone은 나의 상태를, 나 혼자라는 거고요. 말해주고 있고 I am at a crossroads는 내가 교차로에 있다라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 나는 홀로 교차로에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아까 그 문장 그대로 이 문장을 외워주시면
am 이라는 결국 비동사잖아요. 비동사의 세 가지 뜻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한 번에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동

Yay! So today was the first day of the week of stretching out our spine and our sides. So stay tuned for more, okay? 네, 우리 오늘 허리하고 사이드, 옆구리 좀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하는 첫 날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overwhelming이라는 영어 표현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Overwhelming, 벅차다라는 뜻이죠.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제가 맨날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맞으니까 잘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Have the best day.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1: Yes. 네.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itness.
0: Fitness.
1: Or health stuff.
0: Health.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 Yeah.
0: 관련이 있습니다. Fitness가 이제 우리말로는 fitness 또는 건강, 신체 건강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되, okay. 기본적으로는 몸에 이제 튼튼하고 탄탄하고
1: yeah,
0: 몸매 유지 이쪽에 관련된 것이 일반적인 fitness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It's how you look. You know, do you have muscles? You know, are you like yeah. very slim? You know.
0: Okay.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의 주제는 그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0: 피트니스는 제 삶의 큰 부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mm-hmm.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피트니스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 important라는 단어들이 들렸죠.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Jordan said,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를 굳이 직역하자면 극도로 정도가 될 텐데 그냥 아주 정말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spect는 측면이고요. 또는 부분. 과 같은
1: part.
0: 것이죠. 그래서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y life 같은 뜻이에요. Fitness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장 복습하고 다시 더 긴 버전으로 돌아올까요?
1: Okay.
2: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puzzles and those things, the
1: 네.
0: number puzzles, whatever you call them.
1: 네. 그래서 fitness가 그 겉으로 보이는 몸에 몸매 쪽에 그 맞춰져 있는 것처럼 mental fitness도 뭔가 빠르게 생각해내고 퀴즈 풀고 뭐 단기 기억력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니까요. 그 차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장 바로 볼게요.
0: Now, this wasn't always the case, and I used to do the same thing that everyone else does.
1: 여기 나오는 now라는 거는 지금이나 이제가 아니고 그런데 but 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This wasn't always the case. Be the case, 해당되다라는 뜻으로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And I used to do the same thing that everyone else does.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저도 하곤 했어요. 그게 뭐냐면
0: That is where at the beginning of every new year I would make my goal to be super fit and go to the gym all the time.
1: Same thing이라고 한 다음에 where를 왜 썼냐면 same thing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행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래서 약간 장소처럼 상황처럼 쓰인 겁니다.
0: Yeah.
1: Where at the beginning of every new year 새해가 될 때마다 I would make my goal to be super fit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곤 했어요. 아주 탄탄한 super fit 하는 건 아주 탄탄한 몸을
0: super
1: 만드는
0: fit.
1: 거죠. And go to the gym all the time. 항상 체육관에 가야지 맨날 가야지.
0: But did she used to follow through? She says, and then I'd end up failing.
1: 그랬다가 결국엔 I would 뭐 하곤 했다. End up failing.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곤 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곤 했다. 이게 결국 the same thing that everybody does.
0: Yeah.
1: 네, tru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But I've been surprisingly consistent this year. One thing that I did differently is I finally started going to the gym, which doesn't seem like a big deal. But I've been surprisingly consistent this year.
1: 그런데 I have been 이렇게 해왔습니다. Surprisingly
0: consistent. Consistent.
1: This year. 올해는 놀랍게도 surprisingly.
0: Yeah.
1: 그냥 I have been consistent 하면은 원래 예상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yeah.
1: surprisingly가 들어가서 예상 못했던 내용인 거예요. 놀랍게도 consistent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꾸준한.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0: For example, he has a very consistent attitude towards his employees.
1: 네, 그는 자신들의 직원을 향해서 매우 꾸준한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막 신뢰를 해줬다가
0: Yeah, and he treats everyone the same.
1: 네, 모두에게 yeah.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consistent attitude, consistent 뒤에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0: Consistent good eating habits.
1: 아, consistent habits, consistent
0: yeah.
1: approach, 일관적인 접근 방식 등등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볼까요?
0: One thing that I did differently is I finally started going to the gym, which doesn't seem like a big deal.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안 됐는데 뭔가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one thing that I did differently, 한 가지 다르게 한 게 있다면 뭐냐면 is I finally started going to the gym. 이제 드디어 체육관에 실제로 가기 시작했나 봐요.
0: Yeah.
1: Which doesn't seem like a big deal.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0: Then what? But I used to be so afraid of going into the gym and I was scared that I would try to use a machine and I'd use it wrong and then it would break and I'd look like a total idiot. But I recently started going to the gym because I get a free gym membership with my college tuition. But I used to be so afraid of going into the gym.
1: 그런데 I used to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기 시작했다는 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0: Of course, yeah, you just go to the gym.
1: 왜냐하면 I used to be so afraid of going into the gym.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거길 가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대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0: Yes, the reason is, and I was scared that I would try to use a machine and I'd use it wrong and then it would break and I'd look like a total idiot.
1: 네, 이 문장 보시면은 would가 네 번 나오고 있는데 두 번은 I would, it would처럼 would가 보이고 또 들리고요. 두 번은 I'd.
2: I'd.
1: I'd. 줄인 형태로 쓰.

0: 였습니다. 그래서 and I was scared that 뭐뭐 할까 봐 무서웠어요. Mm-hmm. that I would try to use a machine. Mm-hmm. 기계를 사용할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요. Mm-hmm. 이제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I would use it wrong. 여기서부터 mm-hmm. 두려운 그런 결과죠.
1: Right.
0: 그래서 잘못 쓸까 봐 두려웠고 and then 그러면 또 I would break it would break.
1: It would break.
0: 내가 잘못 쓰면 이게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1: Mm-hmm.
0: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I would look like a total idiot. 완전 바보처럼 기계 고장 내고 바보처럼 보일까 봐 무서웠던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But I recently started going to the gym because I get a free gym membership with my college tuition."
0: 그런데 I recently started going. 최근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To the gym, 체육관에. Because I get a free gym membership. 무료로 체육관 회원권을 받게 되거든요. Mm-hmm. 뭘 하면? With my
1: college tuition.
0: 네.
1: Tuition.
0: Tuition. 수업료, 등록금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with가 쓰이는 이유는 if I pay
1: yeah.
0: my college tuition.
1: With you pay. It's 네. included with your college tuition.
0: 네.
1: Like that.
0: 이걸 이제 get a free membership. 그 다음에 along with my membership, my tuition. 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1: Oh, yeah.
0: yeah.
1: Included with. I think might
0: yeah.
1: be good.
0: Because I
1: paid
0: give,
1: it.
0: Because I yeah. give it to the school. In exchange for my tuition mm-hmm. fees, I get this membership.
1: Mm-hmm.
0: 그래서 with가 여기서는 마치 이제 도구인 것처럼 because mm-hmm. I pay.
1: Yeah, because
0: 이런,
1: you pay.
0: 이런 쓰였습니다. 함께 둘 다 받는 건 아니고요.
1: Mm-hmm.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 started going, and it's been awesome for my fitness. One, because it's a place that I can actually go, I feel like I've had a designated time to go to the gym and work out, which changes my mindset and gets me more in the mode of fitness.
1: So I started going, and it's been awesome for my fitness. One, because it's a place that I can actually go.
0: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it's been awesome for my fitness. Mm-hmm. 제 피트니스에 신체 건강, 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Mm-hmm. Awesome, 아주 좋다는 건데 mm-hmm. very helpful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1: Yes.
0: One, because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two, because가 나올 건데 나중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1: oh, yeah, she doesn't.
0: 그냥 also라고 바꿉니다.
1: Yeah.
0: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it's a place that I can actually go.
1: go.
0: 실제로 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Mm-hmm.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 yeah.
0: 거기 가면 그 분위기가 있죠.
1: Mm-hmm. She says, I feel like I've had a designated time to go to the gym and work out.
0: 그게 정해진 실제 물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I feel like I've had a 하다가 말을 바꿔서 말을 mm-hmm. 다시 한번 하면서 I've had a
1: designated
0: 하면 지정하다, 지명하다. 그 디자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가고 여기에 뭐가 간 다음에 어떤 색깔이 들어가고.
1: Yeah, you're kind of putting stuff in place.
0: You're designating things.
1: Yeah, you're designating where something should go.
0: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Mm-hmm. 그래서 지정하다, 지명하다. 그래서 I've had a designated time to go to the gym and mm-hmm. work out. 체육관 가서 딱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장소가 있다 보니까 정해진 느낌이에요.
1: Mm-hmm. 네. And because she has that designated time. She says, which changes my mindset and gets me more in the mode of fitness.
0: 여기서 mode라는 거랑 사실 mindset이랑
1: yeah,
0: 비슷한데요.
1: Like mindset.
0: 네, mm-hmm. 그래서 which changes my mindset, 제 mindset, 태도, 사고방식이죠. 이거를 바꿔서 gets me more in the mode mm-hmm. of fitness. 피트니스 모드로 저를 더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1: Right.
0: 장소가 있으니까.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also, they have all of the equipment that I could need to work out with. So I'm not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do a certain exercise because I don't have the stuff at home.
1: But also, they have all of the equipment that I could need to work out with.
0: 앞에 나왔던 one because, 거기에 해당되는 two because가 여기서는 그냥
1: mm-hmm.
0: also로
1: also.
0: 바뀌었습니다. Also because 생략했고요.
1: Mm-hmm.
0: They have all of the
1: equipment. Equipment.
0: 장비 도구입니다. 셀 수 없고요.
1: Mm-hmm.
0: That I could need to work out with.
1: Mm-hmm.
0: 그러니까 다 안 쓸 수도 있지만 mm. maybe she doesn't need to yeah. use all of them.
1: She doesn't need all of them, but the things she need are all there.
0: 네,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이
1: yes.
0: 다 있어요. 기구가.
1: Yeah.
0: 그래서 mm-hmm. so I'm not worried about what?
1: She says this. So I'm not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do a certain exercise because I don't have the stuff at home.
0: 여기에 나오는 the stuff라는 것은 기구를 말하고요.
1: The equipment.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at the beginning of every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하루의 시작과 함께 저는 뉴스를 읽어요. 이 말은 at the beginning of every day.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I read the news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t the beginning of every day, I read the news. One more time. At the beginning of every day, I read the new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로는 매 회차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그 노래가 들릴 거예요. You will hear the song at the beginning of every episode. At the beginning of 여기서는 every 다음에 episode 쓰였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You'll hear the song at the beginning of every episode. One more time. You'll hear the song at the beginning of every episod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Our next pattern is look like a total 어떤 명사, 완전 뭐뭐처럼 보이다. 먼저 그는 완전 초보자처럼 보입니다. 완전 초보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He looks like a total beginner. Beginner보다 더 처음 해보는 사람을 보통 이제 또 왕초보라고 해서 newbie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Beginner, newbie 둘 다 괜찮겠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He looks like a total beginner. One more time. He looks like a total beginner.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 방은 완전 엉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방은 완전 엉망처럼. 엉망이라는 게 mess, M-E-S-S. The room looked, 과거형으로, looked like a total mess. 발음 연습이요.

0: 네, 오늘은 피트니스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If you'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just work out and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0: 네, 첫 번째로 그레이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피트니스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부가 되었는데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Mm-hmm. 이 말은 굳어진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삶의 어떤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겠고 이런 방식도 있겠고 하는데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1: Yes, right. This is perfect.
0: I don't want to change anything.
1: It's perfect.
0: 네. 그다음 제이크 씨는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Mm-hmm.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운동 많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많이 하고 그렇게 살 때는 mm-hmm.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래요. Mm-hmm. If you a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여기서 rut이라는 거는 원치 않는 안 좋은 상황.
1: Yeah, it's not a good situation you 네. can't really get out of.
0: 네,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Mm-hmm.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just work out and yeah.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Mm-hmm. 그냥 운동하고 스스로를 더 잘 챙겨라. And it'll help you.
1: Yeah, it'll help you to at least feel better about the yeah. situation. Mm-hmm.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yan. Bye.
0: Bye-bye.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도 달콤한 거 만들 수 있어요. Something very, very good. 네, 오늘은 트리플 베리 팬케이크 티라미수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a banana. We have milk, 우유. We have hot cake mix, 그 hot cake mix. We have three kinds of berries, 트리플베리요. Raspberry, blueberry, cranberry. 그리고 티라미수의 중요한 재료 바로 마스카포네 치즈. 이 치즈는 좀 크리미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 그 후식에 많이 들어가요. 그 이탈리 치즈요. And we have fresh cream, 생크림, strawberry jam, 딸기잼, powdered sugar, sugar powder. We have canola oil, canola oil. We have sugar, 설탕. Ah, what's this? 이거 바로 pan gelatin. 아주 멋진 푸딩과 휴식 만들 수 있어요. We're ready to cook. First, we need to prepare the gelatin. 우리 gelatin 준비해야 해요. We put the pan gelatin in the water and we wait for 5 minutes. 우리 gelatin 물에 넣고 5분만 기다리고 look! It's very different now. This is the magic of gelatin. 네, 이거 gelatin의 힘이요. 5분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먼저 생크림하고 설탕 whipping 할 거예요. 믹싱 잘 섞어요. We add the fresh cream, 우리 생크림 들어가고 그리고 달콤하게 만들어요. We put in the sugar. And then we mix. 네, mix 처음 시작했을 때 조심해야 해요. 우리 조금만 할 거예요, 먼저. 왜냐면 너무 빨리 했을 때 그 크림 튀어나요. 아, okay, we can go a little faster. 네. 우리 오늘 크림 완전 100% 아는데요. 저 보여드릴게요. I'll show you. A little faster. 손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손 하면 더 너무 힘들어요. Okay. Almost done. 좋아요. Our cream is done, but now we need to prepare the cheese. 3 ingredients. We put in the mascarpone cheese, the gelatin, we put in the sugar. 네, 설탕도 이렇게. 잘 믹싱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들어갈 거예요. Let's put it in the microwave for 1 minute. 우리 전자레인지 1분만 넣을 거예요. So,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in 1 minute's time? Let's see. Wow! Look at this! Everything is melted. Now, we can mix it together. We mix all together like this. And it's done. Okay, we have cream. We have cheese. 네, 우리 cheese mix하고 cream 있어요. We can put it in and mix. So, we add the cheese mix to the cream and we stir. 이렇게 stirring 하고, S-T-I-R, stir, 기억나요? 이렇게 섞이는 거, 믹싱하는 거예요. Alright, we have to slice the banana. Ready? Let's slice like this. Slice into circles. 우리 동그라미, 이 정도.

바나나 써도 돼요? 다른 과일 써도 돼요? 솔직히 좋아하는 과일은 이렇게 슬라이스 할 수 있을 때 써도 돼요. 하지만 바나나하고 베리 잘 어울려. There we go. One banana. Let's make our pancake. We have a hot cake mix. We add the milk. And we whisk. 네. 이렇게 믹싱 하는 거예요. 가루 없어졌을 때까지 옆에도 이렇게 장장장장. 다 됐어요. A pancake needs a pan. 네, 우리 프라이팬 필요해요. We put in some oil. And we swirl it around. 이렇게. It's a nice. We take one spoon. Like this. One. Two spoons.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버블 기다려야 돼요. 그 버블 팡팡팡팡 하면서 그 구멍들이 생겨요. Shall we turn? 한번 뒤집을까요? Okay. There we go. Look at that. We have golden brown on our pancake. 네, 그 golden brown 색깔이 다 됐어요. Okay, we can take it out. We let the pancake cool down. So, we have a big pancake and a small bowl. 우리 �ancake는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잘라야 돼. 왜냐면 예쁜 사각형 shape은 필요해요. So, let's cut the pancake. 우리 예쁜 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티리미수 또 다른 거 필요해요. First, strawberry jam. 우리 딸기잼 여기 넣을 거예요. 저는 달콤한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할 거예요. Delicious red jam. 딸기잼 다 해도 돼요? 블루베리 잼 해도 돼요? 아니면 뭐 굴 해도 돼요? One layer of jam. 그 다음, one layer of bananas. 네, 우리 슬라이스 바나나 넣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바나나 넣을 거예요. 솔직히 바나나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손 조심해요. And now the cream and cheese mix. We put on top like this. And we spread. 네, 아주 아름다운 파이처럼 만들었어요. 와, 네, triple berry 기억나요? Three types of berries. We put cranberries. We put raspberries. We put blueberries. 그리고 마지막 터치. 바로 sugar powder. 네, we're gonna put powdered sugar on top. 네, 우리 sugar powder 할 거예요. Remember tap tap tap tap tap. 폴폴폴 아저씨 눈이 옵니다. Wow, our triple berry pancake tiramisu is ready. 네, 우리 triple berry pancake tiramisu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아주 달콤한 한 숟가락. 와우! Wow. Oh yeah! That is so sweet and creamy. 진짜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이 있어요. 저는 그 베리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달콤한 크리미 맛이 나고 마지막 밑에서 그 고소한 팬케이크도 짱이다. It's delicious. 우리 triple berry pancake tiramisu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고파요.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아, 또 한 주 밝았습니다.
1: 아, 또 뭐 좀 어깨가 무겁지만 신나게 출발을 해봐야죠, 또.
0: 제가 더 무겁게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같이 예. 또 끌어당겨드릴게요.
1: 그럼요. 또 희열을 느끼게 해주셔야죠.
0: 그럼요. 예. 자, 우리 오늘 가정영어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1: 네.
0: 라스베이거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1: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yes. 라스베이거스 막 그 간판들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을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0: That's right. 그때는 근데 오빠와 이제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했잖아요.
1: 맞아. 서로 뭐 역할 분담하고.
0: That's right. 에이. 자,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파트 2 해서 가정영화의 느낌이 또 실려지게 됩니다.
1: 아,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1: 네.
0: 실제로 이제 엄마와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 뭐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1: 남자친구인가요, 마유
0: 마유
1: 오빠가?
0: 오빠가 아니요, 실제 오빠입니다.
1: 실제.
0: 아, 그래서 그냥 오빠가 하려다가 마유 좀 넣어봤어요.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이런 효녀가 있나?
0: 그거예요. 이 문장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의 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ouch?
2: I was so touched. My heart was touched.
1: Heart?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1: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2: What did you say about Mayu?
1: Your son.
2: Mayu.
1: Mayu,
2: Yes.
1: help me. Oh,
2: Oh,
1: yeah.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그 정도?
2: In the whole universe.
1: 우와,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2: Yay.
1: You are good? You are happy?
2: Happy.
1: So we are happy.
2: Aww.
1: Yeah, you know.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 love mommy.
2: I'm so touched.
0: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1: 아유.
0: 분노의 바다가 될수 있을
1: 요즘엔
0: 것 같아요.
1: 심파가 그렇게 안 먹혀요.
0: 아, 그렇군요.
1: 해피로 가야 돼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엄마와 그 딸의 대화. 그래서 뭔가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서 동시에 좀 액팅 연습도 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연기는 전문이죠.
0: 오케이, 여러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수 있습니다. 어떤
1: 그러네요. 두
0: 구간들을.
1: 문장이네요.
0: Right. 그래서 한 문장 긴건 아니고요. 좀 잘라 놓으면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엄마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줘서 고마워. 엄청 감동했어.
1: 엄마가 하신 말씀이군요.
0: 맞아요. 지금 여행을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순대로 가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 Thank you for planning. 계획해줘서 고마워. The trip. 여행을. 그쵸? 여기서 할까요?
0: Okay.

0: for
1: 자,
0: me.
1: 여기도 사실은 요 정도에서 나눌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엄청 감동해서 I was so
1: 감동했다. 감동했다.
0: I was so 감동. moved. 그런 거 있지 않나요?
1: 와, 이 단어 아는 사람 나 저 처음 봤습니다.
0: 진짜요?
1: You know this word?
0: moved 있어요.
1: 오케이. 자, 감동하는 게 사실은 한 두 개 있고요. 또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보통 한 세 개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오.
1: 감동하는 거. 그중에서 moved를 쓰셨네요.
0: 네.
1: 일단 오늘 답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오늘 답은 아닌데요.
0: 아, 맞춘 것처럼 너무 바람을 떠주셔가지고.
1: 눈물이 촉촉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moved. 나쁘진 않아요.
0: 네.
1: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정답이 touched.
0: 터치?
1: 되겠습니다.
0: 터치는 터치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자, 보여드릴게요. 이 터치드 됐다는 거는 이렇게 건드는 거를 터치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 뺨, 머리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0: 아,
1: 그렇죠. 제가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뭐 슬기 씨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0: 예.
1: 편지를 썼어요. 그걸 예. 딱 보고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0: 아하.
1: 저 심장, 저 안에 어딘가가.
0: 아.
1: 그래서 난 터치를 당했어. 이 얘기는 감동했어. 라는 뜻입니다.
0: 근데
1: 아까 슬기 씨가 moved 썼죠?
0: 네.
1: 나쁘지 않아요.
0: 근데
1: moved는요, touched보다 살짝 더 깊은 감동입니다.
0: 아니, 마치 제가 무슨, 제가 이거 쓸게요 한 것처럼 항상 제가 뭘 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1: 왜냐면 슬기 씨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Right. 근데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moved를 들어봤다는 거가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에서 되게 touched moved예요.
0: Yes.
1: 자, 제가 이게 더욱더 깊은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여기까지는 터치드가 딱 좋고요. 아, 요 정도 감동 한 3.6 넘어갔어요.
0: moved예요.
1: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구분하는 게 보통 터치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했을 때, 그러니까
0: yes.
1: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써주거나 꼬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뭐 반지를 자기가 무슨 꽃으로 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어 주던가 이런 거는 터치드를 좀 많이 쓰고요.
0: 네.
1: moved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공연 큰 걸 봤는데
0: 아하.
1: 가수가 마지막 으아 빰 이렇게 끝났을 때
0: 눈물 났죠.
1: moved가 되고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0: 예.
1: 아이,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다니 터치드 됐다.
0: 그러네요.
1: 예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었죠?
0: 네.
1: 그게 이제 요거 요거 말고도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아!
1: impressed.
0: 감명.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사전에서도 뭐 이거는 감명받은이고요. 이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0: 같은 말 아니에요?
1: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네. 되는데요. 자, impressed 된 거는요. 이런 뭔가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0: 뭐예요, 그러면?
1: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 멋진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의 실력이나 가치를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예.
1: 제가 예를 들어 job interview를 할 때 제가 지난 회사에서 sales를 판매량을 뭐 150%나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감독관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임프레스 된 거죠. 왜? 저의 가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임프레스 된 거예요.
0: 바로 프리패스겠네요.
1: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0: 예.
1: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거는, moved를 다, 내가 이런
0: 네.
1: 얘기를 해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되게 터치되는
0: 예.
1: 스토리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느낌.
0: 그래서 예.
1: 상대방의 실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impressed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는 touched나 moved.
0: 네.
1: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0: 아하.
1: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한 얘기에 10%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쌓이게 될 겁니다.
0: 그럼요.
1: Alright? 자, 여기서는 터치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해줘서 고마워 이거 많이 연습했죠?
0: 네.
1: 일단 고마워가 뭐예요?
0: Thank you.
1: Thank you. But thank you for what? 그러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0: 네.
1: 뭐 thank you for the gift. 하지만 어떤 행동이 고맙다라고 할 때 뭐 썼죠?
0: A planning.
1: Planning. So, ing 쓰시면 돼요.
0: 네.
1: Alright.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So,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So, for example,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그렇죠.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Mm-hmm.
1: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친구여서 고마워. B를 써보세요.
0: Thank you for

0: be my friend?
1: 어, ing 써야죠.
0: 아,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그죠. 어,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스윗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0: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자, 본문 읽어볼게요. 우, 긴데.
0: 네.
1: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어, 저기.
0: 엄마 느낌이에요.
1: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0: 예예예. 예, 예.
1: 자, 이랬을 때.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0: 아, 우리 따님께서 말씀하시죠.
1: That's right.
0: Actually,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mm-hmm. Mayu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계획하는 거.
1: 맞아요.
0: 아, 이건 여행이고 여기 그러면 plan이 들어가야겠네요.
1: 오.
0: Plan. 요건 X.
1: Okay. 자, 얘는 은근히 수준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0: 네.
1: 오빠라는 말을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마유가 도와줬어요, 그러죠?
0: 네.
1: Actually, Mayu helped me
0: plan it.
1: Plan it. 자, 이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에는 이런 게 항상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0: 네.
1: help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0: 도와주는 거예요.
1: 네,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를 도와주는지 주는지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럴 때는 help someone까지는 누구나 할 줄 알죠?
0: 그쵸.
1: help someone.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쓰시면
0: 아하, plan.
1: That's it.
0: 네.
1: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right?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 좀 도와줘.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렇죠?
0: Help me.
1: Help me.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럼 help me 한 다음에 이 소파 move 하는 거. 옮기는 거 좀 도와줘.
0: Help me move sofa.
1: 아, 이 소파. Move.
0: Move this sofa.
1: 그렇죠.
0: 어.
1: Hey, help me. Help me what? Help me move this sofa. How about this? 그는 나를 도와줬어.
0: 아.
1: 영어 배우게끔 도와줬어. 그는 나를 도와줬대요.
0: He helped me.
1: 어? 영어 배우는 거.
0: Learn English.
1: That's it.
0: Ooh.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네.
1: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0: Yes.
1: 그러니까 예전 영어에서는 사실 help me to 해가지고 to가 들어갔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는 예전 영어여서 요즘에는 강조하지 않는 이상 별로 쓰지 않습니다. Alrigh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Help me move this sofa.
0: Help me move this sofa.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Right? 아, 부탁하는 겁니다.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우 나 그 할머니 일어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니?
0: Can you help me lift me?
1: 저희 죄송한데 잠깐만 나올다.
0: Stand me.
1: 할머니도 동시에 본인을 이렇게 리프트 하나요?
0: Sorry.
1: 자, 나는 일어서는 거는 뭐예요? Stand up.
0: Stand up. 예. Yeah.
1: 자, 다시 한번.
0: 아, 오케이, 오케이. Can you help me stand me up?
1: 그냥 stand up.
0: 아, stand up.
1: 그냥 동사 나, 원형 끝.
0: 아, 그래요?
1: 네. So can you help me stand up 하는 거를?
0: 아.
1: Can you help me learn English?
0: 아, 미가 들어가 있네요.
1: 그럼요.
0: 아,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아,
1: 오케이.
0: 너무 또
1: 예. 동작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자, 이 얘기 듣고 너무 신나신 거예요.
0: 어머.
1: 난 우주에서, 지구도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야.
0: 우와.
1: 행운의 엄마다 이러면서.
0: 와, 기분 정말 좋으셨나 봐요.
1: Right.
0: I am the mom. 여기서 끊을까요? In the universe.
1: 오, 뭐야?
0: 우주에서.
1: That's right.
0: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는 그러면 lucky의 최상급인 lucky. Lucky, luckiest 이건가 보다.
1: 오,
0: yeah.
1: 어, 이 순간이 항상
0: 와.
1: 긴장이 됩니다.
0: Yes. 네.
1: 자,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정답. 아름답습니다.
0: 터치드.
1: 계속 써먹겠네. 한 20년 더 듣겠네. 예.

0: 내 실력에 터치됐어요.
1: Okay, so lucky, 운이 좋은 행운인이라는 형용사를 최상급 형용사로 바꾼 거죠.
0: 네.
1: 그래서 최상급 형용사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더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있는 유니버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0: 네.
1: 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왜? 굉장히 좀 과장할 때
0: 그쵸.
1: 세상에서 뭐라
0: Yeah.
1: 그래요?
0: 아, you are so best teacher. You ar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1: Oh, thank you so much.
0: 예!
1: All right, so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는 거의 굳어져 있죠. 표현 자체가. 그래서
0: 예.
1: 최상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에서 가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0: Yeah. 맞아요.
1: Etc. Right? 자, 근데 이거를 더 과장하고 싶다면은 오늘처럼
0: In the universe.
1: Yes, in the universe. 그러면 우주에서.
0: 와.
1: 네, 귀여운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야, 우주에서. 자,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0: Planet.
1: Planet. 그러면 가장 작은은 뭐예요?
0: The smallest?
1: 그러면은
0: 예.
1: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다.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0: That
1: It's
0: is,
1: the
0: it's the smallest planet
1: 우주에서?
0: in the universe.
1: 그렇죠.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0: Yep.
1: 와, 너는 우주에서 가장 웃긴 애야. 이러면서
0: 오.
1: 야, 웃긴 남자라고 해볼게요. 가장 웃기는 뭐죠? The
0: The funniest.
1: funniest
0: Funniest man.
1: man.
0: 네.
1: Right. 자, 그러면 너 이제 와, 너 진짜 우주에서 가장 웃긴 남자야.
0: 와,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네. 아, 처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구수했어. 와. 와, 너.
0: 감탄사는 그렇게 가져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저도 근데 그런 데 있었어요. 외국에서 한국어 어투랑 섞일 때가 있어요, 가끔.
0: 아.
1: Alright, so, 지금 보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0: 네.
1: 이게 너무 오버다 싶으면 in the world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0: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1: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You'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약간 비웃는 느낌인데?
0: No,
1: 아니에요?
0: 너무 재밌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on earth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 오.
1: 자, 나는 가장 운 좋은 마음이다 in the universe.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 이거 in the universe 아니에요?
0: No.
1: you는 모음 사운드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로 발음이 될 때, you가 어로 발음될 때는 당연히 모음 사운드죠.
0: 네.
1: 하지만 you, 얘는 모음 취급을 안 해줍니다.
0: 그럼.
1: 반모음이라고 해가지고
0: 왜?
1: 얘는 더라고 하셔야 돼요, 앞에.
0: 그래서 발음
1: The
0: 표기 될 때도
1: universe.
0: J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닌가요?
1: Yeah,
0: Universe
1: you,
0: 이렇게.
1: 이렇게.
0: 네.
1: you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So
0: 어.
1: again, you는 어와는 다르게 모음 사운드, 퓨어한 모음 사운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D가 아니라 더라고 읽어주셔야
0: 더.
1: 돼요. 항상 스펠링 아니라 발음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0: 어우, 이거는 근데 보통 가족에서 들을 수 없는 멘트들이에요.
1: 그렇군요. 그렇게
0: 쉽지
1: 하죠.
0: 않아요. If you are, we are happy too. 엄마가 행복하시면이니까 똑같이 뒤에 있는 happy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happy.
1: Okay,
0: You are
1: so
0: happy. We
1: 당신이
0: are happy.
1: 해피하면 우리도 해피하다 too. Okay,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Perfect. 자, happy는요. Oh, I'm so happy today. 이런 것도 되지만 만족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할 때도 happy를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컨텍스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0: 네네.
1: look at all my customers. They're all happy customers. 이러면 아,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막 신난 그런 게 아니라
0: Yes.
1: 만족한 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We are happy too잖아요. We are happy, right?
0: 예.
1: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아요?
0: 그쵸.
1: 어떤 조건이에요?
0: 엄마가
1: 맞아요.
0: 행복하시면,
1: if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0: 네.
1: So if 뒤에 얘처럼 you are happy 평서문이죠. 쓰게 되면은 평서문이면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0: If you love me.
1: If you love me. 얘도 나름 조건인 거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네가 필요한 피곤하면

0: If you are tired.
1: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주 좋아요.
0: 네?
1: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1: 내가 날 사랑하면 날 떠나지 마.
0: Oh,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아, 그렇죠.
0: Oh,
1: Right?
0: yeah.
1: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돼.

0: 시간 갖는 거, get some rest. 좀 쉬는 거. 네. 근데
1: 아.
0: 그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테크니컬리는 틀립니다. 오케이?
1: 아,
0: 자,
1: 네네.
0: 그럼 get some rest로 할게요. 너 피곤하면 좀 쉬어.
2: If you are tired, get some rest.
0: 오, 아주 좋아요.
1: 오.
0: 그렇죠? 이거 둘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 네.
0: 정도에서 살짝 커마 있으니까 살짝만 쉬세요.
1: 네.
0: Alright?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2: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2: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1: 네.
0: if를 얘는 먼저 썼죠. Right?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if you're happy, if 먼저 왔는데
1: 네.
0: 여기는 if 어딨죠?
1: 뒤쪽에 있네요.
0: 거기 있네요.
1: 네.
0: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빨리 돼요. 대신에
1: 아.
0: if를 먼저 쓰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1: 아하.
0: Right? If가 뒤로 밀려나면 커마 필요 없습니다. You
1: 네.
0: understand? Right. 두개다 읽어볼까요?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2: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Oh,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2: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0: Alright, very nice. So 앞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바꿔요 하는데 앞에 쓰는 게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right?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근데 이거를 막 읽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왕초보 영어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0: 잠깐만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2: If you're happy, we are happy
0: Happy too.
2: too.
0: Right. So 이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1: 네.
0: 하지만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걸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2: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Beautiful.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2: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2: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3: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3: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자,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조금 쉽진 않지만 도전해볼게요. Help someone do something. 보고
1: Yes.
0: 하셔도 됩니다.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자, 나눠드릴 거예요.
1: Yeah.
0: 사실은
2: Actually,
0: 마유가 나 도와줬어요.
2: Mayu helped me
0: 그거 계획하는 거.
2: plan it.
0: Planet 바로 동사원형.
1: Okay.
0: 두 번째 명령어로 해볼게요. 이 소파 옮기게 나좀 도와줘. 자, 나좀 도와줘.
2: Help me
0: 이 소파 옮기는 거.
2: move this sofa.
0: That's it. 세 번째 걔는 그는 내가 영어를 배우게 도와줬어. 자, 그는 날 도와줬어.
2: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2: learn English.
0: That's it.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Help me move this sofa. He helped me learn English.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1: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는 확장
1: 오,
0: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1: 맞아요.
0: 오케이. 보면

0: 해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자, 당신이 행복하면
1: If you're happy,
0: 우리도 행복합니다.
1: we're happy
0: We're
1: too.
0: happy too. 자,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마. 내가 날 사랑하면
1: If you love me,
0: 날 떠나지 마.
1: don't leave
0: 그죠?
1: me.
0: Don't leave me.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피곤하면 좀 쉬어. 내가 피곤하면
1: If you're tired,
0: 자, 이제 get 들어가야 돼요. 좀 쉬어.
1: get some rest.
0: 그죠? Get some rest. 되게 인자한
1: get some
0: 느낌이에요.
1: rest.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다 같이 미션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할까요? 해결!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Wow,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3: Oh, thank
1: I love
3: you.
1: man.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Good job,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카페들을 좀 찾아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ook up some cafes.
0: Cafes, right? Look up, 조회해보다, 찾아보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f, 평소문,
1: 네.
0: 조건을 나타냈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0: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네, 너 피곤하면 집에 가.
1: 오, 야, 머릿속에서 막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0: 어순이
1: 있어요.
0: 막 정리되죠?
1: 네, 탁탁탁탁 연결해서 문장 만드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응용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좋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네.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 가봐야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학교 급식 딱 내 취향이야.
1: 오! 오.
0: 어, 슬기 씨는 네네. 혹시 학교 어렸을 때 급식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나요?
1: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식이 시작됐어요.
0: 와우.
1: 근데 미트볼이 나왔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와.
1: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너무 맛있었고,
0: 네.
1: 그리고 뭐, 호박 나물 이런 거다 남겼고요.
0: 아, 그렇죠. 어렸을 땐또 그거 많이 좋아하진
1: 아니, 그리고
0: 않죠.
1: 제가 요즘에
0: Right.
1: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0: 아하.
1: 잠깐 학교에서 급식 먹은 일이 있었는데,
0: Okay.
1: 너무 맛있던데요?
0: 아, 요즘에는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1: 학교 급식 퀄리티가, 와, 진짜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0: 나 때는 아예 급식 그 시스템이 없었고요. 저는
1: 없었죠.
0: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급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어 봤고요.
1: 배고프네요, 갑자기.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라고 이제 뭐 아이가 보통 얘기했거나
1: 네.
0: 했겠죠.
1: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0: 아,
1: 없어요.
0: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에,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1: 급식 보고,
0: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1: 아우, 침이 영어로 아밀라제였나?
0: 아,
1: 뭐였지?
0: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1: 그죠?
0: 아닙니까?
1: 예, 의학용어 같아요.
0: 네, 영어로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급식 메뉴에 있다고 말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So, 나이스,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 오늘 메뉴에 있다.
0: Why are you so happy?
1: Follow me.
0: Okay, what are we dancing?
1: My favorite food.
0: Yep.
1: Yeah, today's menu.
0: Oh, it's on today's menu. Are
1: Yes.
0: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Spice chicken?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on the menu?
1: 오,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봐.
0: Oh my goodness. Are you okay?
1: 그러니까 it looks so tasty. So my 아밀라제
0: What?
1: 줄줄줄 running my
0: You're
1: 똑똑똑.
0: drooling. Okay.
1: Like this.
0: Well, anyway.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You get in line.
1: Line.
0: I'll go and get the trays.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Okay?
1: 오,
0: All
1: 좋은 생각이다.
0: 아,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1: 네.
0: 학생분들이 또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발휘가 되지 못하고.
1: 이제
0: 네.
1: 마유쌤만 좀 바라고 있을게요. 좀
0: 알겠습니다.
1: 기대겠습니다.
0: Alright, 제가 많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 네.
0: 물론 이제 성인들도 쓸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생활용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막 흥분한 거예요.
1: 뛸 준비해야 돼, 지금.
0: 그죠?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어머,
0: 어우.
1: 이름은 흥분의 도가니죠.
0: 그렇죠.
1: 네. Nice. My favorite is on the menu today.
0: All right.
1: 니까 이제 전이 주어겠네요.
0: All right.
1: 예. 네. 그리고 메뉴에 있고
0: 있다, 언제?
1: 오늘. 이렇게
0: Okay.
1: 한번
0: Very
1: 끊어보겠습니다.
0: nice.
1: 좋아하는 요리니까 my favorite cook 할게. 이게
0: Okay.
1: 뭐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랬어.
0: 맞아.
1: 옛날에.
0: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1: 네.
0: So, nice. My favorite cook is on the menu to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 선생님이 메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1: 그래요?
0: 요리사 선생님을 쓰셨는데. 괜찮아요. It's okay.
1: 그래.
0: Check this out.
1: 요리사구나.
0: 그쵸?
1: 아, 니쉬.
0: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0: Yes. 자, cook은,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 이거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1: 요리는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쵸. 그래서 음식이라고 할땐 그냥 food입니다. 뭐,
1: 맞네.
0: food도 여기서는

0: 가능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food. That's fine. But 뭔가 이렇게 조리가 된
1: 네.
0: 요리라고 할 때, dish는 접시라는 뜻도 되고, 요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So, my favorite dish.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요. 혹시, 식사라는 단어도 우리 같이 가져가도록 할까요?
1: 식사요?
0: 식사를 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알아요.
0: M으로 시작합니다.
1: 알아요.
0: 음흠.
1: Meal.
0: Okay.
1: Yes.
0: Meal.
1: 음흠.
0: Perfect. 이상하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1: 맞아요.
0: 우리말로도 그렇고.
1: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저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알바 조금 도와준 적 있거든요. 자, 스탠밀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스탠밀이라고
0: 스탠밀.
1: 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1: 번뜩 떠올랐어요.
0: Very nice. All right. 자, 그리고요. My favorite dish가 where is it? 어딨어요?
1: On the menu.
0: It's on the menu.
1: 네.
0: There you go. 자, 메뉴에 혹은 메뉴에 있는 정도로 하려면 메뉴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 할까?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메뉴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뒤에 무슨 플레이트라는 단어가 판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1: 네.
0: 그 메뉴 선상에 위에
1: 위에?
0: 면에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on the menu.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해도 안 아까운 건데,
1: 네.
0: 여러분들, 메뉴에 뭐가 있니? 메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1: 메뉴에 뭐가 있니?
0: 네, 메뉴 위에 뭐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이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뭐가 있어? 메뉴에.
1: What?
0: 맞아요.
1: What is there?
0: 예? 여기는 이건 안 써요?
1: On the menu. 지금 써요.
0: 그냥? 지금 써요. What's on the menu? 끝이에요.
1: 아, 있어야 되니까 뭔가 there is가 들어가야 되나 했어.
0: Oh, I see, I see. So, what is on the menu? What's on the menu?
1: What's
0: 이러면
1: on the menu?
0: 메뉴에 뭐가 있어? 뭐 여기 뭐 Korean food가 있어, 뭐 seafood가 있어, et cetera, et cetera.
1: Yep.
0: Okay, so what's on the menu?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이 하필 메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아쉬워.
0: 그건 메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메뉴에 없다.
1: There is not on the menu.
0: 아, there is 뭐뭐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1: 예.
0: 그것이 뭐죠? 그거? It's not on the menu.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Right? 그건 메뉴 위에 없다.
1: 오케이.
0: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그 there is 이거에 조금
1: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좀 꺼내주시길 바랄게요.
0: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알게 되면 더 이게 복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 네네.
0: 극복이 돼요.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 Alright,
0: 읽어보겠습니다. What's on the menu?
1: What's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본문 읽어볼게요.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There you go. 아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도 한명 없을 때 거기 식판을 들고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면은
1: 밥은 먹어야
0: 거기,
1: 되니까.
0: 네, 맞아요. 거기에 그 외국인, 아니 당연히 미국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거가 보이나 봐요.
1: 쭈뼛쭈뼛하는 게?
0: 더 먹어.
1: 네, 정이다.
0: 그렇습니다.
1: 에.
0: 그리고 혼자 가서 먹었어요.
1: 자,
0: 아무튼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중에 뭐가 있었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음식 중에. 그래서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1: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cken? 인데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너는 얘기하는 거니?
1: Are you
0: 하고
1: talking?
0: 있니?
1: 그리고 여기 매콤을 뜻하는 spicy 넣겠습니다.
0: Okay.
1: Spicy.
0: Alright. So 다음에 Are you talking? 넌 얘기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Right? Are you talking? But about what? 뭐에 대해서? About the 매운 chicken. Spicy, perfect.
1: Ooh.
0: Very nice. 원래 이제 spicy라고 하는 거는 양념 맛이 강하게 들어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Alright. 자, 그런 면에서 사실 hot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둘 다 매운 뜻으로, 맵다는 뜻으로 다 써요.
1: 그쵸.
0: You know, like hot sauce. Right? So hot, spicy 둘 다 맛으로 치면 이제 매운. Right? But hot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1: 뜨거운 거랑.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예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picy.
1: Yes.
0: 아, 자, 그리고요. 너 이거 얘기하는 거니? 우리말로는
1: 네.
0: 너 그 spicy chicken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스파이시 치킨의 대 굳이 얘기하는 거 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1: 그렇게 해석 안 하죠.
0: 네, 그래서 많은

0: 분들이 이제 about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문법이 틀립니다.
1: 오, 그래요?
0: Alright? 예. 그래서 talk, 얘기하다에다가 항상 about
1: About.
0: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
1: 아,
0: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
1: Yeah. Let's talk about the life.
0: 그냥 life 쓰시면 돼요.
1: Let's talk about life.
0: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이런 거,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
1: Is
0: 진행형으로.
1: she talking about us?
0: Us. 그렇죠.
1: 아.
0: Very nice. Is she talking about us? Who is she talking about, right? 이렇게요. So about이랑 talk이랑 같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0: Is she talking about us?
1: Is she talking about us?
0: Alright, 자, 이번에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그렇죠. 뭔가 favorite dish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당연히 그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거 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예, 네, 그렇죠. 뭔가
1: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1: 예,
0: 나오고 있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채소나 막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1: 뭐 다른 거 뭐 있어? What else? Look, my mouth is 내 입이 이렇게 됐잖아. 침이 고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침이 고인다.
0: 이거는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침을 뭐라고 해? My mouth is 그러면 저는 raining으로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지.
0: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1: 그죠?
0: My mouth is raining. 아 근데 좀 더럽기도 한데요.
1: Yeah, it's raining.
0: 오케이 오케이.
1: Yeah.
0: 자, so what else? 그러면서 look, my mouth is raining. I like that actually, but
1: watering.
0: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오, 되게 네. 심플한데요?
0: Watering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water 한다는 게 명사로 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1: 네.
0: 실제로 water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lant 같은 거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할 때 water the plant, water the flowers. 물을 준다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늘 내용에서 알겠지만 침이 고이다. 진짜 물이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침을 영어로 하면 water예요?
0: 아니에요.
1: 그러면 침은 또 따로 있어요?
0: saliva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에선 또 뭐 spit을 한다라든가 그때그때 조금 단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1: 네네.
0: 여기서는 실제로 그 뭐 saliva라는 침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water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침이 고이다. 그리고 침이 고인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보통 쓰게 돼요.
1: 네. Okay?
0: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Alright? 왜냐면 my mouth waters. 그럼 나 원래 침 고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 침 고이는 사람이야.
1: 그치, 그치, 그치.
0: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로
1: 오해할 수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1: 네.
0: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한참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걸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So my mouth is watering. 지금 한참 water 하고 있다. 그 돼서 비동사 ing로 예문 두 개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친구가 여기서 코에서 피가 확 나오고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야, 너 코피 나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이렇게
1: 아~
0: 표현하거든요.
1: 아~
0: 피 흘리는 게 동사로 뭘까요?
1: Blooding.
0: 자, blood는 피라는 명사입니다.
1: 예?
0: Bleed라고 해야 돼요.
1: 아, bleed.
0: 그러면 bleed를 알았죠? 피를 흘리다.
1: 응.
0: 그러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다. 진행형으로.
1: Your nose is bleeding.
0: That's it.
1: 아~
0: Your nose is bleeding.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코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Yes.
0: Yes. How about this? 너무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내 다리들이 떨리고 있어. 아니면은 뭐 PT를 너무 세게 받았어요.
1: 그렇죠.
0: 내 다리들이 막 떨리고 있어.

0: My legs are 떨리다.
1: 흔드는 거, 흔드는 거.
0: Shaking.
1: Shaking. My legs are shaking. Right? Okay.
0: Mm-hmm.
1: 이렇게 하게 되면 한참 그러고 있다. 굉장히 거의 기본적인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0: 네.
1: Alright, you guys, 읽어볼게요. Hey, your nose is bleeding.
0: Your nose is
1: 그죠?
0: bleeding.
1: My legs are shaking.
0: My legs are shaking.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부분에요. 다른 거뭐 있겠니? 딱 스파이시 치킨이지 하려고 이 표현을 썼죠.
0: What
1: Right,
0: else?
1: what else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말 what 뒤에다가 else를 더 추가한 건데, el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0: 그 밖에.
1: 맞아요. 그 밖에 뭐 다른. So 그것이 이제 else예요. So what else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else? So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0: 네.
1: 얘를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What else is there? Is there 있니? 이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다른 거 뭐가 있니? What else is there? You know?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귀찮아요.
0: 그쵸?
1: 줄여버려요.
0: 이렇게 해도 충분히 뭔가 이해는 될것 같아요.
1: Of course, right? 자, 여러분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0: Yes.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0: What else?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오케이.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좋아, 넌 줄을 서. 난 가서 쟁반을 가져올 테니. 굉장히
0: 분업이 확실한데.
1: 조직적이에요.
0: 오, 멋있다, 멋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쟁반. 그럼 여기서도 쟁반 가야겠네요. Dishes 아까. Dish가 사실 접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washing dish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1: 그런가요?
0: 네.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플레이트인가 보다.
1: I don't know. 이미 썼어요.
0: Okay.
1: Okay. 자.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그렇죠.
0: Trace?
1: Phrase.
0: 다 틀렸네.
1: 혹시 트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트레이 너무
1: 그렇죠.
0: 들어봤죠.
1: 이거 외래어로도 트레이라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0: 저기 트레이 좀
1: 있는데.
0: 갖고 와봐. 이렇게
1: 맞아요.
0: 하고.
1: 오케이. 그래서 뭐 디쉬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트도 결국에는 넓적한 접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쟁반 자체를 가져와라. 왜냐면 이거에다가 이제 놓고 또할 거니까. 저의 약간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0: 뷔페.
1: 아, 뷔페 가면은 너 저기서 가져와. 막 이런 게 있는데.
0: 저기 고기 지금 줄 너무 기니까 저기 먼저 서 있어.
1: That's me.
0: 항상 그래요.
1: Okay. So, 이 쟁반을 뜻하는 것이 tray가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 당연히 트레이가 아니겠죠?
0: 네.
1: TR. 그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R 발음 때문에. 그래서 입모양을 모은 상태로 트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Tray. Tray.
0: Tray. Tray.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접시는 뭔지 한번 써주실래요? 아까
0: 접시요?
1: P로 시작한 거.
0: 아, 네. Plate입니다.
1: 그렇습니다. Plate. 뭐, 플레이트를 떨어뜨려서 뭐,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뭔가 넓적한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자, 줄 서라고 했어요.
0: 네.
1: 영어로 뭘까요?
0: You get in line.
1: Get in line. 이거는 이미 줄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동작 동사 때문에 줄을 서다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빨리 들어가 서! 이
1: Right.
0: 소리군요.
1: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0: 네.
1: In line에 빨리 들어가.
0: 오.
1: It's almost like a get in the car.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인 안에 들어가다. 이게 줄을 서다. 서 있는 상태다가 아니에요. 서다예요. 딱 서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Yes.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둘러. 그리고 줄을 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자, 어서 어서 줄 서. 이건데요. 서둘러가 뭐예요?
0: Hurry up.
1: Hurry up and.
0: And get in line.
1: There we go. Hey, hurry up and get in line.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런 거, amusement park 같은 거, 놀이동산 갔을 때.
0: 그쵸.
1: 네, 라이드를 탈 때. 줄이 많으 사람이 많으니까.
0: 박물관 같은데도.
1: Yeah.
0: 네.
1: 자, how about this? 먼저 줄부터 서자.
0: 아.
1: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줄을 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
0: Let's get in line.
1: 우선 그럼 먼저
0: first.
1: First. Let's get in line first. And then we can talk later.
0: Yes.
1: 이러면서.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get in line은 아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면 안
0: 안
1: 돼요.
0: 되는군요.
1: 오케이. Okay. All right. So, 읽어주세요. Hurry up and get in line.
0: Hurry up and get in line.
1: 자, 이번에는 Let's get in line first.
0: Let's get in line first.
1: Alrigh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Get in line은 줄을 서는 동작을 강조.
0: 네.
1: Be in line은 이미 서 있는 상태를 강조.
0: 아~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서
0: 네네네.
1: 줄을 이미 서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서 있으면
0: 계산하려고
1: 하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줄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get in line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은 원래 줄 서는 여성분인가요?
0: 뭐 맨날 웨이팅 하는데
1: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 써서
0: Are you in line?
1: 당신은 라인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영어가 처음에 강조, 그리고 상태 강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come on.
0: 네.
1: 이게 익숙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초중급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0: 오호.
1: 자, 그리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된다. 오케이?
0: 네.
1: 그럴 때는 wait in line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0: 아하,
1: wait in line.
0: Wait
1: right?
0: in line.
1: So get in line은 딱 들어가는 거.
0: 네.
1: 그리고 줄 서 있는 거 be in line. 근데 be in line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wait in line이에요. 다만 얘는 기다리는 거 강조고 걔는 그렇게 이미 서 있다라고 할 때 진행형으로 쓰겠죠. I'm waiting in line.
0: 그래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딱딱 있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On the menu.
0: Mm-hmm.
1: 자, 다른 거 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0: 응.
1: On the menu. Something
0: 아하.
1: is on the menu. Right? 자, 목소리 키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0: 응.
1: 메뉴에 뭐가 있어? 뭐가 메뉴에 있어?
0: What's on the menu?
1: What's on the menu?
0: Yes.
1: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메뉴에 없어. 어, 죄송한데요. 그건 메뉴에 없어요.
0: It's not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Yes.
1: 자, 좀 긴 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그렇죠.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Yes.
1: Alright,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n the menu? It's not on the menu.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Mm. 자, 두 번째는요.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내 다리가 떨리고 있어.
0: Oh, my legs are shaking.
1: Shaking. 자, 두 번째. 너 코피 나고 있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0: Your nose is bleeding.
1: 그죠? Your nose is bleeding. 자, 마지막입니다. 봐, 내 입에 침 고이는 거. Look, 일단 한 다음에.
0: Look, my mouth is watering.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My legs are shaking. Your nose is bleeding.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4: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3: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4: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6: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5: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6: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5: Oh, 너무 좋은 색깔. Okay, go ahead.
1: Good job, you guys. You guys nailed it. 아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문장이었는데요. If you're tired, go home.
1: There you go. Or you can also say, go home if you're tired.
0: 아하.
1: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0: Yes.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On the menu. 이것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다.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 배웠던 미션 문장들하고 막 머릿속에 맴도시죠.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시켜주시고요.
1: That's
0: 오늘의
1: right.
0: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Very, very good.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영어 관련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아이가 필요한 건 칭찬이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1: 저희도 다음 주에 지금 상담이 잡혀 있는데.
0: 아, 오케이.
1: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 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